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자 그의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전심으로 행한 것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솔로몬의 놋제단이 사라져버리고 다메섹 제단이 세워지고 산당과 온갖 우상의 목상과 돌상이 세워진 상황에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완전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위한 제사의 연기가 타오르게 만든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11조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여호와 종교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은 히스기야 때문입니다. 이제 그 히스기야의 신앙이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께 속지 마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이제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산헤립의 여호와에 대한 비난, 모욕, 멸시, 비웃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수르와 유다 백성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종교개혁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이제 유다 백성 앞에서 증거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유다 백성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유다 목전 앞에서 그는 산증거로 보여야 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히스기야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온갖 비난과 욕설과 손가락질과 조롱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시대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두 개의 제단을 세워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저들로 오늘 알게 해 주옵소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계속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울과 분리시켰던 그래서 사도직에 대해서 크게 공격을 받았던 바울이었었습니다. 가장 많이 이 다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혼란을 겪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래.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그리스도가 세우신 사도라는 표가 있다는 거예요. 증명서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내세운 증명서가 무엇입니까?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것, 그의 인격, 하나님 앞에 오래 참음, 그리고 성령이 그를 통해 행하신 표적, 능력, 이게 자기가 사도라는 하나님의 증명서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남하다고 말하고 예수를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어요. 10장 37절 38절에 내가 만일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마라. 근데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나는 믿지 않아도 아버지의 일은 믿어라. 아버지의 일을 믿으면 내가 행하는 아버지의 일을 믿으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자기 증명서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증명서를 내보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증명서를 내보일 수 있을까요? 장신대학의 김도일 교수는 이제 교회가 숫자, 성장 패러다임으로
교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탁월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라는 그의 신앙은 어떻게 드러났나요? 오늘 19장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자신의 전부를 바쳤고 기도에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히스기야는 기도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라는 사람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탄의 공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모든 공격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야,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 없어. 오늘 성가대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해도 너한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기도하면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탤런트 중에 안내상이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이분 2013년도에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10년 동안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 목사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장신대학에 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사춘기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쾌락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장신대학에서 연세대학교 신과대로 옮겼습니다. 연세대학에 가자 더 마음이 뒤범벅이 돼버리고 말은 거예요. 결국에 신학을 포기하고 기독교 신앙도 포기하고 지금은 전혀 다른 종교인으로 살아가신답니다.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신뢰를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납사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히스기야의 신앙을 조롱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19장 1절에 7절까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절단들이 어떻게 납사계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는가를 알고 먼저 옷을 찢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옷을 찢고 그는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그 사절단, 그 랍사계에 모욕하는 말을 다 들었던 사절단들을 선지자에게 굵은 배를 옷히고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자기의 처량한 신세를 그대로 솔직하게 선지자 앞에 아무 가식 없이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털어놔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에게 이르기를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그보다 더 모욕스러운 날은 없을 거예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처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무능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경제 살리겠다고 국내외적으로 저렇게 뛰어다니시는 데에도 경제가 살아나질 않아요. 해산할 힘이 없는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다시 개헌 문제가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손사래를 치셨잖아요. 왜 개헌의 에너지를 뺏기면 경제 살리기가 어려워지니까. 국회의원들도 다시 20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갈팡질팡합니다. 스스로 자정할 국민을 위한 성숙한 정치를 펼칠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뭔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회가 거듭나야 하는데 개혁을 이룰 만한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주변의 목사들 봐도

0: 저 자신을 봐도 해산할 힘이 없어요.
1: 젊은 사람들은요, 꽉 막힌 이 경제 침체 속에서 아이들은 자기의 꿈을 펼쳐나갈 어떤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이걸 용기 있게 뭐 자기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 길을 찾아갈 만한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계속 장사는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겁니다. 부모와 점점 더 갈등을 일으키고 이 자녀들에게 뭔가 새로운 자녀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져야 되는데 부모들에게도 해산할 힘이 없는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대로 고백하고 그는 랍사게에 의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4절에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 말을 그 비방과 비난의 말을 분명히 들으실 테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분명히 들으셨으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책망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벌써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순간에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을 구원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의뢰했을 때 이사야는 벌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사내립이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뜬 소문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헛소문 하나로 찌라지에 나와 있는 연예인 기사 하나로 연예인 한 사람 인기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뜬 소문 하나로 아수르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아수르로 돌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을 두어서 헛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모욕한 사내립은 그냥 두어야 되나요? 아니요. 본국에 돌아가서 그로하여금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암살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을 것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해산할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으세요. 소문 하나 가지고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를 주저해야 되나요? 제리 브리지스가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책에서 영적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하는 많은 사람 중에 크리스찬도 있는데 그 어느 한 날 같이 교제를 하는데 이 크리스찬 친구가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게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해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일어나면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직장 안에 인간관계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의 힘으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브리지스가 같이 성경을 펴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에 수첩에 넣고 둘이 같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여러 달이 지나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동안에 브리지스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교제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사실이었어요. 너희 중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리라. 그 말씀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영적 교제에 대해서 제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둘 이상의 인간관계를 영적 교제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히스기야와 이사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해결 방법을 갖고 계셨어요. 소문 하나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그 헛소문 하나로 하나님 모든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셨어요. 두 번째로 8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이 말을 듣고 사내립이 다시 비난의 편지를 보냅니다. 말로써 분노를 쏟다가 이제는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위협을 해요. 하나님의 뜬 소문은 정말 효력이 컸어요. 납사기가 라기스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이미 아수르 사네립이 림나로 가 있었습니다. 벌써 림나하고 아수르 군대가 사네립이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림나하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가 떴습니다. CNN에서 급한 속보가 떴어요. 이디오피아의 군대가 아수르를 침략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문 하나로 아수르 사네립은 급히 아수르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거기에 아수르를 오래 비워두면 혹시 이디오피아 애국군대에 의해서 아수르가 정복당할 위기가 있으니까 바벨론이 꿈틀거리고 애굽도 꿈틀거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침략해왔는데 림나하고 싸우는 중에 이디오피아가 군대가 출정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사네립은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뜬 소문 하나로 아수르 군대를 다시 돌려보내셨어요. 그런데 사네립이 돌아가면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이 아마 히스기야 남유다 정부에 밀고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도청장치를 해놨든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한 말을 지금 사네립이 다 알고 있어요. 알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널 예루살렘에서 널 건져내, 내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러는데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11절에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게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받겠느냐. 아무도 내 손에서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그 나라 신들이 10개 나라를 정복했는데 10개 나라 신들이 그 민족을 건져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도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10개 나라 모든 왕들이 다 아수르 군대에게 정복을 당했으니까 유다 너희도 이미 정복당한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나요? 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 당황했나요? 왕직을 포기했나요? 아니면 미국으로 이민 갔나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그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편지, 아수르의 산발랏이 쓴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맨 먼저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납사계가 하나님을 저주한 그 현장에 있었던 사절단들을 그대로 이사야에게 보냈어요. 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이사야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사절단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히스기야가 이제는 산발랏의 편지를 읽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펴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히스기야에서 배우는 기도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산발랏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기를 목사님 지금 정말 어려워서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실망이 돼서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저한테 얘기한 대로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전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뭐 이런 거 붙이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아버지 저 지금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가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자 기도문이 열리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사절단 선지자에게 보내고 편지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세 가지를 기도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오늘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지금 히스기야는요 울분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비난하고 모욕하고, 누가 이 아수르 사네립 손에서 어떤 신이 자기 민족을 건져나겠느냐, 이 조롱하는 이 사네립의 편지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분노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히스기야는 억울한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지금 산발랏이 어떻게, 사네립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편지의 말들을 제발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 아수르 산발랏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리이다. 이제는 히스기야가 개인의 자존심을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치욕에서 떠난 거예요. 이제는요 사네립과 여호와의 싸움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셔야 할 때가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이사야가 찾아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요. 우리 곁에 이사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사네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하시고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를 설명을 하셨는데, 21절에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리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아수르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게 만들 거라 그랬어요. 도망가는 아수르와 사네립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비난하고 예루살렘이 비웃고 예루살렘이 조롱하게 만들어줄 거라 그랬어요. 아수르가 강대국이 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근데 아수르 사네립은 완전히 착각한 겁니다.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서 아수르가 강대국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25절에 내가 만들어준 거라고 하나님이 변명을 하세요. 그건 내가 한 거야. 야, 네가 한 게 아니고. 8세기 중엽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남유다의 우시야, 가장 강대한 나라였어요. 경제적으로도 강해지고 군사력도 강해지고 주변 나라를 속국으로 삼으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가장 영화로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가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성공한 줄 알고 교만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잖아요. 지금 아수르 사네립도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크게 해주셨는데 사네립은 자기가 스스로 큰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28절에 어떻게 사네립을 심판하실 건가에 설명을 하시면서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고 갈 것이라. 갈고리로 내 코를 꿰고 재갈로 내 입에 물리고 지금 산헤립은요 하나님 앞에 분노의 콧김을 쏟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무례하게 두려움도 없이 감히 하나님께 분노의 콧구멍을 벌렁거리는 산헤립의 코를 칸에 갈고리로 꿰어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누가 내 손에서 아수르 산헤립의 손에서 누가 어떤 신이 그 민족을 건전하겠느냐. 하나님은 무능하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다. 하나님은 너희를 돕지 못한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산헤립의 입을 하나님이 재갈을 물리셔서 아수르로 끌고 가버리시겠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쉬웠어요. 첫 번째 기도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소문 하나 일으키자 아수르 군대가 다시 아수르로 돌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시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전부 시체더미로 바꾼 거예요. 하룻밤이면 충분했어요. 하나님이 아수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냥 하룻밤이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어요? 송장이. 산헤립은 어떻게 됐을까요? 20년 뒤에 산헤립이 아수르에 돌아가서 20년 뒤에 산헤립이 예언하신 대로 칼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37절에 그가 그의 신 니스론의 신전, 아수르 신을 섬기는 아수르 신전에서 자기 신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을 모욕했던 산헤립이 자기 신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에 아들람멜렉, 사라셀 얘네들이 다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립은 자기 아들들의 손에 죽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비참한 게 무엇입니까? 자식의 손에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헤립이 아들들을 죽이고 이 두 아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미국으로 정치 망명을 해요. 그러자 남은 아들이 산헤립의 뒤를 이어서 아수르의 왕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성취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히스기야는 무기를 수입하거나 군대를 정비하거나 군대를 재조직한 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십시오. 오늘 19장에 가슴이 뭉클한 말이 있어요. 그게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남은 자, 피한 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산헤립은요 예루살렘에 활 한번 못 쏴봤어요. 예루살렘 성에 발 한 발자국도 못 들여다 못 디딛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 예루살렘에 화살 한 번도 못 쏴보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열심이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공동번역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정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루어주시리라. 히스기야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탱크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열정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프랜시스 프렌제펜 목사님이 가족이 모일 때마다 아버지 때문에 분위기가 다 깨집니다. 아버지가 항상 하나님은 없다라는 무신론을 무장하고 와서 그리고 자녀들을 괴롭힌 거예요. 아들이 목사인데도 이 아버지는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해지도 않으시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가족이 모였을 때 또 종교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프렌제펜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이 아버지를 뭐라고 얘기해도 설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답해 주기 전에는 이게 논쟁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가니까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뭐 기도응답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프랜시스 목사님 그 순간 갑자기 지혜가 생겨서 기도응답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버지 자체가 기도응답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온 가족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건강하게 사시는 거지. 우리가 만일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빠, 실험해 봅시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봅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 고개 숙이고 있다가 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냐? 기도해봐야 응답도 없다고 막 투덜거리시던 아버지가 순식간에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아버지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랬더니 겁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 프렌즈펜 목사님이 아버지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지금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버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다. 아버지 인생을 맡깁시다. 우리가 계속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그 오랫동안 가족이 기도했던 기도응답이 이루어져서 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에 나태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탁을 해야 하나님의 열정으로 내 인생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해산하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문 하나, 뜬 소문 하나 뉴스거리로 내보내시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이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 충성된 사람이 되니까 그 주변에 그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다니엘은 흠을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뭘 가지고 함정을 파요? 다니엘의 율법. 다니엘이 하루 세 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가지고 함정을 파잖아요. 그래서 30일 동안 기도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진다는 왕의 칙령을 알고도 다니엘은 불과 30일입니다. 3년이 아니에요. 30개월이 아니에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루 세 번 예루살렘 동쪽을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진 바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9장에서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해도 못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자유케 해주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묻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면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를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영국의 비틀즈 4인조 그 네 사람은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들은 가난과 고통으로 그들의 영혼이 그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워졌다고 평론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잔 레논은 아버지가 아내와 아이들을 버려두고 어느 날 가출해버렸어요. 그 아버지의 가출에 충격을 받은 엄마도 아이들을 자기 여동생 이모한테 맡겨놓고 엄마도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 이모네 집에서 자라나는데 그 구박과 그 냉대 속에서 잔 레논이 거기서 학교를 다닌 거예요. 학교에 가면 말썽만 피우고 제대로 학교 생활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냥 음악을 좋아하고 기타를 좋아했으니까 계속 기타를 친 거예요. 그러자 이모가 기타 소리만 들리면 방문을 와서 두드리면서 야, 기타가 밥 먹여주냐? 기타가 네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냐? 나가서 돈 벌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중에 비틀즈가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잔 레논이 이모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뭘 보냈을까요? 금으로 만든 기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세상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기타만 갖고도 밥 먹고 살 수 있고, 기타만 갖고도 인생을 살 수 있고, 기타만 갖고도 기타 안에 내 인생이 있다. 이모는 기타 가지고 네 인생을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세상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잔 레논은 기타로 자기를 증명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으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겸손과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산헤립이 함께한 자보다 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다.

0: 지금까지는 조경호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매 순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BBN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BBN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BBN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복음과 무관하게 어떤 신비한 기적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어떤 기적도 복음과 따로 떼어놨고 이렇게 하나님이 신비한 일을 행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베풀어진 기적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0: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유시 목사님께서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99번째 강해 믿음과 기적을 전해주십니다.
1: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그 기적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있고 또 선지자가 행한 기적도 있고 또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행한 기적들, 여러 기적들이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지자나 사도들이 행한 기적들은 그분들이 특별히 자기 능력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 그러한 증표로 들어지는 이제 기적들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이제 기적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시대에도 기적이 있다, 계속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고 또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런 시대이니까 기적은 계속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적이 계속된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어떤 의미로 이제 그 기적을 이해를 하느냐는 것이고, 또 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만 따로 띄워놓고 보고 해석할 것이 아니고 복음과 연결되어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 베풀어지고 존재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과 무관하게 어떤 신비한 기적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어떤 기적도 복음과 따로 떼어놨고 이렇게 하나님이 신비한 일을 행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베풀어진 기적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적, 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적,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적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보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뭐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신기한 사건들이 많이들 있죠. 들리는 여러 뭐 뉴스나 보면은. 근데 그러한 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신기한 일이에요. 그냥 참 보기 힘든 신기한 일일 뿐이지,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적의 의미로 연결해서 같이 동률의 기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령 기독교에서 병 고치고 또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걸 우리가 기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뭐 병 고친다 또 귀신 쫓아낸다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그 특별한 그 일은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그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그 무당들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많죠. 물론 뭐 무당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무늬만 무당인 사람도 있어요. 소위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는 무당들은 막 작두도 타면서 정말 신기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작두도 그냥 작두가 아니고요. 나를 시퍼렇게 이제 간 그런 작두를 막 타더란 말입니다. 작두를 탄다는 게 작두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뛰고 뭐 춤을 춘다는 것이죠. 그 연예인 중에도 그 신내림 받고 무당이 된 사람이 있던데 언젠가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자기가 무당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사회자가 작두도 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날이 시퍼런 작두 위에서 이제 막 춤을 추는데 몸이 새털같이 가벼운 걸 느낀대요. 그래서 작두를 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보통 사람이 작두에 올라가면은 올라가자마자 발 갈라져 버린답니다. 그 정도래요. 그런 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또 무당이 귀신 쫓아내는 일도 있어요. 무당들 하는 얘기가 있죠. 무당 안에 있는 신이 그 귀신 들린 귀신이 더 세면은 쫓아낼 수가 있다고. 그런 말도 막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의 그 신기한 사건들, 그런 것들이 기독교의 전유물로 그렇게 생각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불교 쪽에 가도 참 신기하다 할 만한 그런 일도 있고요. 사방에 다 그 널려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두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라고는 말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진짜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도 아닌 것이고 생명으로도 연결되지를 않습니다. 얘기한 대로 그냥 신기한 일이죠. 신기하다 하면 넘어갈 그런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말한 기적과는 전혀 질이 다르다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기독교 병고침이 있냐? 우리도 있어. 그런 말 가지고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안 질려고 우리는 다르다니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면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표적만 행한 것이 아니고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을 많은 표적을 제자들 앞에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표적들을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되지를 않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그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표적이 추구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표적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이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이 지향하는 것, 기적이 지향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지향한다. 이걸 여러분이 주지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생명을 지향한다는 것은 표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해당이 돼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모두가 다 생명을 지향합니다. 생명을 지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는 그 생명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않습니까? 왜 이게 성경이 있지? 의문 들만한 얘기가 많아요.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한 이야기도 좀 그렇고요. 또 롯의 그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후손을 이어가는 그런 내용도 사실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성경 얘기하는데 그 거룩한 성경에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어울리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막 사람에게 감동을 막 주고 읽으면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울리겠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막 눈물 흘리고 감동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그러면 없을 겁니다. 근데 소설책 보면은 막 감동받고 눈물이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왜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지 아니하냐? 그건요, 약간 얘기해 성경이 지하는 생명이라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것이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게 생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에 교훈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막 우리가 실천해야지 마음에 들 만큼 또 그런 내용으로 또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 성경 그렇게 교훈적인 내용도 사실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말이 시합에 동침했다. 여기서 무슨 교훈을 받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야 교훈을 받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성경은 읽을 만한 책이 못 됩니다. 구약도 온통 이스라엘 역사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신약에는 좀 새겨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다 해도 분량은 조금밖에 안 돼요. 자, 그런 성경인데 여러분은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뭐 얻은 건 있습니까? 성경 읽으면 난 이걸 얻는다. 얻는 게 뭐예요? 성경을 읽는다 해도요, 우리는 말 그대로 그냥 읽는 겁니다. 그냥 읽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깊이 알아듣고 읽는 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때로는 사라지죠. 한마디로 재미없다는 겁니다. 정말 재미없다. 대신 내 몸으로 이제 체험하고 활동하고 눈으로 보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죠. 그리고 그걸 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기독교인의 이제 수준이 되다 보니까는 기적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말도 안 된 사기 수준의 그런 말에도 막 넘어가잖아요.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이제 봐도 난 얻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먼저 생각할 것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뭘 얻고자 했는가를 좀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서 얻고 싶은 게 뭡니까? 성경 볼 때 내가 얻고 싶은 거. 뭘 얻고 싶습니까? 뭐 기쁨, 막 성경 읽으니까 속에 평강이 오고 뭐 그런 걸 얻고 싶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고 또 평강이 있으면 내가 사는 게 행복해질 거야 이런 생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막 성경 읽으면서 기뻐지고 평강이 있고 아마 그런 걸 얻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내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좋으려고 기쁨 평강을 구하는 그런 수준이죠. 설교 들을 때에도 그런 면이 많아요. 가장 흔히 말하는 듣는 것이 은혜 받고 싶다. 그런 것인데 은혜 받고 싶다는 것도요. 어떤 심적인 어떤 만족을 얻고 싶은 건 욕구. 그게 대다수예요. 내 심적인 만족. 은혜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은혜 받는다. 설교 듣고 말씀을 은혜를 받는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 모르면 곤란한데요. 은혜 받는 걸 모른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설교 들으면서 내 입맛에 맞으면 받으려 안 맞으면 뭐 안 받고 그런 거였나 뭐 그런 생각밖에 들 게 없는데 은혜가 뭡니까? 자꾸 따지면 문어 같아서 좀 죄송한데 은혜가 뭐예요? 은혜 입버릇은 달고 사는 은혜 은혜가 뭡니까? 뭐 또 여러 가지로 뭐 나름대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은혜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진 혜택. 그냥 무조건 나에게 어떤 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어떤 혜택.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건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가 없는 거, 그겁니다. 그럼 여러분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난 그것도 모르겠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 압니다. 막 그렇게 할 분이 많을 거예요. 은혜는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중심된 우리가 받은, 누리는 혜택은요, 내가 죄인됨을 아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혜택이에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자각하고 정말 인정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것을 복이라 그래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얻어야 될 것도 내 죄인됨을 아는 겁니다. 성경을 늘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고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얻을 유익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엉뚱한 걸 얻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니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내가 죄인됨을 안다는 게왜 중요하냐면은 죄인됨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악한 죄인이고 십자가 원수다.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이 기울어져요. 내가 예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덮어버리고 생각지를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래, 그렇구나. 그렇게 넘어갈 일이죠.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니까. 난 원수가 아니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의 원수였다, 원수다. 그걸 알게 되어지고, 그게 정말 나의 어떤 그 모습으로 다가왔지면은, 그런 원수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내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날 사랑한 것이었구나. 그럴 때내온 마음에 그 사랑으로 이제 기울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수인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피 흘려서 속죄를 이루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원수인데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와 사랑이 조금씩 확인되어져 가면서 감사하게 되어져요. 그걸 통째로 들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적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게 기적의 세계예요. 죄인됨을 안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에 내가 감사하게 되어지더라. 아무것도 없는데, 또 세상 걸 받았다고 할 것이 없는데, 근데 희한하게 날 구원했다는, 피 흘림을 나 용서했다는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감사가 되어지더라. 그게 내 의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성령의 활동이고 역사란 얘기죠. 그래, 그 모든 걸 우리는 기적의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사한 자체가 뭐냐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것이 말로만 아니고, 능력으로 내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나와지는 것이고, 정말 남들 볼 때에는, 너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교회 다니는데, 이런 말을 들을 증인이랄지라도, 그 속에서도 감사가 꿋꿋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 자체가. 성령으로는 능력이죠. 그럴 때 신자는요, 그게 능력으로 남아있게 되면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에겐 과분하다.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과분하다. 그래서 불평할 일에도 불평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롭게 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인데 불평이 안 나와진다. 그냥 지금 이것도 과분한 걸 내가
희한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니까. 그렇게 살아가지는 그게 행복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됨을 아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두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예수를 믿음으로 행복을 알게 되었다. 행복이 뭔가를 내가 배우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 그게 기적의 세계, 기적의 사건, 이렇게 일컬어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더 몸으로 막 체험하고 병 고치고 사실 그러한 기적에 그렇게 우리가 뭐 마음 둘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 집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기적을 그 행하시는 것도 보면은 그냥 건강 찾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늘 그런 기적으로 이어졌잖아요. 문우병자 고치고 기머거리 고치고 벙어리 고치고 뭐 안재미 고치고 이런 여러 병자를 고쳤는데 그 모든 고침들 하나하나가 예수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는 늘 그런 쪽으로 흘러갔어요. 문우병자가 나다, 벙어리가 나다, 기머거리가 나야. 다 그게 우리 상태였거든요. 그런 우리를 고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나를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뭘로? 주의 피로. 그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기적은 기적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닙니다. 기적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기적의 의미예요.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그 보여야 될 기적이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이 계시한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보여야 될 기적입니다. 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죄인됨을 선포를 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정말 가감없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에 있어야 할 기적이에요. 그 자체가. 그게 주님의 기적에 참여되는 그런 교회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병 고치고 뭐 아까 주일학교 얘기했는데 근거를 생기고 이런 기적을 행해야 능력이 있고 절대 아니올 시다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참여하는 거. 그게 결국은 죄인됨을 선포하면서 십자가로 끌어가는 거죠. 그게 주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교회는요, 교회에 이익되는 걸 찾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자랑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주님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이걸 한 교회가 이익되더라. 교회가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께 관심이 없다는 걸 노골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요한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이제 막 가요. 그것을 본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선생님이 증언하던 저희가 세례를 베푸니까 다 절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게 요한의 믿음이었죠. 그게. 요한은요, 예수를 증거해서 자기가 흥해지고자 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요한은 자기의 존재 이유를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예수님 흥해지는 거. 거기에 자기의 존재 이유를 뒀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복음을 전한 나를 흥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목적으로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흥해지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뭐 주님 돈 벌고 부자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이 전파되는 거죠. 나는 쇠해져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거 기뻐하는 거 그게 기적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 존재한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실패도 좋으니까 예수님이 성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누가 갖습니까? 내가 유명해지는 걸 원하는 게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걸 기뻐하고 그걸 즐기는 것이 우리인데 나 말고 예수님 흥해지는 걸 기뻐하는 그런 사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원한다면 그런 기적이 임해지기를 원하는 게 맞는 거죠. 나는 세계에서도 예수님이 흥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별뭐 감동이 안 오는 모양이네. 관심이 안 가죠. 나도 흥해지고 예수도 흥해지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한 자는 쇠해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이 부름받은 교회, 부름받은 여러분의 가야 될 길이 된단 말,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길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들어있다는 자체가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 믿음도 아닌 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이 늘어나지 않으면 좀 섭섭한 그런 마음도 있죠. 복음만 전했는데 왜 교회를 부흥시켜주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늘 뭐냐면 내가 흥해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불러내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로 가기를 소망하게 만들어내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함 자체를 기적이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을 다시 잘 생각하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표적의 이유고 지향하는 방향이다. 주를 믿게 하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그걸 표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기적을 행한 것으로 끝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얘기한 대로 병든 자를 고치면 늘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을 말씀을 합니다. 기적이 믿음을 알게 하면서 바리새인 믿음이 믿음이 아닌 것을 드러내고 늘 그런 방향 기적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기적을 제대로 알았다. 그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 기적 참 신기하다. 이건 기적을 모른 것이죠. 그 요한복음 그 뒤에 21장 25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요한복음이 끝나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그 3년 동안 이 복음서에 기록된 일만 하신 것은 아닌 겁니다. 자, 복음서가 뭐 네 권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했겠다 이런 생각이 혹 할 수도 있는데 이 복음서는 네 명의 제자가 각기 자기 시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서로 중복된 내용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복된 것을 다 하나로 정리하면서 예수 행적을 정리하면은 그 3년 기간 동안 예수님 하신 것은 참 너무 적어요, 사실은. 굉장히 적죠. 그 이유를 그 예수님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은 뭐 엄청나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기 해서 알게 하는 그런 그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느냐, 그걸 성경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겠다. 그냥 기적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이 필요 없는 거죠. 또 지금의 시대 기적이 계속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기적이 목말라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에 사도들이 기적을 행한 걸 두고서 뭐 성령이 오면은 기적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성령의 능력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근데 사도들이 기적을 행한 것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뒤에도 예수님이 사도에게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계속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물이었습니다. 사도의 기적들은. 사도가 그걸 알았거든요. 알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한 뒤에 관심이 자기에게 두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관심을 두면은 나도 사람이다 하면 도망을 쳤죠. 그게 사도였어요. 사도행전 9장 34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누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애니아는 중풍병으로 이제 8년 동안 누워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 낫게 했죠. 이런 경우에 통상 베드로에게 관심이 가요.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일어난 애니아를 보고 죽게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게 돌아왔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기적을 행하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더 효과 있게 전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 거란 말입니다. 뭐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겠고 교회 부흥되겠고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일하신다.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늘 내가 얻을 이익에만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까 주일 그 학교에 그 애들한테 설교했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베드로처럼 내가 목사님이 기적을 행한다면 어떻겠는가 물어보니 한 애가 같이 병원 차려요. 그래 합니다.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기적을 행하면은 교인 많이 늘겠다. 사람들 몰려오겠다. 내가 기적행하면은 내 이름 유명해지겠다. 그게 우리들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기적을 행하면서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게 뭐냐, 생명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란 얘기죠. 그것이. 저는 사도들이 그런 사고 방식의 사람이 된 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사도의 그런 새로움이. 예수를 따라다닐 때의 사도들은 믿음 없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정말 지독히 믿음 없다. 그걸 보여준 거죠. 누가 높으냐. 이런 문 다 두 개 같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공로 따져가면서. 그런 사도들이 기적을 해나고도 자기를 높이지 않고 드러내지 아니한다. 이게 놀라운 기적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덩어리들입니다. 증거물로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 내 공로와 내 힘이 아니고 주의 공로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 고백. 난 무능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예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옛 본성에 나와질 수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를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기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의 사건을 일으키시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홀로 안 살아요.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나 홀로 사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게 한다. 그걸 생각한다면, 그게 믿음이라면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삶은 가능해지는 거죠. 믿음에 의해서. 근데 대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머리로는 받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심적으로는 그런 기적을 심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는 것은 기적으로 인해서 내 괴로움과 고통이 해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통 해결되는 거, 그걸 기적으로 자꾸 챙기려고 하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그런 기적, 병 낫는 기적, 이런 모든 것도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늘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주를 쫓는 이유는 또 그런 고통, 그 육적인, 심적인 그런 어려움에서 해방되고 벗어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구원, 생명에 있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자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잖아요. 그 열망 속에서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을 다 뜯어본다면 우린 매일매일 사는 것이 기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내 목숨 붙어있는 기적이 아니고 오늘도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지고 주를 믿게 되어진다. 늘 그런 기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를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기적 속에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굳건히 자리하게 되어진다면은 어떤 체험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늘 주님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를 믿게 되어지 주님을 알게 되어진 그걸로 늘 감사할 거니까 그걸로 신자는 행복이 할 거니까요. 여러분의 삶들이 이런 기적으로 차곡차곡 채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길에서 책과 잡지를 파는 뉴욕의 어떤 남자가 그의 아파트에서 이틀 동안 산더미 같은 종이 속에 갇혀 있다가 구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인쇄물들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가득 쌓아놓았는데 그것이 무너지면서 그를 산 채로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 구급요원들이 헤쳐낸 종이는 쓰레기 봉투 50개를 채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에 치여서 숨쉬기도 버거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과 여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바쁜 가운데서라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8번째 시간. 일본의 교회에 대한 탄압은 본격화되고 있었다. 대정부적 차원으로는 물론이고 내부적인 탄압도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고 그 계획대로 진행해 나갔다.
1: 일본은 부흥하는 교회를 보고 항상 눈에 가시로 여겼습니다. 훗날 교회가 자신들에게 어떤 위치에 있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감부 차원에서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가준 회유와 탄압 등으로 해서 교회를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비교인들을 시켜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2: 그러니까 저 선진들 중에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자를 색출하여 그들을 통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라는 것 아닙니까?
3: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개입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선 안 된다.
2: 한두 명으로 될까요? 교회당 놈들 수가 엄청나게 불었는데.
3: 당연히 한두 명으로는 안 될 것이다. 놈들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자들은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닐 것이야. 그러니 그런 자들을 찾아서 단체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단체로 말입니까?

0: 그래, 요즘은 교회당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들이 없디요.
1: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요사이 외놈들 조용하고 다들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디요.
2: 이거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아니냐까?
1: 태평성대요? 그거이 나라님 께하는 말씀인데.
2: 아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태평성대라고 해도 되디요. 안 그렇습니까?
0: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험을 이기며 마귀와 싸워 승리하고 있으니까니 태평성대가 맞디요. 암요. 하지만 조심들은 해야 할 겁니다. 아무리 외놈들이 조용히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은 뭐인가를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귀들은 우리 교회들을 핍박하기 위해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한시라도 안심을 해서는 안 되디요.
1: 다들 장로님 말씀처럼 그렇게 단단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2: 만사부려 튼튼이라고 깨어 기도하고 대비를 하면 그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다들 예배드리러 교회당으로 올라갑시다. 미리 가서 기도를 해야 오늘 예배도 은혜가 넘쳐나갔디요.

0: 아, 뭐하고 있는겨? 퍼뜩 가있어. 마, 3일 밤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왜 이래 있는겨?
1: 아고, 저 그렇게 보채지 말라오. 내래 안 늦으려고 말이야. 이렇게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 있어.
0: 아유, 그래가 이래 늦는겨. 마, 처마 밑에 기어가는 군뱅이도 님자보단 빠를 깁니다.
1: 알았으니까 너무 그러지 말라오, 임자.
0: 네, 그래 서두르락 했는데. 아이고, 참말로. 내 말을 귀를 듣는 건지 코로 듣는 건지 원. 아이, 가만. 아이고, 저게 뭐꼬?
1: 뭐가 말이네?
0: 저 말입니다. 저기.
1: 뭐가 말이네?
0: 아이고, 저기 말입니다. 아, 감남의 걸 떡새가 여기는 웬일로. 가만. 아이고, 그 옆엔 동간부 사람인데. 아이고야. 아이고야, 또 무슨 일을 저질렀나.

0: 자, 내 잔 한 잔 받으시오.
1: 아, 길세고 나한테 무슨 볼일이 있다고 이렇게 술을 사주는 거입니까?
0: 하나, 덕세군을 그간 유심히 지켜봤는데.
1: 덕세군?
0: 아, 죄송합니다. 덕세상. 내 덕세상을 우리 일본어로 말을 하면 사무라이. 무사도의 정신이 숨겨져 있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1: 길에서요?
0: 아, 자자자. 일단은 한 잔 받으시고. 자, 앉아 쭉 들이키시죠. 덕세상.
1: 그 주는 거이니까니 마시가시오.
0: 오, 역시 술로 소문대로 잘 드시만요. 덕세상.
1: 곧 나한테 할 말이 뭐요? 난리하시라요.
0: 아,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덕세상에게 부탁이 있어서.
1: 부탁 말입니까? 무슨 부탁이 있습니까?
0: 덕세상이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부탁입니다.

0: 뭐이가? 아, 감나무골의 덕수가 통감부 외놈에게 끌려가? 아, 이거이 또 뭐야? 뭐인가 또 큰일을 저질렀구만 길에?
1: 끌려간 게 아니라 같이 어디를 가는 게 같습니다.
0: 에?
1: 옆에 있던 그 외놈이 살살 거리는 게, 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럴 리가 없는데. 독새가 외놈들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1: 네, 내가 그 길에서 그 이상도 안 하는겨. 아이고, 저 혹시 저...
0: 아이고, 그런 소리 말라오. 그럴 리가 있네. 아무리 덕새놈이 교회당을 미워한다고 해도 이렇게 할 리는 없다.
1: 그래도 그 혹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 사람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면 뭔 짓은 못 하겠는겨.
0: 그래도

0: 뭐이가 어드래요? 날 보고 교회당에 들어가서 깽판을 치라 이거입니까?
1: 아, 덕세상. 덕세상도 교회당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본도 교회당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모아 교회당을 때려 부십시다.
0: 아니고 누구 이 사람이 죽말고 내래 욱해보고 시끄럽수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운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음악 사역은 저희 방송의 아주 소중한 분야입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음악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테이프나 CD 혹은 레코드를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들을 엄선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력을 통해서 BBN의 찬양음악 사역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느 마을에 잘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벽에는 선명한 글씨로 다음과 같이 써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건물 벽에 담장이 넝쿨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벽에 쓰인 글을 가리기 시작했는데요. 벽에 쓰인 글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이라는 부분을 담쟁이 넝쿨이 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담장이 넝쿨이 더 자라서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은 말은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뿐이었습니다. 끝내는 이 담장이 넝쿨이 벽을 모두 가려서 원래 있던 글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증거하는 자들인가?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해방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0: 아마 여러분들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해가 저물 때 저물 위에서 울려 퍼지는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서로 마주서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부부의 모습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들마다 느끼는 한결같은 감정은 참으로 평화롭다라는 느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그 그림을 통해서 부부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점점 감사를 잊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도 부부가 함께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3: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려 내 길에 비치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에서 19장 말씀입니다.
4: 제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에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배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5: 제 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손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의 길을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분의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백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사득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나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4: 제 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고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말을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의 원고의 말이 파는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5: 제19장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자취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0: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정의는 공의를 업심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잠언 16장에서 19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다른 방송과는 달리 전혀 광고 방송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찬양과 말씀만을 적절하게 사용하므로 청취자 여러분들로 하여금 상업적인 방송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찬양에 은혜받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와 같은 방송 원칙은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오듯이 피차 말씀을 가르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했던 그 초대교회의 이상을 따르고자 한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도 BBN의 이 엄선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되시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조심스럽게 성경이 응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특별히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장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시편 22편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이 그렇고요. 이사야서 53장, 레위기 16장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 28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목마르다는 시편 69편 21절이 성취된 것이고요. 다 이루어졌다. 이것은 무엇을 이루고 있는 말씀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 하신 보고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은 19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에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이 언급한 첫 번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도 성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라고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찔리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놀라운 것들을 다 이루시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그대로 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가랴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분께서 오실 때 그들이 자기를 찌른 그분을 바로 보고 그분을 위하여 애통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들, 즉 복음의 위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복음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중심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사실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의 관계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으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을 위해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계시리라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대리적이며 대속적이며 구속의 죽음을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 38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가져가기를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운반한 두 사람은 모두 유명한 사람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아시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드러나지 않은 제자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좀 더 제자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그들은 뒤에 숨어 있지만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양처럼 흩어지고 숨어버린 지금 이 두 사람이 스스로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애굽인들의 미라 제작법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육체는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습니다. 부패하여서 묻혀졌다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 것임을 믿었던 것이죠. 약한 것으로 묻혔다가 능력으로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날을 사모하며 자신들의 육체를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향품은 거의 몸무게의 반 정도로 쓰여지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풍속이었는데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무게를 뭐 학자들이 다 다릅니다만 뭐 서양 사람들은 대개 한 90kg 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특별히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그 몰약과 침향은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몰약과 침향으로 시체를 닦고 세마포로 쌌을 것인데 그 다음 그것을 봉하고 공기를 차단했을 겁니다. 그들은 한 손가락으로 시작하여 같은 방법으로 모든 손가락을 싸고 그 다음에 손, 팔, 온 몸을 쌌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몸을 아마도 미라처럼 쌌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한은 특별히 그들이 향품을 사용하여 세마포로 시체를 쌌다고 언급하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되던 날 아침에 요한이 거기에 세마포는 있으나 시체가 없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는 부활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하고 믿었음을 우리는 알고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41절,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되어져 있어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둘러야 했던 것이죠. 분명히 그들은 이 미라로 만드는 과정을 완전히 끝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인들이 상품을 좀 더 사서 절기일 후에 주의 시체를 돌보기 위해 가려고 했던 계획을 보면은 그렇게 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20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이 20장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부활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믿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적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적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신학서적들, 교회의 찬양들, 설교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중요한 또 상당한 부분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오직 부활절에만 잠깐 언급하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신약의 오순절을 시작으로 되어진 모든 설교들은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더 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요한복음 20장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부활장입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2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즉 주일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안식일과 예배의 날로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 자주 질문되어지는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을 때 이것은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 동안에 죽은 상태로 계셨으며 주일날 살아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신자들은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의 그 관용구에 여러분들이 언더라인을 하시면 좋다고 봐요. 주님께서는 안식일 동안에 죽은 상태로 계셨어요. 그러나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은 옛 창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후 안식일에 쉬셨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창조에 이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일어났습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기자인 요한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음을 강조한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죠. 다음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각 복음서의 기록에 근거해 순서대로 정리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메모해 두시면 유익하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샬롬의 세 여인은 향품을 든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으로 출발했습니다. 세 여인이 돌이 옮겨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말하기 위해 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덤에 가까이 다가가 주의 천사를 봅니다. 이 마리아는 다시 돌아와 향품을 가지고 있던 다른 여인들과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하여 보고는 돌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돌아오고 두 천사와 예수님을 보고 그분께서 그녀에게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하시고 가십니다. 한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향품을 가진 여인들과 만나 그들과 함께 돌아와 그 천사를 봅니다. 그들 역시 천사의 메시지를 받고 제자들을 찾으려고 하며 예수를 만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준 사람입니다. 어떤 성경 연구가는 그녀가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죄 있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죠. 저는 그녀가 매우 재간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데는 뭐 동의를 합니다. 이견이 없어요. 이 마리아는 영원히 그녀를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했을 것이니까요. 그런 이 마리아가 시체가 거기 없는 것을 보고 즉시 달려가 요한과 베드로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20장 2절로 가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는 누구겠어요? 요한이지 않겠어요? 그는 언제나 자신을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자신에 대해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도 이 말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누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누구, 뭐 이렇게 말이죠. 유다서 21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시몬 베드로와 요한을 함께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분명히 요한은 그를 안내해 왔을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들 중 일부가 베드로를 아마 제자 가운데서 빼버리자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절망적으로 친구가 되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요한이 그 베드로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오래 아들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가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후에 제자들이 주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문책했는데 마리아는 그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주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했으니 흥미롭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만일 그 첫 주일에 시체를 만들어낼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세상에 있는 무엇이든지 주었을 것입니다. 20장 3절 4절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마리아가 어둠 속에서 잘못 보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돌이 굴러간 것을 보았고 놀라서 달려갔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예수님의 이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무덤으로 가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무덤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리라고는 상상치 못하고 갔던 것이죠. 그들은 주의 시체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어떻어요? 어떻게 됐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다른 제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다른 제자는 누굴까요? 요한이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는 베드로보다 젊었고 베드로보다 앞서 달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아마도 제자들 중 가장 젊었을 것이라는 전설을 확실히 해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 사람은 확실히 여러 연연층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었고요. 어찌 보면 요한은 10대 후반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여러 학자들이 해보게 됩니다. 5절 봐보세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그로 하여금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인해주는 현실, 현장이었어요. 처음에 그곳에 이르렀으나 그는 경의와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돌이 옮겨진 매우 작은 입구를 통하여 안을 보기 위해서 몸을 아마 구부렸겠죠. 그가 본 증거는 그를 확신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이 같은 작은 일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군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큰 문이 작은 이 돌에 의해서 이렇게 막혀져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요한은 세마포가 거의 놓인 것을 보았어요. 시체는 없었습니다. 6절 한 절 더 볼까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제 똑같이 베드로도 본 겁니다. 아마 헐떡대고 달려왔겠죠. 말씀드리건대 그가 달렸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침묵은 그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바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역시 그분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보았습니다. 요한과 즉 요셉과 니고데모가 우리 주의 시체를 세마포로 쌌고 시체를 봉하기 위해 아마 접착제의 일종으로 만들어진 몰약과 침향으로 그것을 봉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체가 그 모든 세마포를 풀지도 않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흙에서 나온 씨앗처럼 무덤에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되지만 죽으면 살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아마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제자들도 기억했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새 밀이 거기에서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의 오랜 껍질은 땅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이 무덤 속에 남겨져 있는 세마포였어요. 곧 그분께서 있었던 오래된 껍질은 무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 껍질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주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가 수의로 그의 몸을 아주 꽁꽁 이렇게 쌓인 상태로 무덤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나사로를 풀어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또한 기억하실 거고요. 나사로는 낡은 수위에 쌓인 그의 육체대로 나왔습니다. 나사로의 육체는 다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그리고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입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잘 생각을 하셔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니 오늘 본문 말씀이 심상치 않은 것 같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려니 또 그건 또 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대답을 잘 못하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못하셨는가 하면 제자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그리스도인, 성도 이런 개념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온전히 드려진 사람, 예수님에게 올인한 사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피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제자나 그리스도인이나 결국은 같은 표현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불려지게 됐으니까 결국 제자나 그리스도인이나 같은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서신서라 하면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서신서라 그럽니다. 근데 그 서신서에 보시면 제자라든가 그리스도인이라든가 이런 표현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제자라는 표현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과 서신서에 많이 나오는 성도라는 표현은 사실상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칭이 변하게 된 거죠. 제일 처음에는 제자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성도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제자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나 성도 이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절, 27절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적어도 제자라는 이 단어가 그저 그리스도인, 성도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선뜻 대답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죠. 구원받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힘드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결단만 내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자,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대가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불해야 될 대, 첫 번째 지불해야 할 대가는 26절에 나오죠. 자,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여기 보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실제로 미워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읽으니까 부모나 처자나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감이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 그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여러분 부모님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여러분 배우자 더 사랑하고 여러분 자녀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00세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랍니다. 짐승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잡아서 번제로 바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산까지 가서 거기에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아들을 묶어서 눕혀놓고 칼로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리죠. 이제 됐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는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여러분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다.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거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자식보다 100세에 얻은 독자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차원을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 욥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는 열 자녀를 주셨어요. 참 행복하게 살던 그런 가정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열 자녀를 순식간에 데려가 버립니다. 다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자식을 하나만 잃어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한 날 여러분 열 자녀를 다 잃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슬픔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이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열 자녀를 다 잃은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욥도 자식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런 고백할 수 없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뭐 부모, 형제,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목숨을 사랑합니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실제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국민일보를 보다가 어떤 선교사님에 대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분은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는 분이세요. 25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 몇 년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그곳에서 폐암으로 잃고 폐암 때문에 잃고 그리고 그곳에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이분은 죽을 때까지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겠다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아마존에 와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분들은 아마존으로 오십시오. 아마존은 죽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죽을 각오하고 아마존에서 지금 사역하는 거예요. 이분도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사형시킬 때 이제 교수형을 시키죠. 교수대에 세워놓고 이제 목 매달아 결국 죽이는데 그 당시 로마에서는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는 사람은 그 형장까지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치고 가야 됩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 그게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치고 그 사형당할 그 장소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이 달릴 그 십자가를 예수님 자신이 치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나를 위해서라면 너희가 수치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죽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당했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사형 당하고 말았죠. 목이 잘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라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위해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박해 당할 거 각오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쉽지 않은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제대로 모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심, 자기의 야망, 자기의 자존심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없다. 나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도 내려놓고 정욕도 내려놓고 야망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부인에 대한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라고 한 그 십자가 지고 가고 계십니까? 구원받는 것은 쉽지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치, 어떤 고난,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대가는 뭔가 하면 33절에 나옵니다.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번에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랍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 다 버리라 그래.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역시 뭐 실제로 다 버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재물 정말 사랑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재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

0: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재물도 완전히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고 재물을 사랑하는데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물을 더 사랑하는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거 아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만 잘 보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 답이 딱 나오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막 아깝게 느껴진다. 그런 사람은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있는 재물 전혀 아깝지 않다. 나 기꺼이 내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린다. 그런 분들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분들이세요. 지난주일날 우리 성서침례교회 세계선교대회를 위해서 특별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 제가 기대했던 것 갑절이 나왔어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십실반 뭐 만 원이건 5만 원이건 10만 원 뭐 이렇게 이 정도 하면은 그냥 제가 예상한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절로 나온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큰 손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500만 원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큰 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예상한 것에 갑절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큰 돈 하시는 분들은 뭐 돈이 남아 돌아가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물질을 필요로 하니까. 성서침례교회를 사랑하니까 100만 원도 드리고 200만 원도 드리고 500만 원도 드리고 그러는 거죠. 11조를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 내가 11조를 못하고 있다.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11조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내놔라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11조 못하죠. 10분의 1.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하는 분들은 다 하거든요. 11조 아니라 더한 것도 하세요. 그 차이가 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돈을 더 사랑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자가 되는 그 어떤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될 자격이 없구나. 포기하자.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포기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참된 제자가 한번 되어보라고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쉽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많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겠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과연 얼마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 비하면 또 구원받은 사람은 아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사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그 수는 제가 볼 때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큰 잔치의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비유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 잔치에 오지를 않아요. 나는 장가 가서 바빠서 안 됩니다. 나는 소를 사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뭐 이래저래 핑계만 대면서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때 그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거리로 나가서 누구라도 괜찮다. 가난한 사람도 괜찮고 몸 불편한 사람도 괜찮고 거지도 괜찮고 누구라도 괜찮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다 초대하고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데 왜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이제 참된 제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으로 초대하는 그 말씀을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는 것하고 여러분 제자되는 것하고는 이게 조금 다릅니다.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제자되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을 수 있지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구원받는 내용과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베드로의 구원 장면과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장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기 원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많은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뭘 깨닫는가 하면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 하나님이 아닌가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분 앞에 선이 자기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내 앞에 선 이분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앞에서는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호칭이 바뀌었어요. 제대로 본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순간이 베드로가 구원받은 순간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내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것만 알면 구원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그걸 아는 거죠. 이게 구원의 순간이에요. 그리고 제자로 이제 드려지는 그 순간은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 따라오느라 나 따라오면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물도 버려놓고 배도 버려놓고 가정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순간부터 베드로는 한평생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았습니다. 구원받는 거하고 제자되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한평생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대가가 결국 뭔 줄 아십니까? 한평생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다가 결국은 죽임당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다가 결국은 순교당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십자가였죠.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 죽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재물도 해로 여기고 명예 권세 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고난당하는 삶을 살겠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당하다가 결국은 순교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고난당할 것 알면서도 순교당할 것 알면서도 기꺼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돌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았거든요. 자기들의 삶이 변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분 위해서라면 내 목숨 아니라 더한 것도 내가 기꺼이 바치겠다.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도 그렇게 살다 갔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다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다면 이제부터 제자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의 모습, 예수님께 올인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쉽진 않아요. 정말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그것처럼 더한 복이 없습니다. 그 길은 정말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줄 아십니까? 네,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통 그 이상의 것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재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 사신 말씀이 뭐예요? 몇 배나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100배. 100배 갚아주면 이거 따를만 하죠. 그렇죠? 따를만 한 거예요. 이거는 100배로 갚아준다 그러면. 그리고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와, 이 땅에서 100배로 보상받고 죽어서 천국 가고 하늘에서 별이 된다면 여러분 그거 할 만한 것 아닙니까? 저는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고난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요즘 우리는 자살이 마치 유행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고 심지어는 어린 자식들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사건들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참으로 무지하다는 생각이 더 앞섭니다. 왜 우리들의 눈은 이처럼 보는 세계밖에 보지 못할까 하는 답답한 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중단해야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죽음 후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유를 찾아 죽음을 선택했지만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며 영원한 지옥에서 영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까지 가신 분이라면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읽고 공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모든 절기의 완성 상태에 있는 거죠. 절기의 완성이라는 것은 안식이거든요. 절기의 완성이라는 것은 의라는 말이에요. 절기의 완성이 거룩이에요. 절기의 완성은 구원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룩을 제거해라. 어떤 누룩요? 묵은 누룩들. 예, 묵은 누룩들 제거하고, 악하고 악에 찬 그 누룩들도 제거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는 오늘도 뭐 하는 거죠? 진짜 명절 안에 거하는 겁니다.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때에는, 그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여러분 명절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예, 잘 지내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주일 오전 11시 한번 설교만 하니까 완전 힘이 있는 거 있죠? 명절 정말 잘 쉬고 있는데, 그런데 몸은 좀 쉬어지는데, 막 주일 오후까지 이 설교 준비를 하고, 또 뭐 주일학교 설교 이렇게 하면, 몸은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도 그 말씀이 주는 그 기쁨과 위로가 있는데, 몸은 좀 쉬은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한 거 있죠? 그래서, 아, 이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설교를 그렇게 시켜놔야 그나마 그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고 산다는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막 믿음이 좋아가 앞에서 막 설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가장 없기 때문에 목사를 시켜놔야 성경을 보거든요. 아, 이렇게 말하면은. 하여튼,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제 연휴라고, 오늘 뭐 식사도 못하니까 오후 없고 오전도 없고, 그래서 딱 11시 설교하니까 굉장히 홀가분하게 사실은 금요일날 이미 다 맞춰지더라고요. 어제 뭐 이제 어머니 좀 보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몸은 쉬었는데요,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요. 이제 앞으로 아무리 연휴가 되어도 설교 준비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전사님 계시니까, 다섯 안 오도 전사님 올 거 아닙니까? 그냥 전사님하고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 제가 부목사 때에 목사님이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명절 쉬러 가도 우리끼리 예배합시다. 이제 부목사 두 사람 있고 또 전사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만은,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예, 전사님하고 싣고 그러면 되겠죠. 자, 오늘 본문과 좀 상관이 없지만 제가 명절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이 명절이 뭔지를 좀 보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두 절만 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옛날에 그 음행하는 습관,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대단히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 뭐 배 사람들이 가서, 배 사람들이 아무나 거기 가는 곳이 아니다. 그 정도로 선택받은 항구가 이 고린도 항구예요. 그래서 수많은 외국에서도 배들이 오면 거기에 엄청난 환락의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옛날에 행하던 그 습관들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다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뭐 이렇게 취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 들린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6절을 보면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해요. 작은 누룩이, 그렇죠?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뭘 주의해라? 누룩을, 그냥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은 어떤 교훈처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누룩을 이제 제거하라는 말씀인데,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대인들의 제일 큰 절기가 뭐죠? 유월절. 유월절 하루예요. 이어지는 일주일이 무슨 절기예요? 무교절. 유월절과 동시에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같이 가장 큰 절기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 터니 오순절 하는 절기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예요. 그 외에 뭐 나팔절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한 7가지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3대 절기는 이런 거죠. 그러면 유월절이 오기 전에, 유월절이 오기 전에 집안에 있던 모든 묵은 누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요. 누룩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발효되지 못한 밀가루 반죽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 딱딱한 떡을 먹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일주일 먹어야 되는 게 무교절이거든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 그러니까 누룩이 집안에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집안에는 다 뭘 한다고요? 집안에 있는 누룩들은 다 찾아서 내버려야 돼요.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사도는 이 유월절 지키는 절기를 가지고 진짜 절기, 명절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는 누룩을 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유월절, 유대인들의 율법처럼 유월절 지키서 누룩 내버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름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럼 명절 지킨다고 3대 절기, 뭐 7대 절기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의 절기를 바울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는 전부 그림자였거든요. 안식일도 마찬가지. 그게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누룩을 내버리라 이 말은 진짜 먹는 누룩을 내버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 그런데 무엇으로 지키지 말자고요?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그럼 묵은 누룩 내버리라는 말이 뭐예요? 날과 달과 절기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옛 율법의 조문을 따라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킨다면 그 사람은 무엇으로 명절 지키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새술은 새부대에.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면 지금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묵은 누룩을 못 내버렸다면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안 누르면 우리는 지금도 초목절을 지켜야 돼요. 할례 행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란 말이죠. 왜 내버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묵은 누룩으로 명절을 지키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묵은 누룩. 그 다음에 또 무슨 누룩도 버리라 그래요? 악하고 악의 첫 누룩도 버리라. 고린도 사람들이 뭐 새성전에 뭐 율법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거잖아요. 복음이란 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조문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옛날 습관들 그대로 하는 이게 뭐예요? 악하고 악의 첫 누룩이에요. 이건요, 신약 성경에서 이미 많이 경고 있는 영지주의의 그 잘못된 타락, 음행을 하면서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몸은 어떤 음행을 해도 상관없어. 라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영지주의 주의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복음 들었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 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지. 라고 하면서 자기 육신의 방탕한 삶을 사는데도 그걸 아무것도 제재라고 용납 안 하니까 그것도 내버리라, 이 말이에요. 누룩 두 가지를 다 없애라. 묵은 누룩, 율법의 조문에 의한 그런 누룩도 제거해야 되지만 악하고 악의 찬 누룩, 이 나쁜 짓 하는 이 음행들, 이런 것들도 뭐라고요? 내버리라. 그럼 우리는 명절을 어떻게 지키는데요? 어떻게 명절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 뭐예요 그게? 8절, 7절 끝에 보세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뭐가 되죠? 누룩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우리를 순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유월절 희생입니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명절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면 날마다 뭐예요? 명절의 완성 상태에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명절을 지킨다는 것, 즉 유월절의 완성, 그 칠칠절의 완성, 수장절의 완성, 안식일의 완성, 모든 절기의 완성태인 그 명절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모든 절기를 지킬 때 안식일 규례예요. 모든 절기를 지킬 때 안식일 규례. 뭐 금지요? 노동 금지. 물론 제사장들은 힘껏 일해야죠. 뭐 제사 드려야 되니까. 안식일 절기에, 안식일 지킴의 모든 그 규례대로 뭐 나머지 절기들도 다 지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절기는 뭐예요? 명절이에요. 근데 그게 옛날에 그림자로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고 나서는 어떻게 명절을 지킨다고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그 예수님의 살찢음과 피 흘리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 지킨 사람이에요? 유월절 다 지킨 거예요. 초상절 다 지킨 거예요. 초막절 다 지킨 거란 말이에요. 안식을 다 지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뭐예요? 참된 절기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이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는요, 날과 달과 절기를 따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모든 절기의 완성 상태에 있는 거죠. 절기의 완성이라는 것은 안식이거든요. 절기의 완성이라는 것은 의라는 말이에요. 절기의 완성이 거룩이에요. 절기의 완성은 구원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룩을 제거해라. 어떤 누룩요? 묵은 누룩들.

뭘로 올무를 걸려고 했습니까? 세금 문제.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거 뭐 구별해서 드리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런 질문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누구 속에 있어요? 가이사 안에 있다고. 내부자들, 내부자들 맞습니까? 영화 얼마 전에 나왔던 작년에 내부자들. 내부자들 맞죠? 이병헌 나왔던 영화. 그게 어제 저는 그 텔레비전에서 디 오리지널 편으로 해주더라고요. 무삭제판 3시간짜리. 제가 그거 한번 보고 싶어 한번 더 봤거든요. 그런데 그 뭐 재벌 회장, 그 다음에 대권 후보자, 그 다음에 언론은 이 세 사람들이 모여서 막 고린도 교회 음영이 나왔다시피 음란한 그 장면들을 사진을 찍어서 유포하는데 그 사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는 전에 무삭재판 앞에 거 봤는데 그것은 없었는데 무삭재판에 나오는데 보니까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에게. 아,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동영상 터뜨리면서 제목이 뭐라고요?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에게 이렇게 해놨더래. 그러니까 너희들 걸려 가지고 놀았으니까 너희들에게 보복 당해하고 그 이제 퍼뜨렸던데요. 하여튼 이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여겨요. 부활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뭐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 문제만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 가운데 아주 유력한 대제사장들과 세속 권력층이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두개파. 우리나라에 같으면 1%.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만 믿느냐면 모세오경만 문자적으로 믿어요. 모세오경의 뜻과 의미가 아니라 그냥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 모세오경에서 구체적으로 부활의 내용이 잘 안 드러나거든요. 모세오경 안에서. 그리고 천사도 없다. 그래서 선지서도 안 믿거든요.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받아들이는데 이들은 로마와 결탁을 해서 그나마 이 유다가 요 정도 우리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사는 것만 해도 어딨냐. 그래서 자기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요? 유다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두개인들의 정치 사상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나 이들은요, 부활이 없으니까 이 땅의 삶에 올인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는 그 논쟁을, 그 주장을 예수님께서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 질문하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24절입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어대. 모세 오경만 믿느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기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25장 5절 6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함께 사는데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걸 계대결혼, 대를 이어준다, 대가 계속되게 한다 해서 계대결혼이라 하고, 형이 죽으면 형사, 형이 죽으면 치수, 형수를 자기가 취하여 아이를 낳아주게 해야 된다, 형사치수 제도라고도 해요. 이건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에도 이런 법들은 있긴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이 이미 있기도 전에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다말에게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엘이라는 첫 아들을 다말에게 결혼시킨 하나님께서 엘이 이 하나님 앞에 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아이가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에게 가게 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게 해서 형의 아이를 낳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난이라는 놈이 아주 못됐어요.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 형의 아이가 될 것 같으니까 땅에 설정했다. 그래서 최초로 피임이라는 말이 오난에게서 나오는 거고 또 자유행위라는 표현이 오난에서 나와요. 오난이즘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난도 악하다고 죽여버렸어요. 형의 대를 이어주기 싫어서. 그런데 이제 셋째가 셀라인데 아직 어리니까 유다가 다말을 잠시 친정에 보냅니다. 셀라가 좀 크면 너에게 줄게. 셀라가 컸는데도 안 줘요. 유다가. 왜? 며느리 집안 잘못 들여가지고 자식 다 죽인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목숨을 걸고 변장해서, 장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의 시를 이어봤잖아요.

0: 나중에 이제 결국은 유다가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계대결혼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이 있기도 전에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모세오경에서 이제 율법으로 받아들여져서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신명기 20장 5절 6절 형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면 동생이 어떻게요? 형수를 취하여 형님의 그 대를 이어주게 하는 계대결혼의 법이 율법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부활하고 부활이 없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신명기 이 말씀을 찾아와요. 그럼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남을 공격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자료를 찾아요, 안 찾아요? 우리도 성경 논지하다 보면 그렇게 하죠? 누가 공격하면 그거 반대되는 개념 팍 찾아가지고 봐라, 성경이 이렇지 않느냐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공격함으로 자기들이 평소에 부활 없다고 사는 삶을 인정받고 싶고 또 예수를 아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세오경으로 부활이 없다는 근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일곱 형제가 있는데 아들이 이제 장가 들었다가 죽었고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여자분들 대단히 기분 나쁘죠? 뭐 우리가 물건이가 막 물려주고 막 동생에게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계대교는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면서 질문한 거죠. 자 둘째도 아들이 없어 죽어버리고 셋째도 그래서 몇째까지요? 좀 과장이 되게 일곱째까지 그렇게 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여자도 죽었어요.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무엇을 근거로 질문한 거예요? 신명기 율법을 가지고 질문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데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러면 천국 가서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아빠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으세요? 천국 가도 저도 어려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려서 천국 가면 이 세상의 가족관계의 연장이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면서 가족관계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려서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 전도를 했다니까요.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아니면 천국 못 가. 지옥 가. 아버지한테는 함부로 잘 못하잖아요. 좀 이렇게 옛날에 아버지는 무서우니까.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아버지 이런 말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막 밭에 일하러 가면서도 엄마에게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했는데 물론 어머니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왜 할아버지를 따라 교회를 다니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개념은 왜요? 내가 엄마를 좋아하는데 천국에 갔는데 나는 천국에 있는데 엄마가 천국 못 오시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슬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가족전도 열심히 해라 그러고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되었을 때에 어른들 신방을 하면서 나이가 드신 여집사님 오래 교회 다니신 분에게 물었어요. 교회가 천국 가면 이 남편하고 같이 살까요 안 살까요 하니까 같이 살겠지요. 여러분 어때요? 같이 살 거예요 같이 안 살 거예요? 안 산다고 하면 지금 남편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세요. 영원히 살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 하신 질문 말씀 대답이 이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볼 때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고 전부 오해하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처럼 전부 현실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에 그런 적 그들이 그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참 유치한 질문이에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천사로 갔다는 말은 우리가 천사와 동등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천사란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믿음의 후손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에요. 우리는 구속의 대상이 되지만 천사들은 구속의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그럼 천사는 몸이 없는 영적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와 같다 이 말은 이 땅의 인간관계,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족관계가 아닌 다른 차원이다. 이게 천사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차원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예적을 제가 나중에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32절 니언 각주 신명기 25장 되어 있죠. 그 신명기 25장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기 3장을 한번 찾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부활의 논정으로 사용하셨는지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두개인은 뭐만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세 오경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는 그들에게 모세 오경으로 부활을 논정하고 계세요. 그게 사두개인들의 성경 해석의 영틀이죠.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 6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이 배경은 잘 아시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그 바로 왕국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40세쯤 되었을 때에 자기 동족이 그 바로의 군대들에게 착취당하는 것을 모습을 보고 군인을 죽이잖아요.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들켜서 이제 도망을 가서 이제 광야, 이드로의 사유가 되어서 그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이 되어서 근 80세가 되었어요.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에 어느 날 양떼를 몰고 호렙산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가시덤불 같은 그런 나무에 불이 붙은 거죠. 뭐 자연발화가 되었다 할지라도 훅 하고 꺼지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신기하다 해서 가까이 갔더니 그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곳은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하고 음성이 들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둘이서 얼굴을 가리죠. 그러면서 7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게 보았으니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하리라. 그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430년 종살하고 있는 그 애굽의 히브리인들을 모세가 인도해서 이 시내산의 삶을 경비하게 될 것이 증거라 해버리죠. 이게 증거를 주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출애굽하는 증거를 주는데 앞으로 될 일을 증거로 줘버려요. 희한하죠? 그럼 증거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을 증거로 주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사님 제가 한 100년 뒤에 제가 땅 한 5만 평 드릴게요. 이게 증거입니다. 내가 집사님한테 약속하는 증거예요. 500년 뒤에 나 잊지도 않을 텐데 500년 뒤에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믿는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제가 집사님이 500평을 500년 뒤에 땅 5만 평을 제가 주겠대요. 상남동 요지 땅을 5만 평을 주겠대요. 500년 뒤에.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사기치나? 뭐 500년 뒤에 약속을 주면 뭐하는 말이죠. 지금 5평이라도 주세요. 그죠? 지금 5평이라도 주세요. 평당 1,000만 원 놓은 그게 어때요, 그죠?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에서 나를 섬길 터인데 그것이 너의 증거다 해버리죠. 자,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14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예수님 지금 무슨 논정으로 사용하세요? 부활의 논정으로 사용하세요. 사도계인들이 이거 아무리 봐도 부활로 안 보여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봐도 이게 부활의 내용으로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계인들만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들으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이 왜 부활의 내용이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각주를 보면 히브리어로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하나님 이름 뭐예요? 나는 나다. 더 줄이면요? 나다.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나다. 이거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옛날에 큰 집에 있을 때는 바깥 대문에 꽝꽝 문을 두드리죠. 밤에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셨어요. 차, 안방에서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면 밖에서 뭐라고 해요? 내다. 끝. 예. 아버지 목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문 열어줘야지. 내다. 그러니까 모세가 문을, 그러면 하나님 이름 뭐라고 할까요? 내다. 이게 여호와라는 네 글자, 그룩한 네 글자. 이건 이름을요, 부를 수가 없어요. 야훼라는 네 글자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서기관들이 그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치는 못 부르는가, 주라는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따서 야훼 여호와라는 발음을 하게 되었어요. 정확한 발음 안 해. 야훼 여호와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나라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안에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분이 보내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번역된 것이 70인역이 성경이에요. 이 70인역이 번역되었을 때에 출애굽 3장 14절에 여호와라는 그 네 글자, 그룩한 네 글자, 나는 나다라는 그 글자를 헬라어로 뭐로 번역했느냐면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로, 풍랑이는 바다 위로 제자들이 지금 겁이 나서 막 빠져 죽을 지경에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로 걸어오시잖아요. 유령인 줄 알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내다. 당신 누구십니까? 내다. 출애굽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을 누가 오셔서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출애굽 3장 6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부활을 증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출애굽 왜 일어납니까? 출애굽 왜 일어나야 돼요? 지금 모세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약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믿음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고 네 씨를 주겠다고. 그 두 가지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땅과 씨예요. 근데 그 땅과 씨를 주겠는데 나중에 언약을 체결하면서 네 후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4대 동안 있다가 이 약속의 땅에 돌아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땅은요 죽을 때까지 뭐 하나밖에 마련 못했어요. 막벨라 굴 무덤과 그 무덤에 딸린 밭 하나 마련하고 아브라함 죽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거듭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 아브라함의 한 약속 이삭에게 지키겠고 이삭에게 한 약속을 또 야곱에게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한 70명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430년, 약 400년이 때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에게 한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역사 속에서.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습니다. 근데 뭐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고 있으니까 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약속 안에서는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안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 준다 했는데 이 땅이요. 언제 주어집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인도해서 사사시대 400년 동안 땅 차지한다고 했는데 땅 제대로 못 차지했어요. 왕들의 시대,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약 1000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아까 지수님 말씀하는 게 이 얘기예요. 1000년 뒤에 이 땅 줄게. 죽어버렸어요. 근데 1000년 뒤에 집사님의 후손이 천년 뒤에 지낸 후손이 그 땅을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계열 안에 있는 자는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것이 벌써 다윗을 통하여. 그런데 신은요? 아브라함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신은 이스마엘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육이 들어가니까 그 이스마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신은집에 아까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방식. 이삭이 없는 데서 생겼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이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손들 복수라고 하지 않고 씨들 복수라고 하지 않고 딱 꼬집어서 단수 씨라고 했는데 그 씨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땅은요. 무덤은 그거 약속의 땅의 그림자이고 그 이삭도 그림자예요.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2000년 뒤에. 2000년 뒤에. 이거 시간 빼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뒤에 하늘에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씨가 예수님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땅은요. 세상에 다윗이 받은 땅 어떻게 되었어요? 잃어버렸어요.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뺏겨버렸어요. 아직도 땅 제대로 차지했어요? 못 차지했어요? 못 차지하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땅을 다 차지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세대주의 해석을 따른 온갖 지금도 뭐 계시를 본다 듣는다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회복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어요. 1948년 아세요? 예루살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서는 거 이걸 가지고 무화과 잎이 이제 피기 시작했다. 곧 재림이 가까웠다. 이거 계산한 거 전부 엉터리예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고 났다는 것은 이제는 혈통과 육정이 아니에요. 십자가 이런 날과 달고 절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참된 명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거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뤘다 하시고서는요. 갑자기 땅이 어디로 날아가 버려요? 하늘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신은요. 혈과 육의 씨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새 가정이라 그래요. 이걸 새로운 가족이라 그래요. 다행이다. 남편하고 영원히 안 살았어. 이런 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있을 때 잘하세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1대1 채팅을 한 번쯤은 누구나가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도 복음대화방이란 1대1 채팅방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복음대화방에서는 지구상에 믿지 않는 한 영혼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도를 알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 성경의 원리와 성경을 알기 원하는 분들에게 채팅을 통한 1대1 전도를 하기 위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복음대화방에 들어오시면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저희 사역자와 대화를 통하여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복음대화방 사역자는 열린 마음으로 사랑과 헌신된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대화방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www.bbnchat.org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 대화방 사역자와 만나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보다는 남의 허물을 찾는 데는 실력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 안에 있는 큰 허물과 약점을 먼저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라야 진정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타인의 약점을 훈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전도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전도일 텐데요. 그래서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명함 크기의 전도 카드를 제작하여 신청하는 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서 라디오 방송 밑에 있는 전도 도구란으로 가셔서 전도 카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전하는 이 전도 카드 한 장은 그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없고 불안하기만 하고 초조해서 밤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하고 있을 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는 말씀을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포도 열매는 포도나무 가지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원줄기에서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가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 다음부터 테일러 선교사는 자기가 노력하는 수고를 버리고 완전히 그리스도께 맡기고 의지하는 생활을 통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내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내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고 으뜸이 되시게 해드리는 귀한 날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도나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숨겨져 있는 본성일 것입니다. 용서는 바로 그 본성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고 더 아름다운 일일 텐데요.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버려지듯 방치되었고 다른 이들에게서 잔인한 학대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되갚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기 때문이었죠.
1: 여보세요?
2: 언니, 나야. 나 좀 도와줘.
1: 무슨 일인데? 세부는 좀 어때?
2: 전혀 차도가 없어. 간질 발작이 계속되고 있어.
1: 아휴, 세상에.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2: 전혀 아니야. 심할 때는 하루에 10번 정도도 넘게 발작을 한다고. 난 요즘 그 사람이 혹시라도 우리 도나 쪽으로 쓰러져서 애가 다칠까봐 무서워.
1: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물이 전혀 없는 거니?
2: 없어. 게다가 도나가 요즘 걸음마를 하기 시작해서 난 너무 걱정된다고. 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떠나야겠어, 언니.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1: 그럼 캘리포니아로 와. 나랑 같이 지내자.
0: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겨우 두 살 때 어머니의 품에 안겨 시카고에 있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랫동안 이어진 떠돌이 생활의 시작일 뿐이었죠. 그녀 어머니로 인해 시작된 나그네 삶이 마침내 정착된 것은 그녀가 자기 삶의 사슬을 끊어낸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도나 보서티의 실화입니다.
3: 그래서? 너의 어머님이 아버님을 떠나신 거야?
4: 응.
3: 그리고 엄마는 항상 나를 위해서였다고 하셨어. 너의 아버님 그렇게 몸이 아프신데 아내와 딸을 모두 잃다니 너무 가여우시다.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어?
4: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은 더 좋아지셨어. 아버지의 간질에 도움이 되는 약이 생겼대. 하지만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살지는 않아.
3: 그럼 너랑 너희 어머님은 캘리포니아로 떠난 다음엔 어떻게 살았는데?
4: 이모, 이모부와 함께 살았는데 거기서도 아주 오래 머물진 않았어. 그 후로도 워낙 많이 옮겨 다녀서 난 전학을 10번이나 다녔는걸.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닌 적도 있고.
3: 어? 10번이나? 너 지금 겨우 15살이잖아.
4: 엄마가 일 때문에 날 돌볼 수 없으시니까 여기저기 날 맡기고 다니셨거든.
3: 너 정말 고생 많았겠다.
4: 그랬어. 난 항상 새로운 학생이니까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힘들었어. 어떨 땐 내 점심 식사를 다른 아이들에게 주기도 했어. 그냥 친구를 얻고 싶어서.
3: 그럼 널 맡긴 집들은 서로 잘 아는 사람들 집이었어?
4: 아니, 그렇진 않았어.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지. 내가 4살 때 엄마는 날 거스 아저씨 집에 보냈는데 거기 있는 동안 난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너무 외로웠어.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정말 간절하게 엄마를 기다렸는데 결국 엄마가 오시지 않았어.
3: 힘들었겠구나.
4: 난 화가 나서 트리 장식품을 손으로 다 부셔버렸어. 그것 때문에 매를 맞았지.
3: 그 아저씨 집에선 얼마나 오래 산 거야?
4: 2년 동안 살았는데 거스 아저씨네 집이 불이 타는 바람에 엄마가 날 다른 데 맡기셨어.
5: 나 엄마랑 살래.
2: 이제 그만 울어, 도나. 엄마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어.
5: 싫어.
2: 엄마가 말했지? 이건 다 너를 위해서야, 도나. 이 사람들은 너에게 좋은 집을 줄 거야. 그러니까 착하게 굴고 엄마를 위해서 말썽을 부리지 말았지? 자, 어서 따라와, 도나. 아이, 그만 울래도. 자꾸 울면 그 사람들이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니?
3: 그래서? 넌 좀 더 좋은 집으로 가게 됐어?
4: 집이라기보단 그냥 거처였어. 기차철로 바로 옆에 있는 집이었는데 술고래 부부가 살고 있었지.
6: 그래서 전 어머니와 어머니 애인인 피트 아저씨와 함께 시카고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친아버지를 다시 뵙게 됐는데 아버지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하셨죠. 아버진 절 교회에도 데리고 가셨답니다.
7: 복음이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분을 충분히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충분히 선해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이든 도둑질이든 불륜이든 그 어떤 죄도 만회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죄의 형벌은 그저 죽음일 뿐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주어진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4: 이번 여름에 아빠가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전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전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해야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8: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되는 거란다. 이제 알았지?
4: 엄마도 그걸 아세요?
8: 아, 그럼. 네 엄마가 바로 아빠에게 주님에 대해서 전해준 사람인걸.
4: 정말요? 엄만 한 번도 얘기해 주신 적도 없고 교회에 가신 적도 없으세요.
8: 예전엔 다녔어. 그런데 내 간질발작 때문에 네 엄마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4: 이제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아빠?
8: 아니. 네 엄마가 나를 떠났을 때 난 너무 마음이 아팠어. 난 아직도 네 엄마를 사랑해. 앞으로도 사랑할 거고. 하지만 난 내 병 때문에 네 엄마나 널 돌볼 수가 없단다. 그런데 도나? 너 구원 받았니?
4: 네. 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과 함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 후에 선생님이 제가 헌신하는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젠 예수님만이 저의 전부예요. 그리고 앞으론 엄마를 위해서도 기도할 거예요.
6: 우리가 교회 캠프에서 서로를 알게 됐을 때 전 15살, 닉은 17살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곧 사랑에 빠졌고 졸업 후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졸업식 날 아버지는 오셨지만 어머니는 오지 않으셨지요.
2: 뭐라고? 너희가 지금 당장 결혼을 하겠다고?
4: 네. 닉이 지금 군대에 징병돼 나가 있는데 곧 뉴저지로 보내질 예정이래요.
2: 그럼 피트 아저씨가 신부 인도를 해주시면 되겠구나.
4: 전 아버지가 해주시기를 원하는데요.
2: 그러다가 네 아버지가 발작을 일으켜서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어쩌려고 그래.
4: 아버지가 드시는 약이 발작을 조절해준대요, 엄마.
2: 그렇다면 결혼식은 어디서 할 거지?
4: 저희 교회에서요.
2: 그럼 피로연은 피트 아저씨가 다니는 호텔에서 하면 되겠구나.
4: 저희는 피로연도 교회에서 하고 싶어요. 저희 인생의 새 출발을
6: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고 싶진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실 텐데 저희는 그걸 허락하지 못해요.
2: 아니, 그렇다면 결혼식 비용은 너희들이 알아서 마련해. 나에겐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6: 마침 친정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가 니게 직장과 가까워서 우리는 어머니 댁에서 잠시 살게 되었지요.
2: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도나.
6: 뭐가요, 엄마?
2: 네가 이 집에서 사는 거 집주인 여자가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쓴다고 잔소리를 하더라.
6: 저희도 집을 구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겨울에 아기를 데리고 일 다니기는 힘들어요.
2: 너 자꾸 그런 식으로 암시를 주려나 본데. 난 애 봐줄 생각 없다. 그러니까 딴소리 말고 다른 데 살 데를 알아봐.
6: 결국 저희는 니게 직장과 멀리 떨어진 시어머니 댁에서 함께 살았고, 시어머니는 저희가 작은 집을 얻을 때까지 우리 아들을 길러주셨습니다. 그 사이 친정어머니는 음주가 날로 늘었고 새아버지는 병을 얻으셨죠. 전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목사님께 피트 아저씨의 신방을 부탁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트 아저씨.
9: 안녕, 도나. 보러 와줘서 고맙구나.
6: 저희 목사님 다녀가셨나요?
9: 그분이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어. 나도 나 자신을 위해 기도했단다, 도나.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오시기를 구했어. 그리고 나도 이제부터는 술을 끊고 교회 나갈 거야.
6: 정말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가주세요.
9: 걱정 마라. 네 엄마도 같이 나갈 것 같구나.
6: 정말로 피트 아저씨는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지만 어머니는 술을 끊지 못하셨지요. 그러다가 피트 아저씨가 은퇴하시자 아저씨와 어머니는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이모님과 함께 사시기 위해 이사를 가셨습니다.

0: 네 엄마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교회에도 항상 데리고 갔는데.
1: 어머니는 피트 아저씨가 돌아가신 직후 심장 발작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전보다 훨씬 더 술을 많이 드시고 계셨죠. 그리고 이모 역시 건강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으셨습니다.
2: 와줘서 고맙다, 도나.
3: 두 분 모두를 뵙게 되어 정말 좋아요. 하지만 엄마가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파요.
2: 나도 네 엄마는 말릴 수가 없어. 본인 스스로 끊기를 원해야만 해.
3: 저도 엄마를 위해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어요.
2: 네 엄마를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나도 노력하는데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 정신도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온전하지가 못해.
3: 제가 보기엔 좋아 보이시는데요.
2: 아니야, 정말이야. 네 엄마 내가 돌봐주겠지만 난 어떻게 하니? 네 이모부도 돌아가시고 자식도 하나 없는데.
3: 이모가 절대로 혼자 남게 하지 않을게요. 제가 어렸을 때 이모는 제게 잘해주셨어요. 주님께서 이모의 친절을 결코 잊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잊지 않을 거고요.
2: 고맙구나, 도나.
1: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저희 집과 아주 가까운 곳에 은퇴자 마을이 지어질 거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모께 이모의 집을 팔고 은퇴자 마을로 이사 오실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이모는 동의를 하셨죠. 은퇴자 마을이 완성돼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모를 모시고 오는 일이 옳다는 확신이 더 굳어졌답니다. 여보세요?
0: 도나, 엄마다 안 좋은 소식이 있어.
3: 무슨 일인데, 엄마?
0: 내가 암이 재발했대.
3: 세상에. 엄마, 여기 은퇴자 마을이 거의 완공됐대요. 그러니까.
0: 그건 신경 쓰지 마. 너희 이모는 여기 집을 팔아서 내가 요양원에 보내드렸어. 그리고 난 너랑 같이 살러 그리로 갈 거야.
3: 하지만 제가 이모에게 이곳에 와서 사시면 제가 돌봐드릴 거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0: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어.
3: 엄마, 그건 옳지 않아요. 제가 이모와 약속을 했다고요.
0: 도나, 난 지금 가남이야. 그리고 네가 돌봐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고.
1: 어머니에게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과 돌봄을 어떻게 제가 어머니에게 베풀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전 어머니를 모셔왔고 어머니는 가까운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닉은 이모님을 은퇴자 마을로 모셔오도록 하는 일을 도와주었고 결국 우린 이모님도 함께 모셔와서 두 분이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사시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0: 네가 가장 똑똑한 줄 알지? 항상 애들 데리고 교회 가고 말이야. 하지만 다 소용없다. 곧 알게 될 거야. 이 엄마를 봐라. 네 외할머니가 항상 나를 교회 데리고 갔지만 내가 결국 어떻게 됐나 보란 말이야.
3: 전 엄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오직 주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외할머니처럼요.
1: 그 후로 10년 동안 전 어머니와 이모를 돌봐드렸고 그 기간 동안 아버지 역시 세 번이나 심장 발작을 일으키셨죠. 두 번째 심장 발작 후
3: 아버지는 회복을 위해

0: 저희와 함께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세 번째 심장 발작이 일어났고 아버진 혈전이 심해서 병원에서 다리 절제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1: 갈 때가 다 된 것 같구나, 더나.
0: 아, 그건 주님께 달린 문제예요, 아버지.
1: 그래. 하지만 이번엔 달라. 이번엔 너희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0: 저흰 아버지와 함께 지내서 정말 좋았는데요.
1: 하지만 난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이제 본향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지낼 준비가 다 됐단다. 네 엄마는 어떠니?
0: 똑같으세요. 그래서 엄마를 여성교회 성경 공부에 모시고 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1: 네 엄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렴.
0: 이건 엄마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엄마가 예전에 아버지와 에바이모를 버린 것처럼 나도 어쩜 엄마를 버릴지도 몰라. 난 엄마가 과거에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엄마가 날 필요로 할 때 가지 않을지도 몰라. 주님, 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제발 절 도와주세요. 엄마, 저예요.
2: 아, 도나, 나 말이야. 50년 전에 간질에 걸린 네 아버지를 외면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 주님이 지금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렇지 않니?
0: 그건 오래전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엄마를 용서하실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주님을 위해 다시 삶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핍박했을 때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2: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이 나쁜 일인지 몰랐어. 하지만 난 다 알고도 그 일을 한 거야. 난 이기적이었어. 용서를 구할 수가 없어.
0: 어머니는 회복되셨지만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다가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마비된 몸 안에 갇혀 있어도 정신만은 또렷하셨죠. 그곳에서의 시간들이 어머니에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시간들이었습니다.
2: 도나, 내가 너에게 좋은 엄마가 아니었던 것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0: 엄마, 그 일은 오래전에 용서해드렸어요.
2: 나 요즘 요양보호사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전하고 있어. 그리고 예전에 나처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0: 마침내 어머니는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사역을 주셨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사역이었죠. 어머니는 새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제 전 72세고 두 아들과 네 명의 손자, 손녀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돌아보면 그 세월 속의 아픈 굴곡들을 어떻게 다 넘어왔나 싶습니다. 물론 그 해답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대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3: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구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곧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께 구원받으심으로 생명을 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연 한신정, 이명숙, 유재상, 정운석, 현경수, 정형경, 이미향, 김기흥.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0: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품의 샘,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기품의 샘이 발견되다 입니다. 성경은 기품의 샘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홍수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품의 샘을 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지각이 변동되는 어떤 활동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끝내실 때 하나님께서 기품의 샘을 닫으셨습니다. 이는 비록 창조 때보다 적은 양이지만 이 기품의 샘이 계속 존재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지구의 깊은 곳에 있는 놀라운 물의 저장소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발견한 물은 거대한 지하에 있는 태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은 미네랄 속에 묶여 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엄청난 압력과 온도 아래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 400마일 아래의 온도 화씨 1800도 이상의 온도에서만 존재하는 웨드 슬리트라는 미네랄은 물을 붙잡고 있을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만약 지각 변동 데이터가 지적하듯이 이 지층의 60%가 웨드 슬리트라면 이것들은 10개의 태양을 채우기에 충분한 물을 함유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화산 폭발 중에 지표면으로 솟아 나온 물의 양을 분석한 결과 지구 깊은 곳에 30개의 태양을 채울 만한 물이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물이 저장된 형태로 미루어 과학자들은 이 모든 물이 전부 방출될 수는 없다고 예견했습니다. 우리 창조 속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경이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이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창조자를 증거하는 성경의 언급을 무시하는 것이 커다란 실수가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통계에서 보니까 2%의 크리스천들만이 복음을 전하고 98%의 신자들은 복음 전파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에 16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약 25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인색함으로 각지 선교 현장에서는 자원이 항상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선교 지원금들을 세상 다른 것들에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만약 인간의 1%의 노력이 더해져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인간은 그 1%를 놓고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열심, 자신의 치적을 밝히느라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100% 하나님의 당신의 권능으로 인간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이 100%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체계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BBN 방송 홈페이지 주소는 www.bbnradio.org입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복음과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한국어 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은 인터넷 방송인데요.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인터넷 처음 시작 페이지가 BBN 홈페이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BBN 홈페이지를 인터넷 시작 페이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나부터 실행한다는 생각으로 행할 때 다른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아 동참하여 함께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인터넷을 시작 페이지로 만드는 일에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가셔서 상단에 라디오 방송 아이콘을 보시면 그 아래 전도도구란 글자가 보이실 것입니다. 전도도구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시작 페이지로 만들기란을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의 인터넷 시작 페이지를 BBN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때마다 BBN 한국어 방송을 만날 때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BBN 방송 사역을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가거나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4: 조용히 해.
5: 이 형제들을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보세요. 제단을 보세요. 제단이란 보통 돌이나 흙으로 쌓아 올린 단이에요. 죽음의 장소이죠. 제단은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물을 받들고 있는 거예요. 제단 위에 올려진 것이 무엇이든 불로 태워질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를 지키시지만 자비를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인은 벌하지 않으시면서 죄를 벌하실 수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시대로부터 오랜 후에 하나님은 선지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는 생명을 속죄하는 것이 피 있기 때문이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를 위한 속죄 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속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죄에 필요한 값을 다 냈기 때문에 죄가 덮어지고 깨끗해지고 용서되는 것을 말해요. 구약 성경 시대에는 사람들의 죗값으로 흠없는 어린 양이나 순양, 염소, 황소 또는 비둘기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피는 죄를 덮어주는 속죄를 해주지만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완벽한 제물을 주시는 그날까지만이에요. 이제 가인, 그가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을 보세요. 과일과 채소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가 이 재물을 생산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재물에는 피가 없고 죽음의 값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그의 죄를 덮을 수 없어요. 아벨과 그의 재물을 보세요. 정말 끔찍한 장면이에요. 어린 양이 묶여있고 곧 죽을 거예요. 아벨이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아벨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모든 죄를 가져다가 그 어린 양에게 놓으셨어요. 아벨 자신이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으셔서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아벨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대신 어린 양의 죽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속죄제의 법이라고 불러요. 속죄제의 법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아벨을 자유롭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떤가요?

0: 가인의 제단이 보이나요? 그 위에 뭐가 있나요? 시들어가는 농작물이에요. 이제 아벨의 제단을 보세요. 그 위에 뭐가 있나요? 피와 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두 형제와 그들의 예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간단히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받고 의인이라 불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얹으셨어요. 그 어린 양은 아벨 대신 죽었어요. 그 어린 양의 피는 흘려졌고 그 몸은 불에 타서 재가 되었어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가 아벨 대신 양에게 쏟아졌어요. 왜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희생양을 기뻐하셨나요? 이 세상이 지은 죄의 빚을 갚기 위해 어느 날 오실 구세주를 그 양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벨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나중에 아벨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와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 가는 거예요. 속죄죄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을 이겼어요. 가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어요. 가인은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어요. 죄와 죽음의 법이 먹구름처럼 그를 계속 뒤덮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친구처럼 알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인을 변호하는 말을 해요. 가인은 농부였어요. 그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왔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가인은 자기 곡식을 아벨의 양 하나와 바꿀 수도 있었고 아벨의 양에 자기 손을 얹어서 같은 제단에서 예배할 수도 있었어요. 가인은 어떻게 했나요? 가인이 회개하고 올바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나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BBN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BN이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BBN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이웃들에게 저희 BBN을 소개하시고 특별히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된 소리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즉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하는 것이 예배죠. 어느 여성분이 병원의 중환자실 밖에 앉아서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2개월 된 아이의 작은 폐 속에 액체가 가득 차 있었고 의사들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엄마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성령님의 감미롭고 부드러운 손길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찬양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병원에 3일 동안 계속 있으면서 휴대전화로 찬양을 들었대요. 이 엄마는 이렇게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희망과 평화를 찾았대요. 이제 그 엄마는 그 경험으로부터 예배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다윗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시편 30편 8절에 말하고 있어요. 어느 주석가는 시편 기자가 찬양과 변화에서 나오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선언을 했어요.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예배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본보기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엄마의 어린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았대요. 인생의 모든 시련이 우리 바람대로 끝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고통을 견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예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한 젊은이가 마차를 몰고 가는데 그만 술에 바퀴가 진흙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이는 내려와서 마차 바퀴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마차 바퀴가 진흙탕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계속되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더니 청년의 이마를 툭 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밀면서 기도해.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청년이 바퀴를 밀면서 기도했더니 수렁에서 빠져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사람처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관계성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즉 사회적 동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면은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배려가 무엇일까요? consideration, 상대방을 위해 나의 권리나 하고 싶은 행동을 절제하는 것을 배려라고 합니다.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는 것입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지만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클레임할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상대 입장을 고려해서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상대가 약자인 경우 그 아픔을 건드리지 않고 도와주는 것을 배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미시간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 중에 데니스 디 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Our Daily Bread라고 하는 소책자를 만드시고 편집하신 귀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선글승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소년의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새아버지와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소년과 새아버지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소통의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새아버지는 외향적 성격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소년은 조용한 내성적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새아버지는 낚시를 즐기시는데 이 소년은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새아버지가 이 소년을 데리고 낚시 여행을 갔습니다. 어떻게든 이 소년과 좀 친해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소년은 싫었지만 할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첫날 밤을 지나고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쪽지에다가 집에 돌아가고 싶다 그런 내용을 적어서 아버지에게 주었어요. 직접 말하는 것이 좀 힘이 들어서 글로 적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새아버지가 그 쪽지를 받아보더니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 쑤셔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4일이나 더 그곳에 머물러서 낚시를 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난 이 소년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기 어머니에게 항거를 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쓴 쪽지를 보고도 전혀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고. 그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너의 새아버지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단다. 소년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화를 냈지만 그의 아버지에게는 그가 알지 못했던 더 큰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아니한 아픔이나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덜쳐내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이 사회를 밝게 만드는 원동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지고 대어들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들을 배려하고 세워주게 되면 우리 삶도 더 부유롭게 되고 우리 사회도 더 아름답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이나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 중에 가만히 보면은 많은 경우가 상대를 배려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생각해주고 받아주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의 벽을 만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상처를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까지는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이기적인 장벽을 다 깨뜨리고 서로를 배려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면은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배려의 삶에 대해서 주시는 사도 바울의 특별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바울은 음식 혹은 고기를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바로 고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4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이미 말을 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 바울은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울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만일 내가 고기 먹는 이것 때문에 한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케이스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입장에는 나의 편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아니하지만 만약 상대방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나의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성의 미학이고 배려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였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종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도 있고 주인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공동체인데 사람들마다 자기의 배경이나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게 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하나 되지 못하고 풍지박산이 났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배경에서 다양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한 몸으로 살아가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배려의 정신인 것입니다. 얼마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은 서로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잘 생각해주고 거기에 적절하고 필요한 니들을 공급해 줌으로써 서로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 가정도 더 아름다워지게 되고 공동체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한 자들이 볼 수 있는 열매예요. 성숙한 자라야지 배려할 수 있는 것이지 성숙하지 않는 자들은 이 배려의 정신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젯밤 그 우리 US 오픈 테니스 게임 보신 분 계신가요? 어젯밤에 네오미 오사카라고 하는 선수하고 코코 거프라고 하는 여자 선수가 이게 시합을 했습니다. 네오미는 아시는 대로 디펜딩 챔피언, 작년에 우승했던 지금 현재 세계 제1위입니다. 가장 테니스를 잘 치는 그런 선수죠. 코코라고 하는 이 선수는 미국 선수인데 흑인 선수입니다. 15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야말로 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아마 장차 테니스계를 석패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디어들이 이것을 빅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막상 게임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방적이었어요. 네오미가 첫 세트를 6대3으로 이기고 두 번째 세트는 6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운동이 끝나고 나면 일반적으로는 관중을 향해 손을 든다든가 관중들이 박수를 보내주는 이것이 일반적인 통례인데 네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게임이 끝나자마자 마치 사람들의 박수나 환호에는 관심도 없는 것인 것처럼 코코에게로 달려가서 허그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그 코코를 위로해주면서 우리 둘이 같이 인터뷰를 하자. 사실 테니스가 끝났을 때, 게임이 끝났을 때 승자와 패자가 같이 인터뷰하는 것은 관례상 굉장히 unusual한 그런 케이스인데 둘이 같이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나중에 제가 야후에 등장한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She was crying, I was crying, everybody was crying.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대요. 이 네오미가 아직 뭐 22살밖에 안 됐으니까 네오미도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 이런 고백을 정글 제가 봤습니다. 15살밖에 안 된 코코가 패배하고 나갈 때 그 아픔을 나는 누구보다 더 잘 알았기 때문이다.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이 처참하게 패배하고 나갈 때의 그 아픔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난 다른 데 관심이 없고 이 코코를 위로해주고 싶었노라. 어린 선수들이지만 얼마나 성숙한 그런 배려의 모습인지 제가 그 TV를 보니까 2만 4천 명의 관중이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앞에 스탠딩 오베이션으로 박수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면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서로 경쟁하며 쟁투해야 될 두 사람이 허걸 하고 인정해주고 배려하는 모습.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장면에 감동을 받습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가 이와 같은 감동을 세상에 던져줄 수 있다면 아마 기독교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어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렸다고 말은 고백하고 있지만 이런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다시 물어드릴 질문이 이것입니다. 세상은 경쟁하며 쟁탐에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서로를 배려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대 입장을 고려해서 상대를 축복하며 세워주는 배려의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권리 포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유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사실은 권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을지 모르겠어요. Right. 왜냐하면 exousia라는 이 단어가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권리 내지는 혹은 권세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때 사용한 이 권세라는 단어가 엑수시아예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신 성경도 보면은 밑에 풋노트를 보시면은 3번 권리라고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권리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나에게 준 권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이 권리를 함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지체,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연약한 사람에게 이 상처가 된다든가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케이스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어 하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지만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성숙하지 못하고 충분하게 납득하지 못하는 케이스에 있다면 나는 willingly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배려의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빌레몬스라고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로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13권 정도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 중에 가장 독특한 것이 빌레몬스입니다. 이 편지는 가장 짧은 편지예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편지고 다른 편지와는 다르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은 다 교회나 어떤 대상을 크게 잡고 보낸 편지들인데 이 빌레몬스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한 펄슨에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것도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위해서 적은 편지가 바로 빌레몬스였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 자체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제가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한 죄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죄수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일반 죄수와 좀 달라요. 뭔가 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바울이 그걸 그냥 놓칠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다가가서 그와 교제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고 결국 예수를 믿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니까 이 오네시모가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힌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원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있던 사람인데 주인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쳐나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로마까지 와서 로마 옥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 케이스는요, 만일에 잡히게 된다면 그는 주인에게 죽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났던 어떻게 보면 종의 출신이고 더구나 죄수의 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가치가 없는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든 다시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사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오네시모지만 바울의 시각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지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 지체를 회복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자신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는 이것을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네시모보다 더 악하면 악했고 더 보잘것없으면 보잘것없었지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었습니까? 정말 연약하고 미약하고 아무 존재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모든 신분을 회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배려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안다면 우리도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정생활 가운데, 부부생활 가운데서 해야 될 말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곳 포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며 살아오셨나요? 아니면은 뭐 상관없이 당신이 뭐라고 느끼든 상관없이 해대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오셨는지. 사실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도 많은 젊은 분들이 계시지만 말이죠, 이 부부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리의 충돌 때문이에요. 아내는 아내대로 권리가 있고 남편은 남편의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 남편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아내는 아내의 권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권리가 있지만 내려놓으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뉴욕의 코미디언 중에 조지 본스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101살까지 살았던,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 늘 하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가 행복해지려면 먼저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해야 된다. 남자가 행복해지려면 아내를 먼저 해피하게 만들어야 된대. 그래서 이분 나름대로 아내를 해피하게 만드는 9가지 지침을 만들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뭐 특이할 건 아니고 또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다 아는 얘기 같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분이 다시 9가지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지침 넘버 1, 집에 들어가면 직장의 문제를 말하지 말고 대신 부인의 걱정거리를 들어주라, 넘버 1입니다 넘버 2, 아내에게 항상 옷을 사줄 때는 그녀의 사이즈보다 두 단계 낮은 사이즈를 사주라. 이 아내와 똑같은 사이즈를 사들고 가면은 이거 스투핏한 거예요. 항상 작은 걸 사가지고 갔다가 안 되면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항상 아내의 사이즈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자세. 3번, TV나 영화를 보다가 미인 여배우가 나오면 즉시 채널을 돌리면서 아니 저 따위 여자가 무슨 매력이 있다고 배우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 한마디를 꼭 해야 된대요. 4번째, 식탁에서 신문을 읽지 말고 아내와 대화를 할 것. 5번째,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 것.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대요. 당신이 언젠가 한번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렸다가 연락이 깨진 그 사건을 절대 잊지 말라, 그렇게 충고를 했어요. 6번째,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는 아내를 꼭 칭찬할 것. 7번째, 사소한 용건으로 집에 서너 번 매일 전화를 할 것. 여자분들은 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사소한 것, 간단한 용건, 사소한 용건으로 집에 서너 번 전화를 할 것. 8번째, 아내와 세컨 허니문을 꼭 갈 것. 여러분과 양가신 분 계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9번째, 말 여기까지 나열한 모든 아이디어를 다 써봤는데도 아내가 행복해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당신이 가출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전했어요. 코미디안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키가 뭘까요? 나를 비우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비우지 아니하면 어떤 케이스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은 비결을 알고 있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배우셨어요.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새롭게 된 것이 여러분과 저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내가 비우지 아니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복되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나를 비워내는 것을 우리는 프랙티스해야 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비울 때 상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비워낼 때 상대의 아픔도 보이고

0: 상대의 힘든 면도 보이고 그때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개선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배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두 번째로 바른 처신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위치, 내가 서야 될 곳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거기에 내 위치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처신이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식 있는 내가, 이 말은 좀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상이 뭔지 재물이 뭔지 다 아는 내가, 그런 뜻이. 이걸 제가 좀 의역해서 설명하자면은 알만할 것을 다 안다는 내가, 그런 뜻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 실수로 우상 재물을 먹는 집에 있다면 that's okay. 근데 그게 아니라 알 걸 다 안다는 너가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고 하는, 알만할 것을 안다고 하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을 때, 만일 지나가던 믿음이 약한 자가 이 모습을 보고 아, 저분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misleading 한다고 합니다. 나를 보았던 그 사람이 엉뚱한 길로 안내받는 것이죠. 오도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있어야 될 위치에 바로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벗어나서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게 되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길을 오도할 수 있는 위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가 되지 않는 곳에는 가능하면 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내가 그곳에 감으로서 덕이 되지 않는 장소가 있다면 가지 않을 때에 우리 삶이 더 덕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은 가잖아요. 가서는 안 될 것 뻔히 알면서도 가잖아요. 가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영향받지 않을 거야. 과연 여러분들이 가서 안 될 곳에 가서 영향받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쓴 시조에 보게 되면요, 태종 때 영의정을 전한 이익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 그런 시조가 있어요. 원래 원문은 까마귀 디디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디디는 곳이라는 말이 노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자, 까마귀가 노는 곳에 백로, 하얀 백로가 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 생각에는 절대 물들지 않을 것은 보이지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동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assimilative power라고 합니다. 가 있으면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 이와 같은 동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같이 있게 되면 반드시 물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까마귀가 있는 곳에 백로가 가서 자꾸 시간을 보내면 변종 까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즉 겉모양은 흰색이니까 백로처럼 보이는데 속은 까마귀 속으로 꽉 차있는, 이게 변종 까마귀예요.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외형을 보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보이고 백로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 속심령에는 까마귀 심령으로 꽉 차있는 케이스. 이와 같은 이중성이 maybe 오늘 기독교의 위치를 다운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곳에 바로 있기를 원하세요. 나의 영적 위치를 바로 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이 끼치는 영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바른 위치가 어딜까요? 저는 말씀 있는 곳이 여러분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있는 곳에 여러분이 머물게 되고 말씀 있는 곳에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여러분이 말씀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여러분도 인식하는 못하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라 그러는 거예요. 큐티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그냥 건성으로 듣고 지나치게 되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접하게 되고 말씀이 늘 나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여러분이 인식 못하는 가운데에 한 단계 한 단계 변화가 일어나서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예배가 있는 곳이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많이 있지만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의 처소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은 찬양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때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삶의 위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근본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어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나의 삶에도 열매가 맺혀지게 되지만 나에게 맺혀진 열매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게 성경이 말하고는 선한 영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배려하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여러분 삶의 위치를 그리스도의 굳건히 세우게 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고 이 배려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른 동기입니다. 우리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바른 처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배려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모티베이션이 분명해야지 여러분이 참 배려의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배려의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나의 만족이나 나의 영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근본 동기가 될 때 그때 바른 배려, 바른 섬김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했습니다. 자, 나의 부주의한 생각 때문에 나의 배려하지 못한 그런 행동 때문에 주변에는 한 형제가 시험을 받고 결국은 영적인 파멸의 자리로 들어가게 됐다면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그냥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형제예요. 즉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던 형제인데 나의 부주의한 행적으로 그 형제가 파멸 가운데로 가게 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무산시킬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잘못을 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배려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냥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냥 두면 다 끝장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버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십자가 지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 은혜의 배려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의 배려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한 형제 자매가 여러분 주변에 만나고 있는 바로 그 형제 자매인데 만일 나의 잘못된 부주의한 선택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시험을 받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예수님 사역에 누를 끼친다는 뜻이에요. 이 심각한 이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짓게 되는 케이스를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사람에게 행했던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주님께 향한 것 같다 그런 의미. 이것을 신학적으로 solidarity 컨셉이라고 부릅니다. 연대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돼요. 공동 운명체가 돼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요. 이와 같은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받는 예식이 baptism이에요. 그래서 baptism은 우리 몸을 씻기 위한 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된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잠길 때 나의 옛 생활을 장사 지내버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몸 되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이런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게 되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보내고 처형시키고 아주 사악한 그런 파괴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실제로 사울이 핍박한 것은 크리스천들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그 핍박을 나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셨어요. 이런 측면에서 크리스천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평가하는 걸 조심해야 돼. 우린 가끔 사람 보면서 잘났다, 못났다,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칫하면 여러분의 이 발언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발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 내 모습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얼굴을 가지고 잘났니 못났니 평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고등학교 때인데요, 그 제 친구 중에 아주 눈이 크고 잘생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만 우리,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쟤는 눈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넌 왜 그 모양이냐, 눈이 작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 말 들을 때마다 제가 속으로, 아니 어머니가 낳아주시고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겼겠어요? 어머니가 낳아주시니까 그렇게 된 건데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난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주신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함부로 비난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형제에게 행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 행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 우리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단순히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의 자존심이나 논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고기 먹으러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손상이 가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바로 그 한 형제나 자매를 파괴시키는 데 이력을 담당하게 된다면 I will never eat meat again. 나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어디론가 저의 삶이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고 이것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건강해질 수가 있고 여러분의 관계는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은 당연히 나 중심적인 삶입니다. Egocentric life,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이와 같은 삶이 조금 변화를 받게 되면 타인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Altruistic life, 이 타인을 위한, 타인을 사랑하기 위한 삶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바라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Christ-centered, 크리스토-centric life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내가 중심도 아니고 사람도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 사이즈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하셨던 간사님 중에 김원호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 이분의 그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런 간증들이 나오는데요. 물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969년도에 이분이 외무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개척교회를 함께 시작한 목사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 교회 전체가 길거리로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얼마가 모자랐냐면 50만 원이 모자랐어. 요즘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당시 제법 큰 돈이었어요. 50만 원이라는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전체가 길거리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분이 이분밖에 없었어요. 이분에게 17평짜리 단독 주택이 있었는데 이 집을 팔게 되면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융자금 빼고 또 빌린 돈 빼고 딱 남는 돈 계산했더니 50만 원이 남았어요. 자, 이걸 헌금하게 되면 교회는 길가로 나가지 않지만 자기 가족은 길가로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길거리로 나가야 되냐 우리가 길거리로 나가야 되냐 둘을 가지고 갈등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너는 이미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느냐. 네가 먼저 너의 것을 내려놓아야지 나도 일을 하지.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하고 집을 팔고 50만 원을 교회 헌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쫓겨나지 않고 무사하게 잘 사역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4월에 이분이 해외 공관으로 발령이 났대요. 본인은 원래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나가 근무하는 것이 거의 가능성이 없는 케이스인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해외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살 집이 없어 쫓겨났지만 그 대신 외국의 큰 주택에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본인은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삶을 살게 되었노라 그런 간절을 고문하셨어. 우리가 하나님을 배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배려함으로써 나의 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의 축복으로 우리를 갚아주시고 배려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소망이 다른 곳이 있습니다. 우리 가치관은 다른 곳이 있어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이터널 밸류를 향해 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 나를 얽매거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곧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2000년 동안이나 오지 않으셨으니 재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각과 삶의 태도는 성경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직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더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2000년이 지났으니 정말 재림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든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 예수님의 재림은 조만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셨습니까? 어떻게 준비하느냐고요? 저희 BBN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읽어보시거나 또는 그 안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서 재림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조만간 있을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변명의 강사의 기독교 세계관 형성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1: 그러니까 자녀들이 성경적인 사고 패턴 속에서 문화에 대응하도록.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옷이나 머리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요. 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머리 물들었다. 어머, 저 사람 이상한. 그게 아니라 이 머리보다 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저희 아들도 제가 친구들 이렇게 놀라면 제가 좀 그럼 엄마, 걔 착한 애야 엄마.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이거야. 엄마들은 벌써 외모를 보면 조금 걱정이 되죠. 제 뭐 그 엄마, 걔 착한 애야. 착한 애라는 정의가 뭔지 모르지만. 근데 보통 착한 애들이 또 많이 그렇게 해요. 쉽게 이렇게 뭐 마약도 쉽게 따라가고. 근데 어쨌든 왜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이런 그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여러분 숙제죠. 이거부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두 분씩, 두 분씩, 두 분, 두 분. 여기는 두 분이죠? 두 분, 두 분, 두 분, 형제님, 자매님 두 분, 우리 박한민수하고 여기 세 분, 여기 두 분. 그렇게 세 분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냥 아 주님 사랑하는 거 막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그거는 뭐 다 아는 거고 구체적인 태도가 아까 제가 남을 배려하는 것. 그냥 버스에 누가 타던 말던 이러고 앉아 있는 거는 그건 정말 그런 태도 아니죠. 그러니까 큰 고울이 있을 거. 우리 가정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결혼하고 애를 낳았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아이를 잘 키우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최소한 이런 거를 좀 잘 지닌 채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냐,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냐 한번 저거 나는 이 애가 정말 성공해서 막 삼성에 들어가야 돼. 솔직히 그러면 그렇게 쓰셔야죠. 근데 삼성은 못 가도 좋지만 얘가 정말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따뜻한 사람, 배려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정말 얘가 성품이 이렇게 너그러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런 게 없었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적어도 두 개는 적어보세요. 그 옆에 분하고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도 하시고 지금 시간 더 필요하신 분들 손들어주세요. 네, 시간 그럼 1분만 더 드릴게요. 다 하신 분들은 제가 시킬지 모르니까 우리 뭐라고 말해야 되지 준비하고 계시고 더 하세요. 우리 아무래도 세 분이 아무래도 시간이 모자란 것 같은데. 네, 나누세요. 아니 여러분이 하신 거 대강 한번 다는 못하겠지만 이런 거 정말 우리 비슷하다 이런 거 있으면 대강만 얘기해 보세요. 제일 먼저 끝나신 부부.
2: 저는 감사한 태도.
1: 감사. 네. 그 중요한 거죠. 감사. 성경적이고. 네.
2: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좀 열정적으로
1: 네. 자기 삶 모든 일에 베스트를 해라.
2: 네.
1: 오케이. 감사. 그 저도 항상 하는 말이 엄마가 뭐 A를 받으란 말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좀 캐패스가 이만큼인데 그 안 써서 게을러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캐피를 작은데 베스트를 했는데 그것이 결과가 남들 보기엔 작아. 그래도 괜찮아. 근데 네가 이만큼 쉬었는데 안 쓰고 남들 보기엔 잘했어. 그럼 그건 하나님 보기에 잘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베스트를 안 하는 거죠. 보통 보면 애들이 왜 알잖아요. 근데 8학년 때까지는 공부 안 해도 A가 나오더라고요. 조금. 근데 8학년 되면 이제 공부 안 하면 B가 나오기 시작인데. 그러니까 항상, 너가 베스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네가 평가가 A, B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열정적하고 감사해라. 감사하려면 부모님도 항상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배우겠죠. 고마워. 그죠? 네. 또 무슨 얘기 하셨어요?
3: 첫 번째는 그 세상 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배려를 알고 예의를 알고 공경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옳고 그르고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분명한데 지금 제가 되게 많이 그러니까 회원팀을 하면서 되게 힘든 부분이 사실 그게 약간 이상적인 부분이랑 현실적인 부분이랑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제 파트너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서 친구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둘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직 저학년이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그래요. 근데 애들이다 보니까 그게 끝이 이렇게 조금 없을 때가 있잖아요. 한번 만약에 때리거나 아니면 심해서 말씀을 드렸어.
1: 몸으로 했을 때.
3: 네, 그러거나.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되다 보면 얘는 계속 선생님한테 고자질하는 고자질 재미가 되고 있고 근데 얘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맞아요. 자기가 옳게 한 건데 근데 또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때리는 입장에서는 얘가 되게 만만한 애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맨날 맞기만 하고.
3: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랑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미나게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제가 그냥 야 몰래 가서 한대 때려 제가 이랬는데
1: 보이예요 보이?
3: 네. 아니요 제가 거리예요.
1: 거리인데 자꾸 보이가 때려요? 거리 때려요?
3: 아니 그 때리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1: 귀찮게
3: 하는
1: 한 아이가요? 특정한 아이가?
3: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1: 아니고
3: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분리처럼 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을 때 제 외동 딸이거든요. 좀 피키해요 많이. 되게 센서티브해서 조금만 해도 조금 더 격하게 반응을 좀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 신랑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방법이라 네가 솔루션을 주는 거랑 애한테 갭이 너무 크면 이건 중간에서 끝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1: 그때 그거는 뭐 다른 얘기지만은 그럴 때는 좀 가능하면 만약에 이렇게 뭐 조그만 친구 서클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번 집으로 애들을 놀러 오게 한다든지 아니 피자 파티 같은 거 생일 같은 거 할 때 다 초청해서 같이 이렇게 많이 어울릴 수 있는 학교 세팅 아닌 그러니까 집에 뭐 초대할 일이 있다든지 생일이라든지 이런 날 엄마가 이렇게 애들이 이제 이 따님하고 같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해줄수록 그냥 혼자 컸으니까 왜냐면 제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걔는 혼자가 아니라 저희 아들 막내 아들 친구인데 위에 누나가 둘 있고 막내 늦게 차이나게 막내 났어요. 보인데 너무 이제 귀한 아들이죠. 애가 또 착하고 귀여워요. 근데 이제 키도 작고 굉장히 이렇게 친구들보다 애기 같아 생긴 것도 이렇게 막내처럼. 근데 저희 아들도 막내지만 애들 다 와서 놀면은 뭐 체인하게 모이면 맨날 얘가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걔를 저희 아들 둘이 많이들 줬기 때문에 그 아빠가 믿음 좋은 장로님이니까 베리 왜 그래요 맨날 웃어요. 애들이 얘를 자꾸 귀찮게 하면 얘가 울면 애들 재밌어갖고 자꾸 얘를 더 이렇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니까 나쁜 애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꾸만 얘를 이렇게
3: 재밌어서.
1: 그 제가 얘가 고등학교 때까지 울었어요. 남자인데. 그 제가 하루 저희 집에 또 뭐 와서 노는데 또 이래서 왜 그래 대리. 그러니까 애들이 또 그래서 제가 한 번 이렇게 대리가 네가 자꾸 울면 애들이 이렇게 재밌어서 그러는 거니까 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스트롱하게 페이스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는데 그 대리가 생각나는 거야. 너무 이제 왜냐면 엄마 아빠도 귀한 아들이니까 이렇게 요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터프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들이 왜 이렇게 막 터프하잖아. 이렇게 툭 치면 그냥 울고 이렇게 하면 울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같이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많이 교회든지 어디든 좀 더 스트롱하게.
3: 아니 근데 그것도 트라이를 제가 해봤어요. 그게 분리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1: 아니지만
3: 반응이 이제, 재밌어서 애들 때문에
1: 그런데 센스티브한
3: 얘가 되게 주관이 되게 좀 뚜렷해요. 그래서 엄마는 왜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아닌 사람이랑 굳이 플레이딧을 만들려고
1: 하는 거예요?
3: 플레이딧이 너무 심한 거예요.
1: 오케이. 자기가 그러면 수트롱하네요.
3: 네, 그래서 제가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좀.
1: 그러니까 그게 외동딸이라서
3: 네. 좀
1: 그 자기 교회든 베스트 프렌드는 있을 거 아니에요.
3: 또 삼각관계가 생기고
1: 그러면 그 본인만 설치당하지 않으면 괜찮죠.
3: 10학년 뒤가 많이 당하고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엄마도 조금 얘가 성장하면서 괴로워 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엄마 왜냐면 동딸이니까 더 이게 귀하니까 마음이 많이 어쩌면 그것도 그런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엄마가 오버리 리액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애들은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들끼리 해결하게 이제 컸습니다.
3: 항상 저는 이렇게 팔로 못해서 그 감정이 항상 여기 남아있는데 갑자기 걔랑 손잡고 나타나면 저만 바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죠.
1: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너무 인복 그건 아이들 세대에는 괜찮아요. 우리도 그렇게 컸잖아. 뭐 싸우다 애들끼리. 그러니까 조금 엄마가 디스턴스를 두세요. 네, 그럼 여기는 무슨 얘기 하셨나요, 남자분들?
4: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하나씩 있는데요. 이름을 아들 이름 겸이라고 지었어요.
1: 겸? 네, 겸. 겸손하라고?
4: 네, 네.
1: 아이고.
4: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섬기는 따뜻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고요. 여자애는 봄이라고 지었어요, 봄.
1: 봄.
4: 네, 따뜻하게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1: 이름부터 아주 그냥 가치관을 확실히 정해주셨네. 겸하고 봄. 외자 이름이네요.
4: 네.
1: 특별히 나누실 거 없으세요?
4: 저도 헌부심 가는 게 아니죠.
1: 네? 우리 같이 키워요. 뭐 이건 아니고.
4: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온 지금 멕시코에서 왔는데.
1: 네.
4: 아직.
1: 문화 충격 있으시겠어요?
4: 그래서 전혀 일시적으로 이렇게 긴 호석에서 의한 가치관이 아니라 1, 2년 상간의 어떤 가치관이나 태도를 좀 말씀드리면 이 사람과의 관계 면에서 성경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네, 사람과의 관계 중요하죠.
4: 네, 그래서 온 지가 이제 8개월 정도 됐는데 제 아들이 유치원을 갈 때 가기 싫어했거든요.
1: 네.
4: 울면서 가기 싫어 그랬는데 설득하기를 배트맨도 어렸을 때 너나이 때 슈퍼맨도 너나이 때 갔다
1: 누구도?
4: 갑자기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1: 슈퍼맨도 아이고
4: 갑자기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아빠가 함께 해서 그렇게 가냈는데 문제는 아이들과의 그 멕시칸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얘가 스페인어를 모른 채로 가니까 아이들이 멕시칸 아이들이 와요.
1: 네.
4: 근데 뭔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말을 못하니까 아이들 다시 가고 접근했다가 얘가 왜 그래 하면서 가고 이렇게 해서 혼자 울고 가는 그 다리가 2개월 정도 있었어. 그래서 마침 이 한인 그 친구들이 와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관계가 좋아졌는데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는 멕시칸 아이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좀 통화로 이루어졌으면
1: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언어만, 언어가 좀 해결되면.
4: 예, 지금 네.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요.
1: 네. 애들끼리도 말이 완전히 안 통해서 놀더라고요.
4: 네. 근데 제 아들이 그 부분에서는 조금 못하는, 이제 5살, 6살밖에 안 됐지만,
1: 소셜.
4: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1: 네. 네. 네, 아빠 따라 다니라고 고생하네요, 아드님. 네, 그러면 시간이 어느새 많이 가버려서 그냥 여기는 생략할게, 죄송해요.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더 중요해서. 그럼 이제 문제는 이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좋은 걸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상의 일을 활용하는 거예요. Everyday life에, 그러니까 이게 뭐 아이디어라게 뭐 겸, 봄 이런 거는 일상의 일에서 겸손해라, 따뜻해라처럼 일상의 일들, 그거는 신명기 6장에 잘 나와 있죠? 누웠을 때, 일어났을 때, 길에 행할 때, 그죠? 그 말은 요새 말로 말하면 차 타고 갈 때, 밥 먹을 때, 잠자기 전에 모든, 그러니까 에브리데이의 모든 일들을 활용해라. 그 말은 지나가시다가 만약에 어떤 차가 사고가 났다. 그래서 막 앰뷸런스가 와 있어. 그럼 저 큰일 날 뻔했다.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저 안에 있는 사람이 많이 다쳤지 않았기를 우리 기도해줘야 되겠다든지, 괜찮을까라든지, 이렇게, 그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남의 마음, 남의 그 형편을 케어하는 마음. 작은 것들, 그런 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애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그러니까 뭐 큰 게 아니라 작은 일들이에요. 학교에서 그렇게 좀 친구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누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럼 너도 똑같이 괴롭게 해야 됐지? 아니면 나는 힘들지만 참고 마음으로 용서해줘야 됐지. 작은 거지만 그래 너도 참 속상했겠지. 그렇지만 너가 예수님 믿는 애니까 걔를 그래도 다음에 한 번 더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은 거지. 이런 거예요. 일상의 일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재밌는 롤플레이가 있었는데 못하겠네요. 집사로 뭐냐면 9학년인 매뚜가 요즘 성적이 점점 떨어져 신경 쓰게 하더니 가방 속에서 이거 빼고 침대 밑에서 플레이보이 나왔어요. 아빠가 저녁 식사와 맷두를 불렀다.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랑 맷두. 재밌는 것을 못하다니. 하고 싶지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야 무슨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배운 거에 의하면 뭐라고 밝혔네 제가? 뭐를 생각하도록 해야 돼요?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네가 무슨 일을 했냐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침대 밑에서 나왔네.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렇게 스마일까지는 아니시겠지만 Let's talk. 왜 이거를 네가 몰래 숨어서 봤는지. 그래서 거기에서 네가 얻으려고 했던 네 골이 뭔지. 그러면서 야 네가 이런 걸 보다니 정말 실망이다. 나는 너를 경건한 자손을 키우려고 했는데 다다다다 그런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보게 하신 하나님은 참 감사한다. 그런 말은 참 쉽지 않아. 이걸 네가 엄마가 아빠가 지금 찾지 않았으면 지금 보지 않았으면 네가 계속 이걸 나쁜 것을 봐서 정말 더 늦어질 수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이걸 찾았구나. 그래서 네가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 그런데 이것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봤니? 정말 이거 남자들은 남자들도 죄송해요. 제가 이제 할머니 수준이니까 괜찮죠 이런 얘기해도 남자분들한테는 심각한 스트러글이에요. 이런 그 비주얼한 이 나쁜 것들이 뭐 코스타에서도 그런 상담 받았고요. 남편이 이런 걸 자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회 청년도 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절대 아니죠. 왜냐면 그거는 부부 관계를 굉장히 나쁘게 하는 지름길이죠. False imagination. 그다음에 죄악이죠. 또는 다른 사람을 자기의 그 성적인 어브젝트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너 어린 시절에 벌써 이런 데 익스포즈 되게 되면 너의 건강한 릴레이션십을 망치고 네가 나중에 너의 배우자 하나님 주셨을 때 너의 그 퓨리티 순결을 네가 망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이 아닌지 왜 그 너의 동기가 무엇이 그냥 애들이 보라고 해서 보고 싶었어요. 그렇지 그랬다고 엄마도 믿어. 그렇지만

0: 관뒀는데 회수가 되는 거였어. 왜냐하면 포르노,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긴 좀 그렇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적 순결. 왜냐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록을 하니까, 특히 남학생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의 모델이에요. 이거는 뭐 열 번 말해도 모자람이 없는.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 애들은 보면서 배우는 퍼센트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어머, 저 집에 어쩜 저렇게 엄마랑 똑같이 걷고 말하는 투두, 그죠? 얼른 가세요. 죄송해요. 저도 가긴 가야 돼요. 그래서, 네. 가장 그 프라이머리, 아이들이 배우는 모델인 건 첫 번째는 버벌. 말인데 이거는 꼭 우리 말뿐 아니라 문서도 마찬가지. 책. 그러니까 좋은 책들 사서 주세요. 영어로 된, 여기 땅콩 박사 같은 거, 카러, 조지 카터 그런 거. 그 애들이 봐서 좋은 크리스천 밸류가 있는 책들. 그 다음에 디렉트 모델, 여기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의도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애들이 엄마! 하고 확 내려왔는데 엄마 봤어. 그러면 정말 퍼펙트 모델링. 그 다음 일부러 애가 올 시간 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엄마가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구나. 우리 엄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겠구나. 정말 퍼펙트한 모델링이에요. 또 엄마가, 자기가 무슨 일 있을 때 사람들한테 전화하면서 어떤 사람이 케어하는 전화를 하는 걸 보세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케어하는 거예요. 퍼펙트 모델링. 그 다음에 심볼릭, 이거가 더 무서운 거. 이거는 주로 미디어, 이런 인터넷, 영화, TV,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규제하셔야죠. 워치. 무슨 거를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노출돼 있는지. 슈퍼바이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는 그런 웹사이트 가시면 영화에 대한 리뷰 다 나와요. 그 제가 나중에 쓸 데가 없구나. 포커스라는 그 FOCUS on ON the family라는 그냥 원단어로 focusonthefamily.com 하시면.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 이거는 구조를 갖춘 모델링은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서 오케이 우리 자기 전에 애들한테 기도해주고 이런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는 그냥 삶을 통한 뭐가 여러분이 사는 걸 보고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주님 사랑하고 날마다 바쁘시지만 꼭 주님 앞에 성경 그래도 말씀 한 구절도 외우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1: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정말로 그거 애들이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갈 때 빠이 할 때는 돈가방을 주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 가치관을 주고 보내시면 어디를 가도 여러분이 괜찮아. 애들이 멀리 학교 간다고 큰일 났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왜냐면 이게 파운데이션 튼튼하면 절대로 애들이 그 유혹에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지요. 물론 유혹은 오겠지만 그 추천 도서는 이 책에서 많은 걸 제가 뽑아드린 건데 꼭 10대뿐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에게 읽어도 좋은 책이에요. 디모데에서 나온 굉장히 보수적인 뷰인데 어쨌든 Age of Opportunity. 그러니까 10대 그러면 아 큰일 났다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막 10대라고 괜히 벌벌벌벌 켜갖고 뭐 사춘기 홀머니 노 비브리커 페런팅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지금 여기 코스타에 있어요. 은밀한 세계관. 이건 짧게 여러분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가 개인주의 나도 모르게 우리가 개인주의에 영향을 받고 크리스천으로 소비주의 물질주의 다 뉴에이지 국가주의 많이 나와 있어요. 짧게 짧게. 그래서 보시고 오늘은 또 여러분 토의 시간을 너무 오래 드려가지고 이렇게 막 숨차게 뒤에 이렇게 못해서 죄송한데 제가 원하는 거는 하나라도 여러분이 그 테이크 하실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뭐 너 왜 그랬고 다다다다 이런 애들 벌써 귀를 딱 막아버리죠. 얼굴은 그냥 무서우니까 이렇게 보고 있지만 딴 생각 우리 또 시작이다 우리 아빠 잔소리 시작 땡 끝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때문에 네가 이런 거를 봐야 됐는지 네가 뭐 때문에 담배를 피고 싶었는지 그 담배가 너한테 주는 그 만족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게 애들이 볼 때 고루한 것 같지만 그렇게 자세한 그 어떻게 그리고 더 파워풀한 게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신 하나님 아빠도 어릴 때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엄마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지켜주셨다. 그런 게 더 파워풀한 간증, 솔직한 간증.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시간 없으니까 한 10초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하나 가져가서 적용하겠습니다.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우리 자녀의

0: 이게 이거 하나, 이런 가치관 하나 내가 정말 심어주고 싶습니다. 생각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어려운 시대에서 저희 자녀들을 키웁니다. 먼저 부모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주시고 저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함으로 참 신명기 말씀처럼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며 주님이 저희의 부모가 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님 같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기다려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코스타 기간에도 주님이 은혜를 참 준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쏟아 부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열정을 갖고 있었으나 환경과 조건이 어려움으로 배움을 갖지 못했던 여러분들에게 BBN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BBN 성경대학은 6개의 코스로 나누어져 제공되고 있으며 결혼연구, 성경교리, 기독교인의 삶, 성경각 66권의 연구, 성경인물연구 그리고 그 밖의 개별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BBN 성경대학에 등록하셔서 성경대학 홈페이지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주기보다는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대가 없이 그저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고 주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받기보다는 주기를 먼저 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경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경호 목사님께서는 현재 대전 대흥 침례교회에서 목양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변화시켜 주님의 온전한 제자 만드는 일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조경호 목사님께서 탁월한 통찰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최근에 한 크리스찬 잡지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가까이 오고 있다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의 비유로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6장 5절을 인용해서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묘사했습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시대였나요? 죄악이 땅에 가득한 시대였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죄악이 땅에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욕심, 죄, 부도덕함, 그리고 이기심, 부정직, 교만, 하나님께 대해서 무례한 분노들이 이 시대를 휘감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열왕기하 18장 5절과 7절에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전에도 후에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7절에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역대하 31장 21절에도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먼저 찾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보상하셨나요?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자 그의 행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전심으로 행한 것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솔로몬의 놋재단이 사라져버리고 다메섹 제단이 세워지고 산당과 온갖 우상의 목상과 돌상이 세워진 상황에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완전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을 위한 제사에 연기가 타오르게 만든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11조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여호와 종교가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은 히스기야 때문입니다. 이제 그 히스기야의 신앙이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께 속지 마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이제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산헤립의 여호와에 대한 비난, 모욕, 멸시, 비웃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수르와 유다 백성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종교개혁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이제 유다 백성 앞에서 증거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유다 백성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유다 목전 앞에서 그는 산증거로 보여야 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히스기야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온갖 비난과 욕설과 손가락질과 조롱을 서슴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시대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두 개의 제단을 세워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저들로 오늘 알게 해 주옵소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계속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울과 분리시켰던, 그래서 사도직에 대해서 크게 공격을 받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이 다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혼란을 겪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래.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 그리스도가 세우신 사도라는 표가 있다는 거예요. 증명서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내세운 증명서가 무엇입니까?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것, 그의 인격, 하나님 앞에 오래 참음, 그리고 성령이 그를 통해 행하신 표적, 능력, 이게 자기가 사도라는 하나님의 증명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남하다고 말하고 예수를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어요. 10장 37절 38절에 내가 만일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마라. 근데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나는 믿지 않아도 아버지의 일은 믿어라. 아버지의 일을 믿으면, 내가 행하는 아버지의 일을 믿으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자기 증명서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증명서를 내보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증명서를 내보일 수 있을까요? 장신대학의 김도일 교수는 이제 교회가 숫자, 성장 패러다임으로 교회의 건강함과 성숙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제는 사람이 얼마나 모이냐, 헌금이 얼마나 거치냐,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로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세상을 섬기고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공적 종교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큰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로 그 교회의 건강함과 성숙함을 평가 기준 삼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얼마나 섬기느냐로 평가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자기 증명서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탁월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라는 그의 신앙은 어떻게 드러났나요? 오늘 19장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자신의 전부를 바쳤고 기도에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히스기야는 기도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라는 사람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탄의 공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모든 공격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야,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 없어. 오늘 성가대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해도 너한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기도하면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탤런트 중에 안내상이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이분 2013년도에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10년 동안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 목사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장신대학에 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사춘기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쾌락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장신대학에서 연세대학교 신과대로 옮겼습니다. 연세대학에 가자 더 마음이 뒤범벅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결국에 신학을 포기하고
기독교 신앙도 포기하고 지금은 전혀 다른 종교인으로 살아가신답니다. 사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신뢰를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 납사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히스기야의 신앙을 조롱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19장 1절에 7절까지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절단들이 어떻게 랍사계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는가를 알고 먼저 옷을 찢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옷을 찢고 그는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그 사절단 그 랍사계에 모욕하는 말을 다 들었던 사절단들을 선지자에게 굵은 배를 옷히고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자기의 처량한 신세를 그대로 솔직하게 선지자 앞에 아무 가식 없이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털어놔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사야에게 이르기를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그보다 더 모욕스러운 날은 없을 거예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처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무능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경제 살리겠다고 국내외적으로 저렇게 뛰어다니시는 데에도 경제가 살아나질 않아요. 해산할 힘이 없는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다시 개헌 문제가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손사래를 치셨잖아요. 왜 개헌의 에너지를 뺏기면 경제 살리기가 어려워지니까. 국회의원들도 다시 20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갈팡질팡합니다. 스스로 자정할 국민을 위한 성숙한 정치를 펼칠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뭔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회가 거듭나야 하는데 개혁을 이룰 만한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주변의 목사들 봐도 저 자신을 봐도 해산할 힘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꽉 막힌 이 경제 침체 속에서 아이들은 자기의 꿈을 펼쳐나갈 어떤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그래도 이걸 용기 있게 뭐 자기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 길을 찾아갈 만한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계속 장사는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겁니다. 부모와 점점 더 갈등을 일으키고 이 자녀들에게 뭔가 새로운 자녀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져야 되는데 부모들에게도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대로 고백하고 그는 랍사계에 의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4절에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 말을 그 비방과 비난의 말을 분명히 들으실 테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분명히 들으셨으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책망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벌써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순간에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을 구원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의뢰했을 때 이사야는 벌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산헤립이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뜬 소문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헛소문 하나로 찌라지에 나와 있는 연예인 기사 하나로 연예인 한 사람 인기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뜬 소문 하나로 아수르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아수르로 돌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을 두어서 헛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한 산헤립은 그냥 두어야 되나요? 아니요. 본국에 돌아가서 그로 하여금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암살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을 것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해산할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으세요. 소문 하나 가지고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를 주저해야 되나요? 제리 브리지스가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이라는 책에서 영적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하는 많은 사람 중에 크리스찬도 있는데 그 어느 한 날 같이 교제를 하는데 이 크리스찬 친구가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게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해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일어나면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교회 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리라. 그 말씀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영적 교제에 대해서 제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둘 이상의 인간관계를 영적 교제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히스기야와 이사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해결 방법을 갖고 계셨어요. 소문 하나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그 헛소문 하나로 하나님 모든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셨어요. 두 번째로 8절에서 9절, 19절까지 보시면 이 말을 듣고 산헤립이 다시 비난의 편지를 보냅니다. 말로써 분노를 쏟다가 이제는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위협을 해요. 하나님의 뜬 소문은 정말 효력이 컸어요. 납사기가 라기스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이미 아수르 산헤립이 림나로 가 있었습니다. 벌써 림나하고 아수르 군대가 산헤립이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림나하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가 떴습니다. CNN에서 급한 속보가 떴어요. 이디오피아의 군대가 아수르를 침략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문 하나로 아수르 산헤립은 급히 아수르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거기에 아수르를 오래 비워두면 혹시 이디오피아 애국 군대에 의해서 아수르가 정복당할 위기가 있으니까 바벨론이 꿈틀거리고 애굽도 꿈틀거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침략해 왔는데 림나하고 싸우는 중에 이디오피아가 군대가 출정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산헤립은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뜬 소문 하나로 아수르 군대를 다시 돌려보내셨어요. 그런데 산헤립이 돌아가면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이 아마 히스기야 남유다 정부에 밀고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도청장치를 해놨든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한 말을 지금 산헤립이 다 알고 있어요. 알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를 예루살렘에서 널 건져내, 내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러는데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합니다. 11절에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게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받겠느냐? 아무도 내 손에서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12절에 그 나라 신들이 10개 나라를 정복했는데 10개 나라 신들이 그 민족을 건져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도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10개 나라 모든 왕들이 다 아수르 군대에게 정복을 당했으니까 유다 너희도 이미 정복당한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나요? 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 당황했나요? 왕직을 포기했나요? 아니면 미국으로 이민 갔나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그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편지, 아수르의 산발랏이 쓴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맨 먼저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납사계가 하나님을 저주한 그 현장에 있었던 사절단들을 그대로 이사야에게 보냈어요. 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이사야에게 말해줄 수 있으니까. 사절단을 보내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히스기야가 이제는 그 산발랏의 편지를 읽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펴놔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히스기야에서 배우는 기도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산발랏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기를 목사님, 지금 정말 어려워서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실망이 돼서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저한테 얘기한 대로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전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뭐 이런 거 붙이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아버지 저 지금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가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자 기도문이 열리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사절단 선지자에게 보내고 편지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세 가지를 기도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오늘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지금 히스기야는요 울분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비난하고 모욕하고 누가 이 아수르 사네립 손에서 어떤 신이 자기 민족을 건전하겠느냐. 이 조롱하는 이 사네립의 편지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분노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히스기야는 억울한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지금 산발랏이 어떻게 사네립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편지의 말들을 제발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 아수르 산발랏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리이다. 이제는 히스기야가 개인의 자존심을 떠난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치욕에서 떠난 거예요. 이제는요 사네립과 여호와의 싸움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셔야 할 때가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이사야가 찾아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요. 우리 곁에 이사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사네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하시고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를 설명을 하셨는데 21절에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리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아수르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게 만들 거라 그랬어요. 도망가는 아수르와 사네립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비난하고 예루살렘이 비웃고 예루살렘이 조롱하게 만들어줄 거라 그랬어요. 아수르가 강대국이 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려고. 근데 아수르 사네립은 완전히 착각한 겁니다.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서 아수르가 강대국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25절에 내가 만들어준 거라고 하나님이 변명을 하세요. 그건 내가 한 거야. 야, 네가 한 게 아니고. 8세기 중엽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남유다의 우시야, 가장 강대한 나라였어요. 경제적으로도 강해지고 군사력도 강해지고 주변 나라를 속국으로 삼으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가장 영화로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가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성공한 줄 알고 교만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잖아요. 지금 앗수르 산헤립도 하나님이 그 앗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크게 해주셨는데 산헤립은 자기가 스스로 큰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28절에 어떻게 산헤립을 심판하실 건가에 설명을 하시면서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제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고 갈 것이라. 갈고리로 내 코를 꿰고 제갈로 내 입에 물리고 지금 산헤립은요 하나님의 앞에 분노의 콧김을 쏟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무례하게 두려움도 없이 감히 하나님께 분노의 콧구멍을 벌렁거리는 산헤립의 코를 칸에 갈고리로 꿰어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누가 내 손에서 앗수르 산헤립의 손에서 누가 어떤 신이 그 민족을 건져나겠느냐. 하나님은 무능하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다. 하나님은 너희를 돕지 못한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산헤립의 입을 하나님이 제갈을 물리셔서 앗수르로 끌고 가버리시겠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쉬웠어요. 첫 번째 기도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소문 하나 일으키자 앗수르 군대가 다시 앗수르로 돌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앗수르 진영에 보내시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전부 시체 더미로 바꾼 거예요. 하룻밤이면 충분했어요. 하나님이 앗수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냥 하룻밤이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어요? 송장인. 산헤립은 어떻게 됐을까요? 20년 뒤에 산헤립이 앗수르에 돌아가서 20년 뒤에 산헤립이 예언하신 대로 칼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37절에 그가 그의 신 니스론의 신전, 앗수르 신을 섬기는 앗수르 신전에서 자기 신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을 모욕했던 산헤립이 자기 신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에 아들람멜렉, 사라셀 얘네들이 다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립은 자기 아들들의 손에 죽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비참한 게 무엇입니까? 자식의 손에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헤립이 아들들을 죽이고 이 두 아들이 도망가 버립니다. 미국으로 정치 망명을 해요. 그러자 남은 아들이 산헤립의 뒤를 이어서 앗수르의 왕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성취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히스기야는 무기를 수입하거나 군대를 정비하거나 군대를 재조직한 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십시오. 오늘 19장에 가슴이 뭉클한 말이 있어요. 그게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남은 자, 피한 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산헤립은요 예루살렘에 활 한번 못 쏴봤어요. 예루살렘 성에 발 한 발자국도 못 디딛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 예루살렘에 화살 한 번도 못 쏴보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열심이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공동번역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정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루어주시리라. 히스기야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탱크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열정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프랜시스 프렌제펜 목사님이 가족이 모일 때마다 아버지 때문에 분위기가 다 깨집니다. 아버지가 항상 하나님은 없다라는 무신론을 무장하고 와서 그리고 자녀들을 괴롭힌 거예요. 아들이 목사인데도 이 아버지는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해지도 않으시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가족이 모였을 때 또 종교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프렌제펜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이 아버지를 뭐라고 얘기해도 설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답해 주기 전에는 이게 논쟁이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가니까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뭐 기도응답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프랜시스 목사님 그 순간 갑자기 지혜가 생겨서 기도응답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버지 자체가 기도응답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온 가족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거지. 우리가 만일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빠! 실험해 봅시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봅시다. 이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 고개 숙이고 있다가 아버지가 그럼 어떻게 해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냐. 기도해봐야 응답도 없다고 막 투덜거리시던 아버지가 순식간에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아버지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랬더니 겁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때 프렌지펜 목사님이 아버지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지금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버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이 그날인 것 같다. 아버지 인생을 맡깁시다. 우리가 계속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그 오랫동안 가족이 기도했던 기도응답이 이루어져서 아버지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에 나태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탁을 해야 하나님의 열정으로 내 인생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해산하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문 하나, 뜬 소문 하나 뉴스거리로 내보내시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이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 충성된 사람이 되니까 그 주변에 그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다니엘은 흠을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뭘 가지고 함정을 파요? 다니엘의 율법. 다니엘이 하루 세 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가지고 함정을 파잖아요. 그래서 30일 동안 기도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진다는 왕의 칙령을 알고도 다니엘은 불과 30일입니다. 3년이 아니에요. 30개월이 아니에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루 세 번 예루살렘 동쪽을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진 바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9장에서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해도 못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려오셔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자유케 해주셨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묻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면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를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영국의 비틀즈 4인조 그 네 사람은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들은 가난과 고통으로 그들의 영혼이 그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워졌다고 평론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잔 레논은 아버지가 아내와 아이들을 버려두고 어느 날 가출해버렸어요.
그 아버지의 가출에 충격을 받은 엄마도 아이들을 자기 여동생 이모한테 맡겨놓고 엄마도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모네 집에서 자라나는데 그 구박과 그 냉대 속에서 잔내노니 거기서 학교를 다닌 거예요. 학교에 가면 말썽만 피우고 제대로 학교 생활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냥 음악을 좋아하고 기타를 좋아했으니까 계속 기타를 친 거예요. 그러자 이모가 기타 소리만 들리면 방문을 와서 두드리면서, 야, 기타가 밥 먹여주냐? 기타가 네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냐? 나가서 돈 벌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중에 비틀즈가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잔 내놓으니 이모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뭘 보냈을까요? 금으로 만든 기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세상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기타만 갖고도 밥 먹고 살 수 있고, 기타만 갖고도 인생을 살 수 있고, 기타만 갖고도 기타 안에 내 인생이 있다. 이모는 기타 가지고 네 인생을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세상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잔 내노는 기타로 자기를 증명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릎 꿇으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겸손과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산헤립이 함께한 자보다 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0: 지금까지는 조경호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매 순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과 말씀으로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복음과 무관하게 어떤 신비한 기적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어떤 기적도 복음과 따로 떼어놨고 이렇게 하나님이 신비한 일을 행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베풀어진 기적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0: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유시 목사님께서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99번째 강해 믿음과 기적을 전해주십니다.
1: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그 기적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있고 또 선지자가 행한 기적도 있고 또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행한 기적들, 여러 기적들이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지자나 사도들이 행한 기적들은 그분들이 특별히 자기 능력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 그러한 증표로 들어지는 이제 기적들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이제 기적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시대에도 기적이 있다, 계속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고 또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런 시대이니까 기적은 계속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적이 계속된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어떤 의미로 이제 그 기적을 이해를 하느냐는 것이고, 또 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만 따로 띄워놓고 보고 해석할 것이 아니고 복음과 연결되어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기적이 베풀어지고 존재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과 무관하게 어떤 신비한 기적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어떤 기적도 복음과 따로 떼어놨고 이렇게 하나님이 신비한 일을 행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베풀어진 기적은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적, 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적,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적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보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뭐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신기한 사건들이 많이들 있죠. 들리는 여러 뭐 뉴스나 보면은. 근데 그러한 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신기한 일이에요. 그냥 참 보기 힘든 신기한 일일 뿐이지,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기적의 의미로 연결해서 같이 동률의 기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령 기독교에서 병 고치고 또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걸 우리가 기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뭐 병 고친다 또 귀신 쫓아낸다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그 특별한 그 일은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그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그 무당들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많죠. 물론 뭐 무당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무늬만 무당인 사람도 있어요. 소위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는 무당들은 막 작두도 타면서 정말 신기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작두도 그냥 작두가 아니고요. 나를 시퍼렇게 이제 간 그런 작두를 막 타더란 말입니다. 작두를 탄다는 게 작두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뛰고 뭐 춤을 춘다는 것이죠. 연예인 중에도 그 신내림 받고 무당이 된 사람이 있던데 언젠가 그 사람이 TV에 나와서 자기가 무당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사회자가 작두 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날이 시퍼런 작두 위에서 이제 막 춤을 추는데 몸이 새털같이 가벼운 걸 느낀대요. 그래서 작두를 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보통 사람이 작두에 올라가면은 올라가자마자 발 갈라져 버린답니다. 그 정도래요. 그런 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또 무당이 귀신 쫓아내는 일도 있어요. 무당들 하는 얘기가 있죠. 무당 안에 있는 신이 그 귀신 들린 귀신부터 세면은 쫓아낼 수가 있다고. 그런 말도 막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의 그 신기한 사건들, 그런 것들이 기독교의 전유물로 그렇게 생각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불교 쪽에 가도 참 신기하다 할 만한 그런 일도 있고요. 사방에 다 그 널려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두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라고는 말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진짜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도 아닌 것이고 생명으로도 연결되지를 않습니다. 얘기한 대로 그냥 신기한 일이죠. 신기하다 하면 넘어갈 그런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말한 기적과는 전혀 질이 다르다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기독교 병고침이 있냐? 우리도 있어. 그런 말 가지고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안 질려고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면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표적만 행한 것이 아니고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을 많은 표적을 제자들 앞에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표적들을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되지를 않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그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표적이 추구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표적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이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이 지향하는 것, 기적이 지향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지향한다. 이걸 여러분이 주지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생명을 지향한다는 것은 표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해당이 돼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모두가 다 생명을 지향합니다. 생명을 지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는 그 생명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쓸데없는 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왜 기록되어 있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사실 이건 좀 기록되지 아니해도 될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만한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분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이 모든 분들은 모든 사건과 사건들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기록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성경 보면은 참 그 낯뜨거운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게 성경이 있지? 의문 들만한 얘기가 많아요.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한 이야기도 좀 그렇고요. 또 롯의 그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후손을 이어가는 그런 내용도 사실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성경 얘기하는데 그 거룩한 성경에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어울리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막 사람에게 감동을 막 주고 읽으면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어울리겠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만 눈물 흘리고 감동받아본 적 있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데 그러면 없을 겁니다. 근데 소설책 보면은 막 감동받고 눈물이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왜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지 아니하냐? 그건요, 약간 얘기해 성경이 지하는 생명이라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것이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게 생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에 교훈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막 우리가 실천해야지 마음에 들 만큼 또 그런 내용으로 또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 성경 그렇게 교훈적인 내용도 사실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말이 시합에 동침했다 여기서 무슨 교훈을 받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이 교훈을 받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성경은 읽을 만한 책이 못 됩니다. 구약도 온통 이스라엘 역사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신약에는 좀 새겨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다 해도 분량은 조금밖에 안 돼요. 자, 그런 성경인데 여러분은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뭐 얻은 건 있습니까? 성경 읽으면 난 이걸 얻는다. 얻는 게 뭐예요? 성경을 읽는다 해도요, 우리는 말 그대로 그냥 읽는 겁니다, 그냥. 읽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깊이 알아듣고 읽는 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때로는 사라지죠. 한마디로 재미없다는 겁니다. 넌 정말 재미없다. 대신 내 몸으로 이제 체험하고, 활동하고, 눈으로 보면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죠. 그리고 그걸 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기독교인의 이제 수준이 되다 보니까는 기적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말도 안 된 사기 수준의 그런 말에도 막 넘어가잖아요.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이제 봐도 난 얻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먼저 생각할 것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뭘 얻고자 했는가를 좀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서 얻고 싶은 게 뭡니까? 성경 볼 때 내가 얻고 싶은 거. 뭘 얻고 싶습니까? 뭐 기쁨, 막 성경 읽으니까 속이 평강이 오고 뭐 그런 걸 얻고 싶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고 또 평강이 있으면 내가 사는 게 행복해질 거야 이런 생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막 성경 읽으면서 기뻐지고 평강이 있고 아마 그런 걸 얻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내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좋으려고 기쁨, 평강을 구하는 그런 수준이죠. 설교 들을 때에도 그런 면이 많아요. 가장 흔히 말하는 듣는 것이 은혜 받고 싶다. 그런 것인데 은혜 받고 싶다는 것도요. 어떤 심적인 어떤 만족을 얻고 싶은 건 욕구. 그게 대다수예요. 내 심적인 만족. 은혜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은혜 받는다. 설교 듣고 말씀을 은혜를 받는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 모르면 곤란한데요. 은혜 받는 걸 모른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 설교 들으면서 내 입맛에 맞으면 받으려, 안 맞으면 막 안 받고 그런 거였나? 뭐 그런 생각밖에 들 게 없는데요. 은혜가 뭡니까? 자꾸 따지면 문어 같아서 좀 죄송한데 은혜가 뭐예요? 은혜. 입버릇진 달고 사는 은혜. 은혜가 뭡니까? 뭐 또 여러 가지로 뭐 나름대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은혜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베풀어진 혜택. 그냥 무조건 나에게 어떤 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어떤 혜택.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건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가 없는 것, 그겁니다. 그럼 여러분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난 그것도 모르겠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 압니다. 막 그렇게 할 분이 많을 거예요. 은혜는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중심된 우리가 받은 누린 혜택은요, 내가 죄인됨을 아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혜택이에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자각하고 정말 인정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것을 복이라 그래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얻어야 될 것도 내 죄인됨을 아는 겁니다. 성경을 늘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죄인임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얻을 유익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엉뚱한 걸 얻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니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내가 죄인됨을 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죄인됨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악한 죄인이고 십자가 원수다.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이 기울어져요. 내가 예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덮어버리고 생각지를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에 그렇구나, 그렇게 넘어갈 일이죠. 나와 상관이 없는 거니까. 난 원수가 아니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의 원수였다, 원수다, 그걸 알게 되어지고 그게 정말 나의 어떤 그 모습으로 다가왔지면은, 그런 원수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내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날 사랑한 것이었구나. 그럴 때 내 온 마음에 그 사랑으로 이제 기울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수인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피 흘려서 속죄를 이루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원수인데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와 사랑이 조금씩 확인되어져가면서 감사하게 되어져요. 그걸 통째로 들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적,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게 기적의 세계예요. 죄인님을 안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에 내가 감사하게 되어지더라. 아무것도 없는데, 또 세상을 받았다고 할 것이 없는데, 근데 희한하게 날 구원했다는, 피 흘림이나 용서했다는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감사가 되어지더라. 그게 내 의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성령의 활동이고 역사라는 얘기죠. 그래, 그 모든 걸 우리는 기적의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사한 자체가 뭐냐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것이 말로만 아니고 능력으로 내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나아지는 것이고, 정말 남들 볼 때에는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교회 다니는데, 이런 말을 들을 증인이랄지라도 그 속에서도 감사가 꿋꿋하게 살아있다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그 자체가 성령으로 인한 능력이죠. 그럴 때 신자는요, 그게 능력으로 남아있게 되면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에겐 과분하다,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과분하다. 그래서 불평할 일에도 불평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롭게 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인데 불평이 안 나와진다. 왜냐, 지금이거든 과분한 걸 내가 희사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니까. 그렇게

딱히 우리가 뭐 마음 둘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 집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기적을 그 행하시는 것도 보면은 그냥 건강 찾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늘 그런 기적으로 이어졌잖아요. 문둥병자 고치고 귀머거리 고치고 벙어리 고치고 뭐 안진병 고치고 이런 여러 병자를 고쳤는데 그 모든 고침들 하나하나가 예수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는 늘 그런 쪽으로 흘러갔어요. 문둥병자가 나다. 벙어리가 나다. 귀머거리가 나야. 다 그게 우리 상태였거든요. 그런 우리를 고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나를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뭘로? 주의 피로. 그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기적은 기적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닙니다. 기적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기적의 의미예요.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그 보여야 될 기적이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이 계시한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보여야 될 기적입니다. 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죄인됨을 선포를 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정말 가감없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에 있어야 할 기적이에요. 그 자체가. 그게 주님의 기적에 참여되는 그런 교회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병 고치고 뭐 아까 주일학교 얘기했는데 근거를 생기고 이런 기적을 행해야 능력이 있고 절대 아니올시다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참여하는 거. 그게 결국은 죄인됨을 선포하면서 십자가로 끌어가는 거죠. 그게 주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교회는요, 교회에 이익되는 걸 찾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자랑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주님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이걸 한 교회가 이익되더라. 교회가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께 관심이 없다는 걸 노골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의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이제 막 가요. 그것을 본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선생님이 증언하던 저희가 세례를 베푸니까 다 절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게 요한의 믿음이었죠. 그게. 요한은요, 예수를 증거해서 자기가 흥해지고자 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요한은 자기의 존재 이유를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예수님 흥해지는 거. 거기에 자기의 존재 이유를 뒀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복음을 전한 나를 흥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을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흥해지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뭐 주님 돈 벌고 부자 된 게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이 전파되는 거죠. 나는 쇠해져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거 기뻐하는 거. 그게 기적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 존재한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실패도 좋으니까 예수님이 성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누가 했습니까? 내가 유명해지는 걸 원하는 게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걸 기뻐하고 그걸 즐기는

것이 우리인데 나 말고 예수님 흥해지는 걸 기뻐하는 그런 사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을 원한다면 그런 기적이 임해지기를 원하는 게 맞는 거죠. 나는 세계에서도 예수님이 흥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별뭐 감동이 안 오는 모양이네. 관심이 안 가죠. 나도 흥해지고 예수도 흥해지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한 자는 흥해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이 부름받은 교회, 부름받은 여러분의 가야 될 길이 된단 말,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길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들어있다는 자체가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 믿음도 아닌 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이 늘어나지 않으면 좀 섭섭한 그런 마음도 있죠. 복음만 전했는데 왜 교회를 부흥시켜주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늘 뭐냐면 내가 흥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불러내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로 가기를 소망하게 만들어내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함 자체를 기적이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을 다시 잘 생각하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게 표적의 이유고 지향하는 방향이다. 주를 믿게 하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걸 표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기적을 행한 것으로 끝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얘기한 대로 병든 자를 고치면 늘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을 말씀을 합니다. 기적이 믿음을 알게 하면서 바리새인 믿음이 믿음이 아닌 것을 드러내고 늘 그런 방향 기적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기적을 제대로 알았다. 그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 기적 참 신기하다. 이건 기적을 모른 것이죠. 그 요한복음 그 뒤에 21장 25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요한복음이 끝나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그 3년 동안 이 복음서에 기록된 일만 하신 것은 아닌 겁니다. 복음서가 뭐 네 권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했겠다 이런 생각이 혹 할 수도 있는데 이 복음서는 네 명의 제자가 각기 자기 시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서로 중복된 내용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복된 것을 다 하나로 정리하면서 예수 행적을 정리하면은 그 3년 기간 동안 예수님 하신 것은 참 너무 적어요, 사실은. 굉장히 적죠. 그 이유를 그 예수님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은 뭐 엄청나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서 알게 하는 그런 그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느냐. 그걸 성경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겠다. 그냥 기적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이 필요 없는 거죠. 또 지금의 시대 기적이 계속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기적이 목말라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에 사도들이 기적을 행한 걸 두고서 뭐 성령이 오면은 기적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걸 성령의 능력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근데 사도들이 기적을 행한 것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뒤에도 예수님이 사도에게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계속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물이었습니다. 사도의 기적들은. 사도가 그걸 알았거든요. 알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한 뒤에 관심이 자기에게 두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관심을 두면은 나도 사람이다 하면 도망을 쳤죠. 그게 사도였어요. 사도행전 9장 34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애니아는 중풍병으로 이제 8년 동안 누워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 낫게 했죠. 이런 경우에 통상 베드로에게 관심이 가요.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일어난 애니아를 보고 죽게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게 돌아왔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여준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기적을 행하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더 효과있게 전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 거란 말입니다. 뭐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겠고 교회 부흥되겠고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일하신다.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늘 내가 얻을 이익에만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까 주일 그 학교에 그 애들한테 설교했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베드로처럼 내가 목사님이 기적을 행한다면 어떻겠는가 물어보니 한 얘가 같이 병원 차려요. 그래야 합니다.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기적을 행하면은 교인 많이 늘겠다. 사람들 몰려오겠다. 내가 기적 행하면은 내 이름 유명해지겠다. 그게 우리들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사도들은 기적을 행하면서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게 뭐냐면 생명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저는 사도들이 그런 사고방식의 사람이 된 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사도의 그런 새로움이. 예수를 따라다닐 때의 사도들은 믿음 없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정말 지독히 믿음 없다. 그걸 보여준 거죠. 누가 높으냐? 이런 문 다투기 같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공로 따져가면서. 그런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도 자기를 높이지 않고 드러내지 아니한다. 이게 놀라운 기적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덩어리들입니다. 증거물로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 내 공로와 내 힘이 아니고 주의 공로가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 고백. 난 무능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예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옛 본성에 나와질 수 없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를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기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의 사건을 이루시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 홀로 안 살아요.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나 홀로 사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게 해야 한다. 그걸 생각한다면, 그게 믿음이라면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삶은 가능해지는 거죠. 믿음에 의해서. 근데 대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머리로는 받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심적으로는 그런 기적을 심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기적을 바라는 것은 기적으로 인해서 내 괴로움과 고통이 해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통 해결되는 거, 그걸 기적으로 자꾸 챙기려고 하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그런 기적, 병 낫는 기적, 이런 모든 것도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늘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주를 쫓는 이유는 또 그런 고통, 그 육적인, 심적인 그런 어려움에서 해방되고 벗어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구원, 생명에 있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자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잖아요. 그 열망 속에서 우리에게 되어진 일들을 다 뜯어본다면 우린 매일매일 사는 것이 기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내 목숨 붙어있는 기적이 아니고 오늘도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지고 주를 믿게 되어진다. 늘 그런 기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를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기적 속에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굳건히 자리하게 되어진다면은 어떤 체험이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늘 주님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를 믿게 되었지. 주님을 알게 되었지. 그걸로 늘 감사할 거니까. 그걸로 신자는 행복이 할 거니까요. 여러분의 삶들이 이런 기적으로 차곡차곡 채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는 후원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힘든데 누구를 도울 형편이 안 되네요 라며 다음 기회에 돕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답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BN 한국방송에서 후원을 독려하는 것은 이 사역은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BBN 사역의 물질 동역자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선교 후원으로 가시면 여러분의 온전한 물질 후원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9번째 시간. 일본은 조선 예수교를 와해시키는데 무시할 수 없는 공략을 쏟게 된다. 그 이유는 교회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나라 내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때문에 그들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 조선 예수교를 와해하기 위해 힘을 쏟았던 것이다.
1: 외부적으로는 교회에 대하여 아무런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1938년까지 수많은 계략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실제로 각 교단총회 협조가 있을 그 당시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민족 말살을 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2: 그래,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
3: 예, 명령하신 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 누구에게 맡겠지?
3: 감남굴 덕세란 자입니다.
2: 덕세? 그녀라면 우리로서도 아주 골치 아픈 자가 아닌가? 그런 자에게 그런 중대한 임무를 맡기다니.
3: 우리들에게도 골치이기도 하지만 놈들에겐 여간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무당이었던 지혜미가 교회당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통에 사사건건 교회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대가 교회에 찬바람을 일으킬 겁니다.
2: 그렇다면 그렇긴 하겠구만. 하나, 그런 제가 만약 우리 일본 내에 등을 돌리게 된다면 그때는 수습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된다.
3: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른 자라면 몰라도 덕세 그 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0: 에이, 주인장! 여기 술 한 사발 더 주시라요!
1: 아이고, 이, 니보라고요? 그 좀 많이 들었으니까니, 그만하고 들어가시라요.
0: 무이가 어디래, 니보라? 내 돈 내고 내가 술을 마시겠다는데, 웬 찬소리요?
1: 아이, 그거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술을 먹으면, 이 사람들 이목도 있고 한데.
0: 주인장 거저거 예수쟁이들 때문에 그러는 기야요? 그래서 술을 더 이상 못 팔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1: 아이, 그저 내래 이거 먹고 살려고 술을 파는 거이지만 이 예수쟁이들 눈에 벗어나면 이 바닥에서 장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온통 예수쟁이들이라서 이거.
0: 네, 그러면 예수쟁이. 그 술맛 떨어지니까 입 다물라. 만약 놈들이 술 먹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면은 내래 가만두지 않겠소. 알겠네.

0: 내 참말로 찜찜해서 못 살겠대. 아이고야, 뭔 꿍꿍이 속인지 모르겠네.
1: 아직도 그 생각이네. 그저 남 생각 그만하고 님 자일이나 신경 쓰라고, 님 자일이나.
0: 보소, 우리 이 일이 그만 생각할 일인겨. 아이, 떡수이 그 사람을 몰라서 하는 소린겨. 내는 그자가 장바닥에서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한 짓을 아니 내는 막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야, 내 서마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1: 아야, 야, 일을 하다 어딜 가네? 너 왜 옆에 있네?

0: 그러니까니 덕세가 외놈들하고 있는 것을 봤다 이거구만 기래.
1: 아이 응?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정하게 영접을 받더라 말입니다.
0: 영접? 그럼 이게 심상치가 않은데.
2: 너무 기록에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시라요.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니. 외놈들도 덕세의 그자 때문에 여간 골머리를 썩은 거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자를 구스르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0: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그저 구린 냄새가 납니다.
1: 아이 쥐도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통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예. 그런다는 것은 그 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2: 아무리 이래도 그렇지 그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거예요.

0: 놈이 우리말에 따라줄 것인가가 관건인데 아무리 이의제이라고 하지만 우리 편에 서줄 오랜키 놈이 여간 믿업지가 않았어.
1: 이의제의를 하려면 믿업지 못한 오랑캐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잘해야 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만 오면 지금쯤 우리 말에 따를 준비를 다 했을 겁니다.
0: 자네 말대로 그렇게 된다면야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우린 손을 안 대고 코를 푸는 것이 되는데, 응?

어저 이걸 어떻게 하디? 외놈들 말을 따라야 하는 거이네. 아니면은 우리 어머니를 죽인 교회당을 가만 놔둬야 하는 거이네. 그래도 교회당 놈들이 내 어머니를 죽이긴 했어도 이거이 같은 민족인데 내 외놈들 말을 듣고 그 자들을 괴롭히는 거이. 아니야 아니야, 놈들이 내 어머니를 어떻게 죽였네. 불쌍하신 우리 어머니, 그 자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이야. 네 그것을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리. 내 당장 그놈들을. 아니디, 하지만 그렇다고 외놈들 때문에 그 자들에게 그런다는 거는. 아이야, 이건 내래 외놈들의 말을 듣는 거이 아니라 내 오만이의 원수를 갚는 거이야. 암, 내 오만이의 원수를 갚는 거이고 말고.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산,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무디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도함으로써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나에게 전 세계를 개혁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세상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난파선과 같다. 그렇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명대로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안전한 배로 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사회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물에 빠져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명정을 던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명함 사이즈의 BBN 전독 카드를 주문하시면 BBN 방송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전도의 도구로 바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BBN 앞으로 오는 메일의 간증들을 보면 우연히 보게 된 ITL 카드를 통해서 저희 방송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의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저희 BBN 방송 홈페이지에서 전도독으로 들어가셔서 ITL 카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팩에 10장이 들어있는 ITL 카드는 모두 무료입니다. 원하시는 팩만큼 신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사람이 만듭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든 것처럼 사울을 바울로 만든 것은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사울 간의 오해를 풀어준 것도 바나바였고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불러 함께 일한 것도 바나바였습니다. 솔로몬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사람 세우는 일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그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려 내 길에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20장에서 22장 말씀입니다.
4: 제20장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어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지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잡힐지니라.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주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다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2: 제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5: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를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거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경고히 우려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종력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4: 제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기대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울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전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잠언 20장에서 22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것은 바로 용서와 자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그 인격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용서와 자비함을 본받아 타인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면 능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또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7절 8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읽었던 7절과 8절도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작지만 중요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가 머리를 쌌던 수건. 이 수건은 몸을 쌌던 세마포와 떨어져 본래 그대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신케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맥에서 사용된 세 개의 다른 헬라어가 있는데요. 그것들 모두는 보고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조금 부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절에서 요한이 구풀이어 안을 들여다보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의식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고요. 6절에서 베드로가 들어와 보았다라는 단어는 극장이라는 단어의 어원인 데아오마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구경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이 8절에서 요한이 무덤으로 들어가 보았을 때 이것은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보기도 전에 알고 믿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9절로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한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속하여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구약에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또 말씀을 했지만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도 구약으로 돌아가 그것을 해석하기 위한 전등으로서의 신약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구약이 인기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구약을 해석하는데 신약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유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지만 여전히 어떤 성경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여러 번 한 페이지를 읽고 그때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문맥에서 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문맥을 연구하고 반복해서 읽을 때에 좀 더 빛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경험은 우리에게 그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니까요. 예를 들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썼을 때 그는 경험적으로부터 목자이신 하나님을 안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데요. 확실히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최초의 사람임이 틀림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승천 전에 11번 그리고 승천 후에 3번 나타나시는데 우리는 문맥 속에서 묘사되지 않은 다른 나타남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은 모든 상황을 위해 좋은 답변이 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때문이라고 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찾았으며 일찍부터 그를 찾았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느냐?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자에게 먼저 나타나야 말이 빨리 전달되지 않느냐고.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뭐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여자들이 좀 말을 빨리빨리 하니까 또 자주 하니까 또 뭐 다른 무엇보다도 참지 못하고 하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야 그 말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빨리 전달되기 때문일 것이다.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왜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난 겁니까? 그가 사랑했어요. 찾고 싶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신 거죠. 11절로 15절까지 좀 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을 할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마리아는 그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스가랴의 경우처럼 불신앙은 장님이며 불신앙은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믿음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분을 사랑했지만 또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부활 때의 그 신령한 몸은 언제나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확정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 큰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너무 커서 그녀가 주님이신지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매기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리아가 너무 큰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비록 그녀가 두 천사를 보았지만 이것은 그다지 그녀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대답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믿음의 어떤 증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녀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일방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분께서는 여전히 죽으신 그 상태이며 마리아가 이유를 생각해낸 것은 고작 시체가 도중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그녀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아보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0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을 때 마리아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비로소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아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만일 주님께서 더디 오시게 되어 우리 모두가 죽음의 문을 통과해 간다면 우리의 몸은 그분께서 언젠가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그와 같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2000년 전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그들을 이름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저 마리아를 부르고 베드로를 부르고 바울을 부르고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던 거 있잖아요. 그렇게 부르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만지다라고 하는 말은 매달리다 라는 의미의 합토마이라는 헬라어거든요.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게 다를까요? 왜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그랬고 뭘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녀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그분께 매달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집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아버지께 올라가셨던 것이 분명한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에서 피를 바치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심판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셨다고 저는 믿는데요. 그 피는 여러분과 즉 저의 죄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저는 그 피는 영원토록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셨던 평화를 증거하는 것으로 영원히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어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것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분의 관계와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주님께서는 삼위 중 성자 하나님이 되시며 영원한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구별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신 겁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제자들이 흩어졌었어요. 그러나 지금 분명히 그들은 다시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방 안에서 숨어있었고 문을 닫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문을 닫았다는 말은 사실상 그들이 문을 잠궜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은 초자연적인 분이 자연적인 사람들을 만지실 때 메시지는 언제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 두려워 말라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지금 그들에게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도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서부터 오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보았을 때 그분을 알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영화로운 몸으로 나타나셨으며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영광스러운 몸은 물리적인 우주의 법칙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몸도 그렇게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로써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셨다 해도 주님의 몸에는 못자국과 찔리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육체와 너무도 비슷했습니다. 거기에는 자국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몸에도 자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몸에 있는 자국은 우리를 위해 당하신 자국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몸에만 있다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흠이나 상처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이것은 영원히 이것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21절을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는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셨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앞에 평강과 이때 평강은 서로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어요? 19절에서 이것은 구속의 평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이었어요. 구원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묘사된 평강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구원의 안식, 구원의 평강입니다. 또 다른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묘사된 평강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구원은 지금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분께서는 전에 그분의 기도에서 언급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8절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가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봐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평강의 역사입니다. 이제 22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참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될 그런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만일 그들이 구한다면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예를 들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께서는 구하는 그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의 선물을 특별히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거의 그들이 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떤 사실을 깨달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잠시였고 그 후에 그는 예수께 십자가에 죽으러 가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거듭났다라고 믿습니다. 그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거듭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라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오직 또 다른 한 곳에 나타나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숨을 내쉬며 생명의 그 숨을 아담의 코에 불어넣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줌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저들을 지탱하고 보호해주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오셨으며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위로부터 오는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날에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거죠. 그분께서는 신자들 안에 거하시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지만 마음의 평안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많은 돈 소용없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높고 또 건강하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겠어요? 그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서 평안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까? 돈이 있다가 갑자기 돈이 없어지면 평안이 사라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때는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또는 자식이 속을 썩일 때, 또 부부 싸움을 했을 때,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마음에서 평안이 사라졌을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트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여기 보니까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죠. 왜 사도 바울의 심령이 편하지 못했을까요? 예, 디도를 만나야 하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편안이 없었다고, 편치 못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디도는 디도서의 수신자지요. 그런데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정말 아들처럼 끔찍이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조금 앞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의 편지 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인데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잠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되겠죠. 오늘날에는 이제 뭐 우체통에 바로 넣든가 우체국에 가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옛날에는 주로 인편을 통해서 이제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로 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디도예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야지 편지가 잘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반응이 어떤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나기로 한 디도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고린도 교회, 안 그래도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많은데, 고민이 많은데 거기다가 디도까지 나타나지 않으니 혹시 디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이 친구가 혹시 강도라도 만난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일면서 그 마음속에서 평안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고 하면 트로아에서 천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간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티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왜 마게도냐로 갔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티도를 만나야 하는데 티도를 못 만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 가면 혹시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마게도냐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는 오늘날 터키의 서부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의 북쪽 지역 이름이에요. 마게도냐라는 나라도 있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마게도냐는 오늘날 마게도냐 그 나라 위치라기보다는 그리스 북쪽 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간 것이죠. 웬만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텐데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왔는데 너무나 그 마음속에 근심이 크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일도 잠깐 뒤로 미루고 마게도냐로 티도를 찾아서 떠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시면 이 글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자,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그 앞에 말씀하고 방금 읽은 이 말씀하고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 그것이 여러분 감지되십니까? 앞에서는 티도에 대한 근심이 가득한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 이 달라진 분위기가 어디까지 계속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7장 4절까지 계속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이 말씀까지 그 이제 분위기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절 7장 5절에 가서 마게도냐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자, 5절부터 7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마게도냐에 와서 사도 바울이 티도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티도를 만났어요. 그 티도로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도 듣고 그리고 이 티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뻐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 근심에 대해서 자기의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꿨느냐 하는 거예요. 글을 쓰다가 사도 바울이 글을 쓰다가 근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싹 바꿨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바꿨어요. 왜 바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냥 괜히 바꾸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를 바꿀 때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이 되는고 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없으실 때가 있죠. 근심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계속 근심하시겠습니까? 계속 근심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근심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근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갔습니까? 티도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왜 티도를 지금 찾아야 하는 거예요? 티도를 찾아야지, 티도를 만나야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심이 있을 때는 근심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서 그 원인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해서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어요. 마음의 근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인은 부부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화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부부싸움 해가지고 마음의 평안 잃는 거는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뭐 조금만 시간이 가고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근심을 만날 때는 이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14절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느냐? 계속 근심해봐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해결되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범사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라. 근심이 있어도 사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근심이 많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14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가 하면 두 가지를 가지고 감사를 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참여시켜 주셨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던 때죠. 로마가 여러 곳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땅을 빼앗고 이제 영토를 넓혀갔는데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조용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개선 행진을 하죠.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막 이제 대단하게 군인들 군사들 이끌고 이제 로마 장군이 로마 시내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길가에 있는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서 환호를 하고 그분들의 수고를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이제 그랬습니다. 로마의 그 개선 행진은 아주 유명하죠. 로마에 가면 지금도 뭐 개선문 뭐 이런 거 로마의 유적지에 가면 개선문이라든가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승전비라든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긴 분은 그리스도시고 대장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개선 행렬에 이제 나도 포함 주시고 우리도 포함 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와 싸워서 이긴 것입니까?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긴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절로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자지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이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2: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넉넉히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저절로 승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이제 개선 행렬을 이끌고 있는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긴 자라는 것. 우리는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이긴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긴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사탄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사탄의 노예였어요. 사탄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갔습니다. 사탄이 죄지으라 그러면 죄짓고 하여간 사탄의 노리개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종의 멍에를 다 벗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더 이상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승리자의 대열에 참여케 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해 주신 것, 그것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해 주셨다, 그러한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 각자 그 풍기는 냄새가 있습니다.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에게는 그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담배 냄새가 나죠. 담배 냄새. 그래서 그 옆에 가서 냄새를 한번 쓱 맡아보면 이 사람이 담배 피우는 사람인지 안 피우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아무리 양치질을 하고 목욕을 하고 오셔도 제가 대충은 압니다.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시는 분인지 안 피시는 분인지 이 냄새가 나요. 양치하고 목욕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절대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는 담배 냄새가 나고 술 마신 사람에게는 술 냄새가 나고 고깃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나온 사람에게는 고기 냄새가 나는 것이죠. 사기꾼에게서는 사기꾼 냄새가 나고 딱 보면 사기꾼 냄새가 납니다. 딱 보면 알아요. 사기꾼 냄새가 나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에게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돈 냄새가 좀 나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냄새 맡아보세요. 혹시 돈 냄새 좀 나는지. 돈 냄새가 나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났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고 또 살아가는 모습만 딱 봐도 예수쟁이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완전히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금방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냄새가 지금 나고 있을까요? 무슨 냄새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냄새 혹시 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냄새. 인간적인 냄새라면 안 되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났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냄새가 잘 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잘 하시면 돼요. 첫째는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인간적인 냄새는 풍기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냄새를 우리가 풍겨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 16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른 냄새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참 희한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해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믿지 않을 것인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의외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받아들일 것 같은데 또 뺀질거리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믿을 사람은 믿는 것이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바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많은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지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는 사람들입니까? 신천지라든가 뭐 안상홍, 증인회 같은 이런 이단들, 모든 이단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단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나의 어떤 나름대로 교리를 막 만들어가지고 전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수한 복음,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하여간 이단들이 더 기성을 부리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은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마시고 왜곡시키지도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전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옛 선조가 세워놓은 지계석,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땅의 경계를 정할 때 이제 돌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 돌부터 저 돌까지는 뭐 우리 땅, 여기는 니네 땅, 이러면서 돌 가지고, 돌의 경계석을 가지고 이제 그걸 땅의 경계를 구분했습니다. 근데 이 경계석을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이제 욕심이 나가지고 경계석을 살짝 옮겨놓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요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근데 이단들뿐 아니라 정통 교회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은근히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를 안 베풀고 침례를 베푸는데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세례를 베풀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례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바꾼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침례거든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번역이 잘못해서 세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원래는 침례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끝까지 고수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0: 마침 내가 세례로 바뀌었어요. 그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경계석이 옮겨진 것입니다. 경계석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영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변경시켜가지고 침례 안 주고 세례를 준다 이거죠. 또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유아 세례도 행하고 있는데 유아 세례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리 눈 닦고 성경을 읽어봐도 유아 세례 베풀라는 말씀이 없어요. 또 유아에게 세례든 뭐 침례든 뭐 베풀하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킨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경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항상 법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없어요. 법대로 해야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교리를 바꿔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 법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로 남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령이 편하지 못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편치 않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심이 있어도 감사하고 마음이 편치 못할 때도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근심은 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그 본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하세요. 근심거리가 있을 때 계속 근심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 근심거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주셨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근심거리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 일단 감사하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지. 그럼 나는 복음을 전해야지. 이러면서 영적인 사명,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문제가 해결됩니다. 시간이 가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결국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의 근심도 결국은 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디도 만나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잘 새기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항상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행복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참된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2000년 전 유대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여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땅바닥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치라라고 쓰셨습니다. 그 문구를 보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두 번째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훈보다 더 큰 진리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죄가 어떠한 죄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앞에 죄인들이여 왜 나오시지 않으려 하십니까?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또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모든 절기의 완성 상태에 있는 거죠. 절기의 완성이라는 것은 안식이거든요. 절기의 완성이라는 것은 의라는 말이에요. 절기의 완성이 거룩이에요. 절기의 완성은 구원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룩을 제거해라. 어떤 누룩요? 묵은 누룩들. 예, 묵은 누룩들 제거하고, 악하고 악에 찬 그 누룩들도 제거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는 오늘도 뭐 하는 거죠? 진짜 명절 안에 거하는 겁니다.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때에는, 그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여러분 명절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예, 잘 지내고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주일 오전 11시 한번 설교만 하니까 완전 힘이 있는 거 있죠? 명절 정말 잘 쉬고 있는데, 그런데 몸은 좀 쉬어지는데, 막 주일 오후까지 이 설교 준비를 하고, 또 뭐 주일학교 설교 이렇게 하면, 몸은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데 또 그 말씀이 주는 그 기쁨과 위로가 있는데, 몸은 좀 쉬은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한 거 있죠? 그래서, 아, 이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설교를 그렇게 시켜놔야 그나마 그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고 산다는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사가 막 믿음이 좋아가 앞에서 막 설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가장 없기 때문에 목사를 시켜놔야 성경을 보거든요. 아, 이렇게 말하면은. 하여튼,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제 연휴라고, 오늘 뭐 식사도 못하니까 오후 없고 오전도 없고, 그래서 딱 11시 설교하니까 굉장히 홀가분하게 사실은 금요일 날 이미 다 마쳐지더라고요. 어제 뭐 이제 어머니 좀 보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몸은 쉬었는데요?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요. 이제 앞으로 아무리 연휴가 되어도 설교 준비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전사님 계시니까 5살 안 와도 전사님 올 거 아닙니까? 그냥 전사님하고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 제가 부목사 때에 목사님이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명절 쉬러 가도 우리끼리 예배합시다. 이제 부목사 두 사람 있고 또 전사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만은,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예, 전사님하고 쉬고 그러면 되겠죠. 자, 오늘 본문과 좀 상관이 없지만 제가 명절 말씀 잠시 드렸는데, 이 명절이 뭔지를 좀 보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2절만 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옛날에 그 음행하는 습관,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대단히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 뭐 배 사람들이 가서, 배 사람들이 아무나 거기 가는 곳이 아니다. 그 정도로 선택받은 항구가 이 고린도 항구예요. 그래서 수많은 외국에서도 배들이 오면 거기에 엄청난 환락의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옛날에 행하던 그 습관들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다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뭐 이렇게 취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 들린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6절을 보면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해요. 작은 누룩이. 그렇죠?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뭘 주의해라? 누룩을, 그냥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룩은 어떤 교훈처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누룩을 이제 제거하라는 말씀인데,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대인들의 제일 큰 절기가 뭐죠? 유월절. 유월절 하루예요. 이어지는 일주일이 무슨 절기예요?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과 동시에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같이 가장 큰 절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칠칠절, 턴에 오순절 하는 절기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예요. 그 외에 뭐 나팔절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한 7가지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3대 절기는 이런 거죠. 그러면 유월절이 오기 전에 집안에 있던 모든 묵은 누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요. 누룩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발효되지 못한 밀가루 반죽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 딱딱한 떡을 먹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일주일 먹어야 되는 게 무교절이거든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 그러니까 누룩이 집안에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집안에는 다 뭘 한다고요? 집안에 있는 누룩들은 다 찾아서 내버려야 돼요.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사도는 이 유월절 지키는 절기를 가지고 진짜 절기, 명절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는 누룩을 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유월절, 유대인들의 율법처럼 유월절 지키서 누룩 내버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름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그럼 명절 지킨다고 3대 절기, 뭐 7대 절기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의 절기를 바울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는 전부 그림자였거든요. 안식일도 마찬가지. 그게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누룩을 내버리라 이 말은 진짜 먹는 누룩을 내버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 그런데 무엇으로 지키지 말자고요?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그럼 묵은 누룩 내버리라 말이 뭐예요? 날과 달과 절기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옛 율법의 조문을 따라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킨다면 그 사람은 무엇으로 명절 지키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새술은 새부대에. 묵은 누룩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면 지금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묵은 누룩을 못 내버렸다면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랬어요. 묵은 누룩 안 누르면 우리는 지금도 초목절 지켜야 돼요. 할례 행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란 말이죠. 왜 내버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묵은 누룩으로 명절 지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묵은 누룩. 그 다음에 또 무슨 누룩도 버리라 그래요? 악하고 악의 첫 누룩도 버리라. 고린도 사람들이 뭐 세성전에 뭐 율법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거잖아요. 복음이란 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조문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옛날 습관들 그대로 하는 이게 뭐예요? 악하고 악의 찬 누룩이에요. 이건요, 신약 성경에서 이미 많이 경고 있는 영지주의의 그 잘못된 타락, 음행을 하면서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몸은 어떤 음행을 해도 상관없어. 라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영지주의 주의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복음 들었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 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했지. 라고 하면서 자기 육신의 방탕한 삶을 사는데도 그걸 아무것도 제재라고 용납 안 하니까 그것도 내버리라, 이 말이에요. 누룩 두 가지를 다 없애라. 묵은 누룩, 율법의 조문에 의한 그런 누룩도 제거해야 되지만 악하고 악의 찬 누룩, 이 나쁜 짓 하는 이 음행들, 이런 것들도 뭐라고요? 내버리라. 그럼 우리는 명절을 어떻게 지키는데요? 어떻게 명절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 뭐예요 그게? 8절, 7절 끝에 보세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뭐가 되죠? 누룩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우리를 순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유월절 희생입니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명절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면 날마다 뭐예요? 명절의 완성 상태에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명절을 지킨다는 것, 즉 유월절의 완성, 그 칠칠절의 완성, 수장절의 완성, 안식일의 완성, 모든 절기의 완성태인 그 명절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모든 절기를 지킬 때 안식일 규례예요. 모든 절기를 지킬 때 안식일 규례. 뭐 금지요? 노동 금지. 물론 제사장들은 힘껏 일해야죠. 뭐 제사 드려야 되니까. 안식일 절기에, 안식일 지킴의 모든 그 규례대로 뭐 나머지 절기들도 다 지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절기는 뭐예요? 명절이에요. 근데 그게 옛날에 그림자로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고 나서는 어떻게 명절을 지킨다고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그 예수님의 살찌심과 피 흘리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 지킨 사람이에요? 유월절 다 지킨 거예요. 초상절 다 지킨 거예요. 초막절 다 지킨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 다 지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뭐예요? 참된 절기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날과 달과 절기를 따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모든 절기의 완성 상태에 있는 거죠. 절기의 완성이라는 것은 안식이거든요. 절기의 완성이라는 것은 의라는 말이에요. 절기의 완성이 거룩이에요. 절기의 완성은 구원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룩을 제거해라. 어떤 누룩요? 묵은 누룩들. 예, 묵은 누룩들. 제거하고, 악하고 악에 찬 그 누룩들도 제거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는 오늘도 뭐 하는 거죠? 진짜 명절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날에는 이 영원한 명절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과 다음 주 두 분에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22장 23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가 없다는 사람이죠? 부활이 없대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에게 와서 뭘로 올무를 걸려고 했습니까? 세금 문제. 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거 뭐 구별해서 드려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런 질문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누구 속에 있어요? 가이사 안에 있다고. 내부자들, 내부자들 맞습니까? 영화 오래전에, 얼마 전에 나왔던 작년에 내부자들. 내부자들 맞죠? 이병헌 나왔던 영화. 그게 어제 저는 그 텔레비전에서 디 오리지널 편으로 해주더라고요. 무사학재판 3시간짜리. 그 제가 그거 한번 보고 싶어 한번 더 봤거든요. 그런데 그 뭐, 재벌 회장, 그 다음에 대권 후보자, 그 다음에 언론인 이 세 사람들이 모여서 막 고린도 교회 음영이 나왔다시피 음란한 그 장면들을 사진을 찍어서 유포하는데 그 사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는 전에 무삭재판 앞에 거 봤는데 그것은 없었는데 무삭재판에 나오는데 보니까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에게. 아,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 동영상 터뜨리면서 제목이 뭐라고요?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에게 이렇게 해놨더래. 그러니까 너희들 걸려 가지고 놀았으니까 너희들에게 보복 당해하고 그 이제 퍼뜨렸던데요. 하여튼 이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여겨요. 부활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뭐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 문제만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 가운데 아주 유력한 대제사장들과 세속 권력층이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두개파. 우리나라에 같으면 1%.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만 믿느냐면 모세오경만 문자적으로 믿어요. 모세오경의 뜻과 의미가 아니라 그냥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구체적으로 부활의 내용이 잘 안 드러나거든요. 모세오경 안에서. 그리고 천사도 없다. 그래서 선지서도 안 믿거든요.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받아들이는데 이들은 로마와 결탁을 해서 그나마 이 유다가 요 정도 우리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사는 것만 해도 어딨냐. 그래서 자기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요? 유다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두개인들의 정치 사상이 그렇던 거였어요. 그러나 이들은요, 부활이 없으니까 이 땅의 삶에 올인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는 그 논쟁을, 그 주장을 예수님께서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24절입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어대. 모세 오경만 믿는다니까, 이 사도개인들은.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기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함께 사는데,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걸 계대결혼, 대를 이어준다, 대가 계속되게 한다 해서 계대결혼이라 하고, 형이 죽으면 형사,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자기가 취하여 아이를 낳아주게 해야 된다, 형사취수 제도라고도 해요. 이건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에도 이런 법들은 있긴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이 이미 있기도 전에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다말에게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엘이라는 첫 아들을 다말에게 결혼시킨 하나님께서 엘이 이 하나님 앞에 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아이가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에게 가게 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게 해서 형의 아이를 낳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난이라는 놈이 아주 못됐어요.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 형의 아이가 될 것 같으니까 땅에 설정했다. 그래서 최초로 핌이라는 말이 오난에게서 나오는 거고, 또 자유행이라는 표현이 오난에서 나와요. 오난이즘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난도 아카도가 죽여버렸어요. 형의 대를 이어주기 싫어서. 그런데 이제 셋째가 셀라인데 아직 어리니까 유다가 다말을 잠시 친정에 보냅니다. 셀라가 좀 크면 너에게 줄게. 셀라가 컸는데도 안 줘요. 유다가. 왜? 며느리 집안 잘못 들여가지고 자식 다 죽인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목숨을 걸고 변장해서, 장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의 씨를 이어봤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결국은 유다가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계대결혼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이 있기도 전에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모세오경에서 이제 율법으로 받아들여져서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신명기 20장 5절 6절, 형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면 동생이 어떻게 해요? 형수를 취하여 형님의 그 대를 이어주게 하는 계대결혼의 법이 율법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부활하고 부활이 없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신명기 이 말씀을 찾아와요.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남을 공격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자료를 찾아요, 안 찾아요? 우리도 성경 논지하다 보면 그렇게 하죠? 누가 공격하면 그거 반대되는 개념 팍 찾아가지고 봐라, 성경이 이렇지 않느냐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공격함으로 자기들이 평소에 부활 없다고 사는 삶을 인정받고 싶고, 또 예수를 아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세오경으로 부활이 없다는 근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일곱 형제가 있는데 아들이 이제 장가 들었다가 죽었고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여자분들 대단히 기분 나쁘죠? 뭐 우리가 물건이가 막 물려주고 막 동생에게,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계대교훈이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공격하면서 질문한 거죠. 자, 둘째도 아들이 없어 죽어버리고, 셋째도, 그래서 몇째까지요? 좀 과장이 되게 일곱째까지 그렇게 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여자도 죽었어요.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 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사도개인들의 질문은 무엇을 근거로 질문한 거예요? 신명기 율법을 가지고 질문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데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러면 천국 가서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아빠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으세요? 천국 가도, 저도 어려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려서 천국 가면 이 세상의 가족관계의 연장이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면서 가족관계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려서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 전도를 했다니까요.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아니면 천국 못 가, 지옥 가. 아버지한테는 함부로 잘 못하잖아요. 좀 이렇게 옛날에 아버지는 무서우니까.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아버지 이런 말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막 밭에 일하러 가면서도 엄마에게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했는데, 물론 어머니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왜 할아버지를 따라 교회를 다니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개념은 왜요? 내가 엄마를 좋아하는데 천국에 왔는데 나는 천국에 있는데 엄마가 천국 못 오시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슬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가족 전도 열심히 해라 그러고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되었을 때에 어른들 신방을 하면서 나이가 드신 여집사님, 오래 교회 다니신 분에게 물었어요. 교회가 천국 가면 이 남편하고 같이 살까요 안 살까요 하니까 같이 살겠지요. 여러분 어때요? 같이 살 거예요 같이 안 살 거예요? 안 산다고 하면 지금 남편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세요. 영원히 살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계인들 하신 질문 말씀 대답이 이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볼 때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고 전부 오해하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사도계인들처럼 전부 현실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에 그런 적 그들이 그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참 유치한 질문이에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같다는 말은 우리가 천사와 동등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천사란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믿음의 후손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에요. 우리는 구속의 대상이 되지만 천사들은 구속의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그럼 천사는 몸이 없는 영적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와 같다 이 말은

하나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기 3장을 한번 찾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부활의 논쟁으로 사용하셨는지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두개인은 뭐만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세오경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는 그들에게 모세오경으로 부활을 논쟁하고 계세요. 그게 사두개인들의 성경 해석의 엉터리죠.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능력도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 6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에 오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이 배경은 잘 아시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그 바로 왕국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40세쯤 되었을 때에 자기 동족이 그 바로의 군대들에게 착취당한 것을 모습을 보고 군인을 죽이잖아요.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들켜서 이제 도망을 가서 이제 광야, 이드로의 사유가 되어서 그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이 되어서 근 80세가 되었어요.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에 어느 날 양떼를 몰고 호렙산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가시덤불 같은 그런 나무에 불이 붙은 거죠. 뭐 자연발화가 되었다 할 때도 훅 하고 꺼지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신기하다 해서 가까이 갔더니 그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곳은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하고 음성이 들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둘이서 얼굴을 가리죠. 그러면서 7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게 보았으니,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하리라. 그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이까?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430년 종살하고 있는 그 애굽의 히브리인들을 모세가 인도해서 이 시내산의 삶을 경비하게 될 것이 증거라 해버리죠. 이게 증거를 주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출애굽하는 증거를 주는데 앞으로 될 일을 증거로 줘버려요. 희한하죠? 그럼 증거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일을 증거로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사님 제가 한 100년 뒤에 제가 땅 한 5만 평 드릴게요. 이게 증거입니다. 내가 집사님한테 약속하는 증거예요. 500년 뒤에 나 잊지도 않을 텐데 500년 뒤에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믿는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제가 집사님이 500평을 500년 뒤에 땅 5만 평을 제가 주겠대요. 상남동 요지 땅을 5만 평을 주겠대요. 500년 뒤에.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사기치나? 뭐 500년 뒤에 약속을 주면 뭐하는 말이죠. 지금 5평이라도 주세요. 그죠? 지금 5평이라도 주세요. 평당 1000만 원 넣은 그게 어때요? 그죠?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시내산에서 나를 섬길 터인데 그것이 너의 증거다 해버리죠. 자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6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예수

0: 지금 무슨 논정으로 사용하세요? 부활의 논정으로 사용하세요. 사도계인들이 이거 아무리 봐도 부활로 안 보여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봐도 이게 부활의 내용으로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계인들만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들으라고. 아브라함 하는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이 왜 부활의 내용이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각도로 보면 히브리어로 나는 나다. 나는 나다. 하는 이름 뭐예요? 나는 나다. 더 줄이면요? 나다.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나다. 이거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옛날에 큰 집에 있을 때는 바깥 대문에 꽝꽝 문을 두드리죠. 밤에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셨어요. 저 안방에서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면 밖에서 뭐라고 해요? 내다. 끝. 예. 아버지 목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문 열어줘야지. 내다. 그러니까 모세가 문을, 그러면 하나님 이름 뭐라고 할까요? 내다. 이게 여호와라는 네 글자, 그룩한 네 글자. 이건 이름을요, 부를 수가 없어요. 야훼라는 네 글자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서기관들이 그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친 못 부른가, 주라는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따서 야훼, 여호와라는 발음을 하게 됐어요. 정확한 발음 안 해. 야훼, 여호와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나다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안에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분이 보내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번역된 것이 70인역이 성경이에요. 이 70인역이 번역되었을 때에 출애굽 3장 14절에 여호와라는 그 네 글자, 거룩한 네 글자, 나는 나다라는 그 글자를 헬라어로 뭐로 번역했느냐 하면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로, 풍랑이는 바다 위로 제자들이 지금 겁이 나서 막 빠져 죽을 지경에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로 걸어오시잖아요. 유령인 줄 알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내다. 당신 누구십니까? 내다. 출애굽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을 누가 오셔서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출애굽 3장 6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부활을 증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출애굽이 왜 일어납니까? 출애굽이 왜 일어나야 돼요? 지금 모세로부터 그슬로 올라가면 약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믿음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장세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고 네 씨를 주겠다고. 그 두 가지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땅과 씨예요. 근데 그 땅과 씨를 주겠는데 나중에 언약을 체결하면서 네 후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4대 동안 있다가 이 약속의 땅에 돌아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땅은요 죽을 때까지 뭐 하나밖에 마련 못해서요 막벨라 굴 무덤과 그 무덤에 딸린 밭 하나 마련하고 아브라함 죽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거듭 하나면 자기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지키겠고 이삭에게 한 약속을 또 야곱에게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한 70명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430년, 약 400년이 때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에게 한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역사 속에서.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뭐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고 있으니까 비록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약속 안에서는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살아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안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 준다 했는데 이 땅이요. 언제 주어집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인도해서 사사시대 400년 동안 땅 차지한다고 했는데 땅 제대로 못 차지했어요. 왕들의 시대,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약 천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아까 지수님 말씀하는 게 이 얘기예요. 천년 뒤에 이 땅 줄게. 죽어버렸어요. 근데 천년 뒤에 집사님의 후손이, 천년 뒤에 집사님의 후손이 그 땅을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계열 안에 있는 자는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것이 벌써 다윗을 통하여. 그런데 신은요? 아브라함 아내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신은 이스마엘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육이 들어가니까 그 이스마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신은집에 아까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방식. 이삭이 없는 데서 생겼잖아요. 모리아산에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이 방식으로 지금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자손들 복수라고 하지 않고 씨들 복수라고 하지 않고 딱 꼬집어서 단수 씨라고 했는데 그 씨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땅은요 무덤은 그거 약속의 땅의 그림자이고 그 이삭도 그림자예요.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씨가 언제 이루어졌어요? 2000년 뒤에. 2000년 뒤에. 이거 시간 빼면은 되는 거죠. 20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씨가 예수님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땅은요. 세상에 다윗이 받은 땅 어떻게 되었어요? 잃어버렸어요.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고 바벨론에 뺏겨버렸어요. 아직도 땅 제대로 차지했어요? 못 차지했어요? 못 차지하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땅을 다 차지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세대주의 해석을 따른 온갖 지금도 뭐 계시를 본다 듣는다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회복에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어요. 1948년 아세요? 예루살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 쓰는 거 이걸 가지고 무화과 잎이 이제 피기 시작했다. 곧 재림이 가까웠다. 이거 계산한 거 전부 엉터리예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고 났다는 것은 이제는 혈통과 육정이 아니에요. 십자가 이로 날과 달과 절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참된 명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거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서는요, 갑자기 땅이 어디로 날아가 버려요? 하늘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신은요, 혈과 육의 씨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새 가정이라 그래요. 이걸 새로운 가족이라 그래요. 다행이다. 남편하고 영원히 안 살았어. 이런 표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있을 때 잘하세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옛날에 이 마을 저 마을로 실과 단추를 팔러 다니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갈림길에 서면 공중으로 막대기를 던져서 그 막대기가 가리키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 생각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갈림길에 서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기 위해서 막대기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파는 계속해서 막대기를 반복해서 던졌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할머니는 그렇게 막대기를 계속해서 던지십니까?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막대기가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길만 가리키고 있잖아.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리고는 노인은 가고 싶어하는 길을 막대기가 가리킬 때까지 계속해서 던졌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 같은데 자기가 의도한 대로 기도하고 자신이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겨드리기 원하십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광산에서 48명의 광부가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유족들이 몰려와서 슬피 물었습니다. 이때 스탠님 목사님에게 위로의 말을 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그 목사님은 마침 성경책 속에 있던 책꽂이를 꺼내 들고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어머니가 술을 놓아 내게 주신 것인데 이 책꽂이 한쪽으로 보면 실로 수많은 뒷면이 엉망진창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쪽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글이 예쁘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말하기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극을 만났을 때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언젠가는 그 다른 면을 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나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게 되지만 영원한 차원에서 볼 때 또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어느 날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축복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결코 변함이 없음을 알고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리소스 메뉴를 보시면 전도도그라는 하부 메뉴가 있습니다. 그 전도도그 하부 메뉴 안에 ITL 카드 전도카드 신청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주변에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권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권면하시면서 만약 오늘 밤 내가 죽으면 나의 영혼은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는 짧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주변에 이 ITL 카드를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갖고 다니기 편하게 작은 명함 사이즈의 이 카드 신청하시고 무료입니다. 신청하시고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내 행위에 대한 평가를 매일 치르고 살아가야 한다면, 구원의 기준이 내 행위에 근거를 하고 있다면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행동은 본래 악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도나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숨겨져 있는 본성일 것입니다. 용서는 바로 그 본성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고 더 아름다운 일일 텐데요.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버려지듯 방치되었고 다른 이들에게서 잔인한 학대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되갚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녀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기 때문이었죠.
1: 여보세요?
2: 언니, 나야. 나 좀 도와줘.
1: 무슨 일인데? 세부는 좀 어때?
2: 전혀 차도가 없어. 간질발작이 계속되고 있어.
1: 아휴, 세상에.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2: 전혀 아니야. 심할 때는 하루에 10번 정도도 넘게 발작을 한다고. 난 요즘 그 사람이 혹시라도 우리 도나 쪽으로 쓰러져서 애가 다칠까봐 무서워.
1: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물이 전혀 없는 거니?
2: 없어. 게다가 도나가 요즘 걸음마를 하기 시작해서 난 너무 걱정된다고. 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떠나야겠어, 언니.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1: 그럼 캘리포니아로 와. 나랑 같이 지내자.
0: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겨우 두 살 때 어머니의 품에 안겨 시카고에 있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랫동안 이어진 떠돌이 생활의 시작일 뿐이었죠. 그녀 어머니로 인해 시작된 나그네 삶이 마침내 정착된 것은 그녀가 자기 삶의 사슬을 끊어낸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도나 보서티의 실화입니다.
3: 그래서? 너의 어머님이 아버님을 떠나신 거야?
4: 응. 그리고 엄마는 항상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하셨어.
3: 너의 아버님 그렇게 몸이 아프신데 아내와 딸을 모두 잃다니 너무 가여우시다.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어?
4: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은 더 좋아지셨어. 아버지의 간질에 도움이 되는 약이 생겼대. 하지만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살지는 않아.
3: 그럼 너랑 너희 어머님은 캘리포니아로 떠난 다음엔 어떻게 살았는데?
4: 이모, 이모부와 함께 살았는데 거기서도 아주 오래 머물진 않았어. 그 후로도 워낙 많이 옮겨 다녀서 난 전학을 10번이나 다녔는걸.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닌 적도 있고.
3: 어? 10번이나? 너 지금 겨우 15살이잖아.
4: 엄마가 일 때문에 날 돌볼 수 없으시니까 여기저기 날 맡기고 다니셨거든.
3: 너 정말 고생 많았겠다.
4: 그랬어. 난 항상 새로운 학생이니까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힘들었어. 어떨 땐 내 점심 식사를 다른 아이들에게 주기도 했어. 그냥 친구를 얻고 싶어서.
3: 그럼 널 맡긴 집들은 서로 잘 아는 사람들 집이었어?
4: 아니, 그렇진 않았어.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지. 내가 4살 때 엄마는 날 거스 아저씨 집에 보냈는데 거기 있는 동안 난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너무 외로웠어.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정말 간절하게 엄마를 기다렸는데 결국 엄마가 오시지 않았어.
3: 힘들었겠구나.
4: 난 화가 나서 트리 장식품을 손으로 다 부셔버렸어. 그것 때문에 매를 맞았지.
3: 그 아저씨 집에선 얼마나 오래 산 거야?
4: 2년 동안 살았는데 거스 아저씨네 집이 불이 타는 바람에 엄마가 날 다른 데 맡기셨어.
5: 나 엄마랑 살래.
2: 이제 그만 울어, 도나. 엄마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어.
5: 싫어 싫어.
2: 엄마가 말했지? 이건 다 너를 위해서야, 도나. 이 사람들은 너에게 좋은 집을 줄 거야. 그러니까 착하게 굴고 엄마를 위해서 말썽을 부리지 말았지? 자, 어서 따라와도나? 아이, 그만 울래도. 자꾸 울면 그 사람들이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다고 생각하잖니.
3: 그래서? 넌 좀 더 좋은 집으로 가게 됐어?
4: 집이라기보단 그냥 거처였어. 기차철로 바로 옆에 있는 집이었는데 술고래 부부가 살고 있었지.
6: 그래서 전 어머니와 어머니의 애인인 피트 아저씨와 함께 시카고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친아버지를 다시 뵙게 됐는데 아버지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하셨죠. 아버진 절 교회에도 데리고 가셨답니다.
7: 복음이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분을 충분히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충분히 선해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이든 도둑질이든 불륜이든 그 어떤 죄도 만회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죄의 형벌은 그저 죽음일 뿐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주어진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4: 이번 여름에 아빠가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전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전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해야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8: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되는 거란다. 이제 알았지?
4: 엄마도 그걸 아세요?
8: 아, 그럼. 네 엄마가 바로 아빠에게 주님에 대해서 전해준 사람인걸.
4: 정말요? 엄만 한 번도 얘기해 주신 적도 없고 교회에 가신 적도 없으세요.
8: 예전엔 다녔어. 그런데 내 간질발작 때문에 네 엄마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4: 이제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아빠?
8: 아니. 네 엄마가 나를 떠났을 때 난 너무 마음이 아팠어. 난 아직도 네 엄마를 사랑해. 앞으로도 사랑할 거고. 하지만 난 내 병 때문에 네 엄마나 널 돌볼 수가 없단다. 그런데 도나? 너 구원받았니?
4: 네. 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과 함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 후에 선생님이 제가 헌신하는 기도를 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젠 예수님만이 저의 전부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를 위해서도 기도할 거예요.
6: 우리가 교회 캠프에서 서로를 알게 됐을 때 전 15살, 닉은 17살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곧 사랑에 빠졌고 졸업 후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졸업식 날 아버지는 오셨지만 어머니는 오지 않으셨지요.
2: 뭐라고? 너희가 지금 당장 결혼을 하겠다고?
4: 네. 닉이 지금 군대에 징병돼 나가 있는데 곧 뉴저지로 보내질 예정이래요.
2: 그럼 피트 아저씨가 신부 인도를 해주시면 되겠구나.
4: 전 아버지가 해주시기를 원하는데요.
2: 그러다가 네 아버지가 발작을 일으켜서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어쩌려고 그래.
4: 아버지가 드시는 약이 발작을 조절해준대요, 엄마.
2: 그렇다면 결혼식은 어디서 할 거지?
4: 저희 교회에서요.
2: 그럼 피로연은 피트 아저씨가 다니는 호텔에서 하면 되겠구나.
4: 저희는 피로연도 교회에서 하고 싶어요. 저희 인생의 새 출발을
6: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고 싶진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실 텐데 저흰 그걸 허락하지 못해요.
2: 아니, 그렇다면 결혼식 비용은 너희들이 알아서 마련해. 나에겐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6: 마침 친정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가 니게 직장과 가까워서 우리는 어머니 댁에서 잠시 살게 되었지요.
2: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도나.
6: 뭐가요, 엄마?
2: 네가 이 집에서 사는 거 집주인 여자가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쓴다고 잔소리를 하더라.
6: 저희도 집을 구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겨울에 아기를 데리고 일 다니기는 힘들어요.
2: 너 자꾸 그런 식으로 암시를 주려나 본데. 난 애 봐줄 생각 없다. 그러니까 딴소리 말고 다른 데 살 데를 알아봐.
6: 결국 저희는 니게 직장과 멀리 떨어진 시어머니 댁에서 함께 살았고, 시어머니는 저희가 작은 집을 얻을 때까지 우리 아들을 길러주셨습니다. 그 사이 친정어머니는 음주가 날로 늘었고 새아버지는 병을 얻으셨죠. 전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목사님께 비트 아저씨의 신방을 부탁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트 아저씨.
9: 안녕, 도나. 보러 와줘서 고맙구나.
6: 저희 목사님 다녀가셨나요?
9: 그분이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어. 나도 나 자신을 위해 기도했단다, 도나.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오시기를 구했어. 그리고 나도 이제부터는 술을 끊고 교회 나갈 거야.
6: 정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가주세요.
9: 걱정 마라. 네 엄마도 같이 나갈 것 같구나.
6: 정말로 피트 아저씨는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지만 어머니는 술을 끊지 못하셨지요. 그러다가 피트 아저씨가 은퇴하시자 아저씨와 어머니는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이모님과 함께 사시기 위해 이사에 가셨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0: 도나?
6: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10: 피트 아저씨가 그만 돌아가셨어.
6: 엄마, 어떻게 된 일이에요?
10: 도나, 이모다. 네 엄마가 지금은 통화가 어렵겠구나. 피트가 집으로 걸어서 오다가 레이싱하던 차에 치이고 말았어.
6: 세상에.
10: 피트는 좋은 사람이었단다. 그 사람이 네 엄마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교회에도 항상 데리고 갔는데.
6: 어머니는 피트 아저씨가 돌아가신 직후 심장 발작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전보다 훨씬 더 술을 많이 드시고 계셨죠. 그리고 이모 역시 건강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으셨습니다.
11: 와줘서 고맙다, 도나.
6: 두 분 모두를 뵙게 되어 정말 좋아요. 하지만 엄마가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파요.
11: 나도 네 엄마는 말릴 수가 없어. 본인 스스로 끊기를 원해야만 해.
6: 저도 엄마를 위해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어요.
11: 네 엄마를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나도 노력하는데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 정신도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온전하지가 못해.
6: 제가 보기엔 좋아 보이시는데요.
11: 아니야, 정말이야. 네 엄마 내가 돌봐주겠지만 난 어떻게 하니? 네 이모부도 돌아가시고 자식도 하나 없는데.
6: 이모가 절대로 혼자 남게 하지 않을게요. 제가 어렸을 때 이모는 제게 잘해주셨어요. 주님께서 이모의 친절을 결코 잊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잊지 않을 거고요.
11: 고맙구나, 도나.
6: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저희 집과 아주 가까운 곳에 은퇴자 마을이 지어질 거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모께 이모의 집을 팔고 은퇴자 마을로 이사 오실 수 있는지를 물었고 이모는 동의를 하셨죠. 은퇴자 마을이 완성돼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모를 모시고 오는 일이 옳다는 확신이 더 굳어졌답니다. 여보세요?
12: 도나, 엄마다. 안 좋은 소식이 있어.
6: 무슨 일인데, 엄마?
12: 내가 암이 재발했대.
6: 세상에. 엄마, 여기 은퇴자 마을이 거의 완공됐대요. 그러니까.
12: 그건 신경 쓰지 마. 너희 이모는 여기 집을 팔아서 내가 요양원에 보내드렸어. 그리고 난 너랑 같이 살러 그리로 갈 거야.
6: 하지만 제가 이모에게 이곳에 와서 사시면 제가 돌봐드릴 거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12: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어.
6: 엄마, 그건 옳지 않아요. 제가 이모와 약속을 했다고요.
12: 도나, 난 지금 가남이야. 그리고 네가 돌봐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고.
6: 어머니에게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과 돌봄을 어떻게 제가 어머니에게 베풀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전 어머니를 모셔왔고 어머니는 가까운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닉은 이모님을 은퇴자 마을로 모셔오도록 하는 일을 도와주었고 결국 우린 이모님도 함께 모셔와서 두 분이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사시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12: 네가 가장 똑똑한 줄 알지? 항상 애들 데리고 교회 가고 말이야. 하지만 다 소용없다. 곧 알게 될 거야. 이 엄마를 봐라. 네 외할머니가 항상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갔지만 내가 결국 어떻게 됐나 보란 말이야.
6: 전 엄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오직 주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외할머니처럼요. 그 후로 10년 동안 전 어머니와 이모를 돌봐드렸고 그 기간 동안 아버지 역시 세 번이나 심장 발작을 일으키셨죠. 두 번째 심장 발작 후 아버지는 회복을 위해 저희와 함께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세 번째 심장 발작이 일어났고 아버지는 혈전이 심해서 병원에서 다리 절제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13: 갈 때가 다 된 것 같구나, 더나.
6: 아, 그건 주님께 달린 문제예요, 아버지.
13: 그래. 하지만 이번엔 달라. 이번엔 너희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6: 저흰 아버지와 함께 지내서 정말 좋았는데요.
13: 하지만 난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이제 본향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지낼 준비가 다 됐단다. 네 엄마는 어떠니?
6: 똑같으세요. 그래서 엄마를 여성교회 성경 공부에 모시고 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13: 네 엄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렴.
6: 이건 엄마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엄마가 예전에 아버지와 에바 이모를 버린 것처럼 나도 어쩜 엄마를 버릴지도 몰라. 난 엄마가 과거에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엄마가 날 필요로 할 때 가지 않을지도 몰라. 주님, 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엄마, 저예요.
2: 아, 도나, 나 말이야. 50년 전에 간질에 걸린 네 아버지를 외면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 주님이 지금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렇지 않니?
6: 그건 오래전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엄마를 용서하실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주님을 위해 다시 삶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핍박했을 때도 용서해 주셨잖아요.
2: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이 나쁜 일인지 몰랐어. 하지만 난 다 알고도 그 일을 한 거야. 난 이기적이었어. 용서를 구할 수가 없어.
6: 어머니는 회복되셨지만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다가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마비된 몸 안에 갇혀 있어도 정신만은 또렷하셨죠. 그곳에서의 시간들이 어머니에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시간들이었습니다.
2: 도나, 내가 너에게 좋은 엄마가 아니었던 것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6: 엄마, 그 일은 오래전에 용서해드렸어요.
2: 나 요즘 요양보호사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전하고 있어. 그리고

0: 어떻게 다 넘어왔나 싶습니다. 물론 그 해답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방법대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1: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구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곧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께 구원받으심으로 생명을 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연 한신정, 이명숙, 유재상, 정운석, 현경수, 정형경, 이미향, 김기흥.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품의 샘,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기품의 샘이 발견되다 입니다. 성경은 기품의 샘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홍수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품의 샘을 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지각이 변동되는 어떤 활동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끝내실 때 하나님께서 기품의 샘을 닫으셨습니다. 이는 비록 창조 때보다 적은 양이지만 이 기품의 샘이 계속 존재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지구의 깊은 곳에 있는 놀라운 물의 저장소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발견한 물은 거대한 지하에 있는 태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은 미네랄 속에 묶여 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엄청난 압력과 온도 아래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 400마일 아래의 온도 화씨 1800도 이상의 온도에서만 존재하는 웨드 슬리트라는 미네랄은 물을 붙잡고 있을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만약 지각 변동 데이터가 지적하듯이 이 지층의 60%가 웨드 슬리트라면 이것들은 10개의 태양을 채우기에 충분한 물을 함유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화산 폭발 중에 지표면으로 솟아 나온 물의 양을 분석한 결과 지구 깊은 곳에 30개의 태양을 채울 만한 물이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물이 저장된 형태로 미루어 과학자들은 이 모든 물이 전부 방출될 수는 없다고 예견했습니다. 우리 창조 속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경이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이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창조자를 증거하는 성경의 언급을 무시하는 것이 커다란 실수가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죄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간음의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속인 일은 없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거나 약속을 어긴 죄들은 범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웃을 미워함으로 살인의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범죄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던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초청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BBN 한국어 방송은 1971년에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미주 지역은 물론이고 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순수 기독교 복음 전파 방송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은 가장 순수한 복음과 또한 음성된 찬양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오직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만으로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광고 방송이나 프로그램이나 시간대를 판매하고 매매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변함없이 전하고자 하는 저희 BBN의 열정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BBN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또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또 뜻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농부가 쟁기질을 할때 뒤를 돌아보면 똑바로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농부는 일단 손에 쟁기를 쥐면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 이르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다른 모든 충성심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제자가 된다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신 앞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이 형제들을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보세요. 제단을 보세요. 제단이란 보통 돌이나 흙으로 쌓아 올린 단이에요. 죽음의 장소이죠. 제단은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재물을 받들고 있는 거예요. 제단 위에 올려진 것이 무엇이든 불로 태워질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를 지키시지만 자비를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인은 벌하지 않으시면서 죄를 벌하실 수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시대로부터 오랜 후에 하나님은 선지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는 생명을 속죄하는 것이 피 있기 때문이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를 위한 속죄 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속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죄에 필요한 값을 다 냈기 때문에 죄가 덮어지고 깨끗해지고 용서되는 것을 말해요. 구약 성경 시대에는 사람들의 죗값으로 흠없는 어린 양이나 순양, 염소, 황소 또는 비둘기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피는 죄를 덮어주는 속죄를 해주지만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완벽한 제물을 주시는 그날까지만이에요. 이제 가인, 그가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을 보세요. 과일과 채소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가 이 재물을 생산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재물에는 피가 없고 죽음의 값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그의 죄를 덮을 수 없어요. 아벨과 그의 재물을 보세요. 정말 끔찍한 장면이에요. 어린 양이 묶여있고 곧 죽을 거예요. 아벨이 그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아벨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모든 죄를 가져다가 그 어린 양에게 놓으셨어요. 아벨 자신이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으셔서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아벨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대신 어린 양의 죽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속죄제의 법이라고 불러요. 속죄제의 법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아벨을 자유롭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떤가요?

0: 가인의 제단이 보이나요? 그 위에 뭐가 있나요? 시들어가는 농작물이에요. 이제 아벨의 제단을 보세요. 그 위에 뭐가 있나요? 피와 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두 형제와 그들의 예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간단히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받고 의인이라 불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얹으셨어요. 그 어린 양은 아벨 대신 죽었어요. 그 어린 양의 피는 흘려졌고 그 몸은 불에 타서 재가 되었어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가 아벨 대신 양에게 쏟아졌어요. 왜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희생양을 기뻐하셨나요? 이 세상이 지은 죄의 빚을 갚기 위해 어느 날 오실 구세주를 그 양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벨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나중에 아벨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와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 가는 거예요. 속죄죄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을 이겼어요. 가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어요. 가인은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어요. 죄와 죽음의 법이 먹구름처럼 그를 계속 뒤덮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친구처럼 알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인을 변호하는 말을 해요. 가인은 농부였어요. 그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왔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가인은 자기 곡식을 아벨의 양 하나와 바꿀 수도 있었고 아벨의 양에 자기 손을 얹어서 같은 제단에서 예배할 수도 있었어요. 가인은 어떻게 했나요? 가인이 회개하고 올바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나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저희 비벤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비벤을 소개하시고 비벤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다니엘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우화적으로 그린 그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철로 역정을 각색한 뮤지컬 순례자라는 그런 뮤지컬이 있는데 그 공연에서 관객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모든 세력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왕의 역을 맡은 배우는 공연의 거의 전반에 걸쳐서 무대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분은 흰 옷을 입고 적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막아내면서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부드럽게 품고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왕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등장한 주요 인물들은 왕이 하는 일의 결과만 볼 뿐이고 직접 그 왕을 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볼 수는 없어도 진정한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 삶에서 활동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어려운 시기에 자기의 신실한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을 받은 적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환상으로도 보았습니다. 천사는 영적 싸움으로 오는 것이 지연되자 도움을 위해서 다른 천사가 동원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어도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보신다는 많은 증거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요. 그 천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격려를 다니엘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뮤지컬 순례자의 마지막에 주인공은 수많은 고난을 겪은 후에 천국문에 도달했는데 비로소 그때 나는 왕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기쁘게 외친다고 합니다. 이 순례자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런다는 거죠. 천국에 가서 새로워진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기를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왕이신 예수님, 주님이 곁에 계심을 저희들이 기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는 사람이 중생하는 것, 거듭나기 위해서는 깊은 영적 수련과 수행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거듭남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거듭남과 중생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얼마 전 신문에서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 갔을 때 가장 많이 시키는 메뉴가 아무거나라고 합니다. 뭘 드시겠어요? 아무거나 주세요. 식당 주인이 저희 집 메뉴에는 아무거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알아서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최인철 교수에 하면은 선택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는 즐거움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구인가는 형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메뉴가 아무거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영화도 아무거나, 여행도 아무데나, 직업도 아무 것이나, 심지어 만나는 사람도 아무나 만나며 살아가는 케이스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관을 전문적인 용어로 캐세라 세라라고 부릅니다. Whatever will be, will be. 뭐가 되든 상관없다, 그런 자세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애매한 가치관으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고 이 선택을 바로 해야지 삶의 방향도 올바르게 되고 맺게 되는 열매도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으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또 그 선택을 내릴 때 그것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팩터가 무엇인지요? 이것이 분명해져야지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주도했던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움직였던 절대적 가치, 결론부터 소개해드리면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자신의 유익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성이나 편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의 이 선택이 복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팩트가 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위에 살고 복음 위에 죽는 이 복음이라는 절대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우리 앞부분인 8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미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것은 non issue였습니다. 먹어도 상관없고 먹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와 같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이 케이스를 윤리학에서 흔히 아디아포라라고 부릅니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선도 악도 아닌 중립적 가치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 것, 이것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 여행을 가는 것, 이것은 선악을 논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죠. 이와 같이 중립적인 가치가 있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케이스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엄격한 의미에서 중립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립적인 것처럼 보여져도 그것을 행하는 문맥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 것 자체는 아디아포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집을 사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개발된다는 정보를 미리 빼내어서 투기용으로 집을 산다면, 요즘 한국에서 흔히 보는 그런 케이스죠. 이것은 사회악이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은 중립적 가치이지만 그러나 만일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 먹는다면 이건 탈취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개인의 감정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1960년대 미국의 한 일간지에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캐딜락을 50불에 판다는 광고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캐딜락은 꿈의 자동차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차였습니다. 일반 다른 차의 가격이 1000불이라고 한다면 캐딜락은 5000불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값비싼 캐딜락을 50불에 내놓았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공을 잘못 붙인 것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 광고가 한 일주일쯤 되었을 때에 실제로 50불에 캐딜락이 팔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사실은 어떤 회장님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내가 죽으면 회사는 누구에게 주고 집은 누구에게 주고 다 적어놓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타고 있던 캐딜락은 그것을 팔아서 그 전액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본 부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신 몰래 여자를 둔 것도 화가 날 지경인데 캐딜락 판 것까지 전액을 주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나 고인의 유언이니까 안 들을 수도 없고 해서 최대한 헐값인 50불에 팔아서 여자친구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여자분들의 계산법이에요. 여자분들에게는 객관적 절대적 가치가 없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선과학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좋게 보면 선입니다, 악하게 보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대 가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치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 가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은 절대 가치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세상의 유행 따라 흘러간다든가 세상 따라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가치와 비전을 발견하고 이것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 삶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이 삶을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uncompromise 해야 될 value,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는 가장 중요한 절대적 가치, 이것을 바울은 복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도 바울이 가슴속에 품었던 절대 가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권리도 포기할 용의가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도 내려놓을 수가 있다.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할지라도 다 참을 용의가 있다.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최고 가치고 절대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살아왔고 이것을 위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형성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절대 가치가 분명해야지 하나님 영광 위에 바른 길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혼란한 시대입니다. 가치 기준이 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죠. 이와 같이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가치, 복음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란한 이 시대에 소위 말하는 post-modern 시대, no absolute, 절대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치를 선택하고 복음을 향하여 바르게 달려나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절대 가치를 선택하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자질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세 단어를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가 확정이란 단어, assurance입니다. 두 번째가 양보라고 하는 단어, concession. 그리고 세 번째가 전망이란 단어, perspective.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잘 마음속에 품게 되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절대 가치인 복음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가치인 복음을 향해 살아가려면 소명에 대한 확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assurance, 이것이 분명해야지 바른 가치를 향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살다 보니 만들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보낸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삶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분명할 때에 누가 뭐라고 해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을 괴롭혔던 한 이슈가 1절과 2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반대자들이 바울의 발목을 붙잡았던, 어쩌면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약점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포슬십,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사도직을 갖게 되냐는 이슈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바울은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라고 칭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사시는 동안에 주님 따라다니며 말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얼마든지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할 수가 있고 의심할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1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본인이 사도가 된 두 가지 근거를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디펜드하는 첫 번째 근거가 우리 주 예수를 나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본 자라야 돼요. 예수를 만난 자가 돼야만 사도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이 하면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어요. 이것은 주관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상상적인 체험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실제로 같이 가던 자들도 함께 목격했던, 이것은 객관적인 예수를 만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는 사역의 열매가 있었어요. 사도가 되려면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지 사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는 그 사역의 열매가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이 하면은 너희를, 고린도 교회 자체가 바울의 사도직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의 사도직에 대해서 왈가왈부할지 몰라도 너희들은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의 사도직을 씰한, 프루븐한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열매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랬기에 3절을 보시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이게 변명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아폴로기아라는 단어, 여기서 나온 유명한 연구가 아폴로제틱스, 변정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 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디펜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답변하고 디펜드하는 것을 아폴로제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NIV를 보게 되면 오늘 3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This is my defense. 이것이야말로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나의 디펜스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직,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자체가 입증을 해주었고 또 예수를 만났다는 사건 자체가 입증해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This is my defens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나의 디펜스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사람들이 뽑아주어서 사도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투표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사도직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직이 인간으로부터 기원된 것이 아니라 신적 기원, divine origin, 하나님부터 온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속에 이 확증이 분명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았고 복음 위한 사명자로 사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이 확증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다. 나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나의 인생은 함부로 굴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과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누구도 나를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자여 행복자이다. 여러분 마음속에와 같은 건강한 자아선포가 있어야지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다가 상처받고 낙심하는 대다수의 이유가 누구 때문인가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나마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자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고 나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나의 디펜스가 되신다.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증할 때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의 인생은 담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찬양 사역자 중에 크리스 탐린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많은 찬양들을 불렀지만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Lord I need you라고 하는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Every hour I need you. 매 시간 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My one defense, my righteousness. 오직 하나뿐인 나의 defense. 오직 한 분뿐인 나의 의. Oh God, how I need you. 하나님 얼마나 당신이 필요하신 분인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필요한 분, 여러분이 정말 어려워할 때에 도와줄 수 있는 디펜스가 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돕는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때는 도왔지만 또 다른 한 부분에서는 나를 얼마든지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 따라 살게 되면, 주어진 여건 따라 살게 되면 필연적으로 혼란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건이 나를 가로막아도 여러분 끝까지 복음 위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여러분다운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극대화된 열매를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절대가치인 복음을 향해 살려면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가치를 위한 양보가 있어야 됩니다. Concession.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절대적 가치를 위해 상대적 가치를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해 달려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를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가진 권리의 정당성을 좀 길게 장황하게 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사역자로서 또 복음 증거자로서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반문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사역자인 우리에게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그런 뜻이.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은 먹지 않고도 사는 줄 아는 분이 계세요. 때려도 아프지 않는 줄 아는 분이 계세요. 목회자도 때리면 아픕니다. 상처받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역자들도 먹고 마실 권리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씀은 그 당시의 풍습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요즘은 목회자들이 한 교회에 오래 있고 뭐 오랜 기간도 있다가 은퇴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는 순례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전도하는 분이 많이 계셨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개바도 베드로도 아마 그런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가족이 같이 다닙니다. 자기 부인도 같이 가고 혹시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도 같이 다닙니다. 그때에 자기 부인과 아이들에게 필요한 가족들과 같이 다니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교회가 다 지원해 주었어요. 이 사실을 바울이 밝힌 것입니다. 6절 말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신대로 바울은 일하면서 사역했습니다. 텐트 메이킹,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섬겼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교회가 주는 사례를 받아서 살 권리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 먹여 살렸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그 유산이 없었잖아요. 할당된 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먹여 살렸어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역자들에 대한 생활비는 교회가 제공했었어요. 바울도 이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말을 가지고 바울이 돈 밝힌다, 물질 밝힌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 15절에 보게 되면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랬어요. 바울은 절대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권리가 있고 이와 같은 권리를 주장할 정당성이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안타까운 현실은요, 이 사도 바울이 와 같이 사례도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자들이 어떻게 비판했는지 아세요? 그 봐라, 당신이 사도가 아니니까, 퀄리피케이션이 안 되니까 공개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비판이죠. 선한 일을 하고 헌신된 사역을 하면 좀 그걸 존중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오해하고 국회에서 따프게 만드는 경우. 물론 요즘 한국에 보게 되면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 요즘도 지금 문제가 되는 한 목사님 보니까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받아가신 그런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기사를 보시면서 모든 목회자가 다 이렇게 사는구나 생각하신다면 그건 투마치. 제가 아는 한 그런 분은 몇 분 안 돼요. 진짜 몇 분 안 돼요. 지극히 작은 퍼센테이지. 대다수의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은 다 힘들게 샀어요. 본인의 생활 자체도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살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의 복음 전거자로서 얼마든지 클레임할 것이 있고 주장할 것이 있지만, 바울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7절 말씀 보시면은 일반 사람들의 예를 또한 소개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게 가장 보편적인 직장인의 케이스, 군인의 경우. 혹시 군대 간 사람들이 본인이 돈 벌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잡수시고 옷 해입고 그런 군인 보셨어요? 군대 가면 국가가 다 먹여주는 것입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누려야 될 혜택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농부의 경우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면 그 농사 지은 것을 본인이 먹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목자인 경우에 양을 길렀으면 양떼의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도 본인이 수고한 대가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받고 누린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8절 9절을 보게 되면 율법의 예까지 바울은 들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보통 때는 소를 입에 망을 씌우지 이게 쉬워서 이렇게 데리고 다닙니다. 이 망을 씌운다는 것은 멋절, 이 소의 입을 덮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 곡식을 떨 때는, 추수기가 와서 곡식을 밟고 떨 때는 망을 씌우지 못하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곡식을 떨면서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소에게도, 곡식을 떠는 소마저도 본인이 일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합하면 바울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클레임할 수 있는 정당성이 어떠한 것이든, 이 모든 것을 절대 가치인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바울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나에게 충분하게 클레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고 자유가 있지만, 내가 이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인설팅하는, 나를 모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참는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절대적 가치를 위해 내가 누릴 수 있는 상대적 가치, 보편적 가치를 내려놓는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야지 하나님 위에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부르심 앞에 바르게 순종하고 삶가치인 복음을 향해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절대적 가치를 위해 상대적 가치, 보편적인 가치를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절대적 가치인 복음을 향해 살아가려면 이 가치에 대한 바른 전망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뷰가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바른 뷰가 있어야 돼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밭을 가는 사람, 곡식을 떠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 영어 성경 보시면은 in hope of sharing harvest, 추수에서 얻게 될 그 자신의 몫을 나누어 가질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것이 좀 덜 와닿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표현이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절금의 상징이 뭐냐고 하면 추수가 끝났을 때 추수한 사람들이 할비스를 나누어 갖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엇을 탈취했을 때에 탈취물들을 나누어 갖는 기쁨. 이것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극대치의 기쁨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사야 9장 3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하나 나와 있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절금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절금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절금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의 절금을 흑암 권세 가운데 있던 자들이 큰 빛으로 나와서 광명을 얻게 되는 절금을 추수할 때의 절금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추수의 열매를 나누는 것이 큰 가치요, 굉장한 즐거움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 차원의 즐거움이 추수의 몫을 나누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의 열매가 있음을 바울은 밝히고 싶어하세요.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도 과하다 하겠느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것이 뭘 말할까요? 복음의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고 그때 추수했을 때 누리게 될 기쁨에 대한 전망을 소망으로 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울은 신령한 것인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때 나타나게 될 생명의 열매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즐거움을 초월한 모든 즐거움을 다 넘어설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 이것이 바로 신령한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통해 거두게 될 생명의 열매를 가졌을 때 주어질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전망에 대한 다른 비유가 필요해요. 왜 돈을 버냐? 만약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돈 버는 이유라면 여러분은 세상적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일하고 돈 버는 이유가 생명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시간이든 물질이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맺게 될 결실과 열매는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따라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살았을 경우에 인생을 나선 후에 남길 신령한 열매는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 추천 도서 중에 그 제이슨 미첼이 쓴 쉬운 예수는 없다는 책이 있습니다. No Easy Jesus라고 하는 책. 저희 교회 한 교구가 이 책 전체를 구독해서 읽고 소감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요. 그 책의 주제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쉬운 삶이 아니라 좋은 삶을 선택해야 된다. 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말합니다. 쉽게 살면 편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삶에서는 맺을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제이슨 미첼에 의하면은 이와 같이 쉬운 삶은 바쁘긴 하지만 지루하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많은 걸 해요. 분주해요. 하루 뭐 수십 시간씩 뛰고 일하고 만나고 그렇게 해요. 굉장히 바쁘긴 한데 지루해요. 왜냐하니까 진짜 맺어야 될 기쁨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허무함의 열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많은

0: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물질을 가져도 여러분의 그 투자가 참된 가치와 연결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연결해야 될 참된 가치, 절대적 가치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가치인, 절대 가치인 그리스도에게 커넥트 되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의 전망이 달라지게 됩니다. 맺게 될 열매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죄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내셔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배현석 강사의 변혁된 변혁자, 지역교회와 사회로 보냄받은 자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삶의 현장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만을 만나는 또 하나님의 공동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또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된 자유를 나누고 보여주고 선포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피곤한 시간입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피곤한 시간이에요. 저도 많이 이렇게 들어봐서 알기 때문에. 근데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시면은 일어나서 이렇게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찍 끝내서 또 좀 주무시다가 다음 강의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잘 들으시는 분한테 제가 상품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그 미시간에서 왔어요. 미시간 대학이라는 애나브라는 도시에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95년도에 가서 제가 그때가 31살이었고, 32살 정도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20년 정도 그 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다닌 교회는 3분의 1은 싱글 학생들, 3분의 1은 결혼한 학생들, 그러니까 뭐 박사과정 분들이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주민들, 이렇게 되는데, 평균, 연령이 30대 중반 이 정도 돼요. 그리고 1년에 3분의 1이 바뀝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고 가고 그래서 4월 달부터 6월 달, 7월 달까지는 제가 거의 매주 울어요. 그러니까 광고할 때마다, 소개할 때마다. 제 그런 지역이고, 그러나 20년을 했기 때문에 처음 왔을 때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지금은 애기 둘, 뭐 셋 이렇게 놓고 이제 다 그렇게 지내고 있죠. 그런 지역에서 제가 왔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한국으로 가거나 타주로 갔을 때 어떻게 사는가,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목회자 입장에서 이제 그 기도하면서 나누다 보니까 이런 그 제목들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저희 교회 이제 표어는 제자 되어 제자 삼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아니고 제자 되어 제자 삼자. 그리고 또 다른 별명 같은 표어는 come and go, 그렇게 해서 이제 오고 가는 그런. 그 곳이 저희 지역적인 특성에 그렇습니다. 제목이 이제 트랜스포머드 트랜스포머인데, 이게 저희 금요일마다 청년 집회할 때 청년들이 항상 하는 구호가 있어요. 좀 촌스럽지만 저희는 구호를 외쳐요. 그래서 히스토리 메이커, 그럼 회장이 그러면 이제 다 같이 히스토리 메이커하고,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그러면 다 같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또 평생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꼭 운동을 하거든요. 이렇게 걸어요. 걷는데 제가 가는 곳이 이제 YMCA라는 곳이에요. 맨 꼭대기층에 가면 이제 트랙이 있어요. 근데 그 YMCA는 이렇게 요일 따라서 이게 트랙을 이렇게도 돌았다가 또 이렇게도 돌았다가 이렇게 해요. 근데 그날 따라 제가 이제 저는 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저는 딱 이렇게 가면 이제 대충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데, 그날 따라 몸이 조금은 안 좋아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올라가서 저도 모르게 그냥 사람들이 도는 대로 한 10명 정도 걷더라고, 이렇게 이제 그 방향 따라서. 저도 그냥 그렇게 따라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한 시간 정도 걷기 때문에 한참 이렇게 딱 걷고, 걷는 동안 이제 먼저 왔던 분도 이제 알아서 이제 먼저 가고 그러죠. 하다 보니까 저 혼자 걷게 됐어요. 저 혼자 걷게 됐는데, 걷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오더라고요. 오는데 저는 이렇게 걷는데 한 두세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걷더라고요. 제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진리 앞에서는 제가 또 타협을 못하는 또 그런 입장이라서 내성적이라도 우리 진리를 믿는 입장이니까 분명히 이렇게 걷는데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가 가서 딱 얘기를 했죠. 오늘은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에 대한 얘기가 이걸 보라고 표시를 딱 보라고. 그러니까 그 표시가 제가 잘못 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좀 깨달은 것이 그 몸이 약간 제가 안 좋으니까 전 그냥 다른 10명의 이미 돌았던 사람들 따라서 제가 돌았던 거예요. 근데 10명의 사람들도 아마 그분들은 초신자였던지 다 그냥 누구 한 사람이 그래 도니까 그냥 그래 돌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냥 따라 돌았던 거예요. 도는데 다 간 다음에 저도 계속 그렇게 혼자 돌았죠. 그런데 제대로 돈 사람들이 왔을 때 제가 뭐라는 건 당신들이 잘못 돌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참 깨달은 것이 다수가 어떤 방향을 간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때까지 왔다고 해서 내가 잘못 가는 길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그 점검, 돌아보는 것은 참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초액이었으니까 그 정도죠. 만약에 어떤 삶의 어떤 방향에 관한 거였다면은 그거는 나중에는 그 엄청난 그 결과가 어려움이 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듯이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효과성과 효율성을 얘기를 합니다. 효과성이라는 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effectiveness고 효율성이라면 efficiency죠. efficiency. 굳이 영어로 좀 더 풀어 쓴다면은 효과성이라는 것은 right things to do 이렇게 얘기해요. right things to. 그다음에 효율성이라는 건 things to do right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효과성이라는 것은 방향을 얘기하죠. 효율성이라는 건 속도를 얘기합니다. 뭐가 중요하죠? 효과가 중요합니까? 효율이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하죠. 여기가 지금 시카고잖아요. 여기서 LA를 가는데 우리가 동쪽으로 막 열심히 달린다. 그럼 달린 만큼 손해예요. LA를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우선순위로 먼저 잡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방향에 대한 그 점검을 항상 해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또 이게 이제 개인적인 삶에서는 그렇지만 한 민족이 아니면은 한 나라가 그렇게 나간다면은 또 아니면은 한 어떤 이념,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나간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고 힘들어서 바꿔야 되고 그렇거든요. 더더군다나 뭐 세상의 이데올로기보다 더 중요한 그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교회가 그 방향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리플렉션이 없으면은 이거는 방향에 대한 잘못됐다는 걸 깨닫다면 그 순간 바꿔야 돼요. 그냥 그대로 가속도는 더 가면 갈수록 그건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제 목회 현장에서 지금 있으면서 그 좀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고 그렇지만 요새는 이제 네트워킹 따라서 세계 어디에 있든지 다 우리가 네트워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아주 뭐 성격이 강한 성격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유일하게 영원한 나라의 관점을 생각할 때 이 방향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고 점검이 했을 때 결과가 문제가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라든지 그건 변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변혁에 의해서 실은 적어도 그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옹달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파킨슨 병이었어요. 파킨슨 병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본인은 이렇게 딱 똑바로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뒤에서 보면은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은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두면은 한참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시 돌아가려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본인은 그냥 제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은 그 간 만큼 손해고 돌아오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가고 있는데 자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걸린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돌아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거 아마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것 같아.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아,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어디서 나왔어요? 무슨 책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처럼 세속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프로듀사라고 아세요? 모르세요? 아, 요새 나오는 드라마,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입니다. 그게 이제 프로듀사 7회에 데미안의 책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뭐 새는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깨는 아픔이 있어야지 세상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안주해버리면 이제 썩어 죽는 거죠. 이런 그 우리 삶에 대한 깨는, 내지는 깨고 나오는 이 부분이 있을 때 실은 세상은 바르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깨야 될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라든지 단어라든지 하나는 실은 이거예요. 이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어떤 현장에서든지 물음표를 던지는 거.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그 뭐 달리 영어로 얘기한다면 퀘스천 마크죠. 이 부분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됩니다. 항상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제임스 로드라는 분은 프린스턴 신학교의 그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가졌던 그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한 공식적인 것을 제가 조금 풀어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공식적인 게 어떤가 하면은 질문을 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세상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성경은 한 구절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잠언,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잠언 29장 18절인데 잠언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알죠? 31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32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잠언은 본론이 29장에서 끝나요. 30장은 이제 아굴의 기도고, 31장은 르멜 왕의 어떤 뭐 잠언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록과 같은 것인데, 실은 뭐 연결은 되죠. 그러나 잠언의 본론의 결론은 잠언 29장이라고. 29장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읽을 때, 잠언 예를 들어서, 아, 오늘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6장 딱 읽으면 뭐가 나와요? 뭐, 게으른 자의 개미에게로 가서. 그 다음에 뭐 7장 딱 읽으면은, 그 나오잖아요. 뭐, 싸우는 여자하고 사는 여 혼자 천막에 사는 게 낫다. 그러면 남편들은 막 이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막 내가 결단을 해야 돼 말아 뭐 이렇게 나가죠. 근데 잠언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은 앞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잠언을 윤리책으로나 아니면 나의 어떤 작심삼일의 결단서적으로 읽어버리니까 우리가 너무 성경을 약하게 대하거나 라이트하게 대하면 성경도 우리를 라이트하게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잠언, 뭐, 모든 성경이 다 그런데 잠언은 1장부터 보셔야 돼요. 1장부터 보시면 잠언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이렇게 나오면서 그 지혜와 지식, 즉, 우리가 생각하는 노력하고 알려고 하고 궁구하는 그것의 가장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맥락에서 잠언을 보면은 아 어떻게 하면 안 게으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음란한 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나에게 싸우지 않고 바가지를 긁지 않고 내가 집 나가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있을까, 이게 잠언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 나갔을 때 마지막 잠언 29장, 그러니까 본론의 결론이라고 해서 29장 18절이 실은 그 어떤 한 매듭을 짓는 구절이거든요. 혹시 성경에 계시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이랬는데, 우리가 뭐 영어 성경 이렇게 있으신 분 보시면 알지만 묵시라는 말을 뭘로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비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비전이라는 말이 뭐죠? 라틴어로 비시오, 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데 이 보는을 본다는 것. 그래서 본다는 거를 뭘 봐야 되느냐 했을 때 먼저는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아니면은 세상을 바꾸는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를 보는 그 세상을 보는 이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잠언 29장 18절은 묵시가 없으면 이거는 고단 구절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냐. 그러니까 좀 쉽게 성경을 보면은 아 묵시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걸 의미하는. 율법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말씀이. 그러니까 본다는 것이 두 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리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과 말씀을 봤을 때 갖게 되는 그 우리의 그 리플렉션, 돌아보면 뭡니까? 세상은 지금 결코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죠. 그랬을 때 갖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갈등 구조라는 거예요. 갈등 구조.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되 제대로 질문을 던지려면은 그 질문을 던지는 대상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거냐? 그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 기준이 말씀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다 하시고 또 뭐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시는데 세상에 변치 않는 것, 그 다음에 진정한 나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것, 뭘까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다 찾아봤을 때 그 어떤 것도 변치 않는 진정한 것. 진정한 것이라는 건 뭐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유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프리덤, 프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라면은 뭐뭐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뭐죠?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비교의식과 갈등과 뭐 아니면 우울증과 교만함과 낙담함과 좌절함과 게으름과 진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진리는 또 뭐죠? Freedom for.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면은 그 진리는 우리 속에 진짜 자유를 주는데 어떤 자유를 줍니까? 남이 아무 데도 안 보는데도 나 혼자 예배 다 끝나고 교회에서 혼자 쓰레기를 짓고 갈 수 있는 자유. Freedom for serving. Freedom for sharing.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정말 자유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뭐 금액을 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부 지체들에게 밥을 기쁨으로 사줄 수 있는 자유.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요. 그 자유가 지금 세상에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두 가지의 의미의 자유가 세상에 어느 종교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힌두교 같은 경우는 아주 그거는 고급 그 기층민,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의 지배 이데올로기죠. 다음 세상에 너희들이 지금 가장 낮은 단계 있지만 열심히 그냥 살면 다음 세상 좀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힌두교는 역사 속에서 기득권자들이 쌓아올린 고도의 아주 지배 전략 이데올로기. 불교는 뭐죠? 인간의 일반 은총적인 영역이 있죠. 우리가 삶을 보면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 그랬을 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뜻이 뭔가 하면은 이 자체를 그냥 억셉트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인정을 하라는 거죠. 인생은 고다. 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정말 편해져요. 그렇지만 세상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교의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중심적인 고도의 제가 볼 때는 고도의 자기중심적인. 물론 그게 이제 뭐 방생도 하고 뭐 자비도 베풀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자비 베푸는 것 속에 죽음 이후에 어떤 문제까지 아니면은 진정한 죄의 문제까지. 실은 인생은 고다라는 것은 인정하라는 것이지 해결은 아니죠. 뭐 아시겠지만 이슬람은 뭐죠? 이슬람은 고도의 율법주의죠. 그래서 내가 이걸 율법을 잘 지키면은 너가 자살 폭탄을 하는 순간 너는 천국에 간다. 가장 좋은 뭐 곳으로. 그 고도의 그 율법주의죠. 그 결국 그게는 진정한 의미의 썰빙이 없고 진정한 의미의 그 프롬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이 세상을 보는 기준이 될 때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갈등을 가지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 만약에 갈등이 없다면요. 트랜스포메이션 대신 뭐죠? 그냥 포메이션이에요. 포메이션은 뭐죠? 아, 나 이때까지 살았으니까 이대로 나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가고 대학원 졸업하고 결혼하고 직장 가고 그걸로 내 인생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포메이션이죠. 근데 파킨슨 환자가 잘못 가는 길을 계속 그냥 자기는 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나중에 종착역은 뭡니까? 죽을 때 되면 너무 결혼. 제가 아는 한 분은 너무나 평생 착하게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어쩌면은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본인의 그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막 그 괴로움이 불안한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진지하게 끝까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정말 갈등이 없는가? 세상에 전쟁이 지금까지도 있고 뭐 IS라는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세상에 갈등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기 막힌 사람이죠. 코 막힌 사람, 눈 막힌 사람이죠. 세상에 갈등은 지금 너무나 많은 상황이에요. 이 질문부터 해야지 세상에 포메이션이 아닌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는 거예요.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나왔을 때 성경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삼위일체. 왜 삼위일체까지 어려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갈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 했을 때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해결, 이걸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해결 받은 것을 트랜스폼드. 그리고 해결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세상으로 가는 트랜스포머, 트랜스폼드 트랜스포머라는. 그래서 이 제임스 로드라는 분은 첫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게 있어야 되고 볼 때 갖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세상과 기준을 같이 나보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트랜스포밍이 시작한다 이거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서 그 한번 우리의 삶을 이런 도식적인 관점에서 한번 다 한번 봐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셀프 리플렉션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요번에 이제 강의하러 오신 이제 그 우종학 교수님 계세요. 근데 뭐 요즘 많이 많이 컨트로버시를 하잖아요. 근데 창조과학은 제가 자랄 때는 너무나 과학으로 도움을 받아서 참 신앙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신앙을 확립하는데 신앙을 빌드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주 좋은 의미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그 자체가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신앙의 영역을 혹시 그것이 화석화된 아니면 그것이 이념화되버린 그래서 그걸 도그마라 그러는데 도그마로 되지 않았는가라는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디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참보다는 거기에 대한 리플렉션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지구연대가 이것이 absolutely true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퀘스천을 우리가 안 던지면요 많은 과학자들이 너무 난감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견되는 과학적인 이론들을 뒷받침했을 때는 퀘스천을 던져서 어느 순간이라도 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오픈넷을 가지면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도그마가 되고 화석화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그냥 포메이션이 돼버리는 거예요.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이올린이 만들어진 유래를 알고 있습니까? 고대 이집트의 나일 강가를 지나던 행인이 죽은 거북이의 등을 밟았습니다. 그 거북이 잔등에 힘줄에 행인의 발길이 닿자 거기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후에 무명의 악사가 이 거북이 잔등에 힘줄을 메어두고 심심하면 켜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이올린을 만들게 된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들이 우리 마음의 깊은 울림과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경우들이 우리들 주변에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쓰여지지 않는 미소, 사랑, 동정심, 이런 아름다운 감정들을 꺼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율로 선물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이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래도 또한 우리의 미래도 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경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경호 목사님께서는 현재 대전 대흥 침례교회에서 목양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변화시켜 주님의 온전한 제자 만드는 일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 조경호 목사님께서 탁월한 통찰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마지막 이야기가 열왕기하 20장에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마지막 이야기가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18장, 19장에서 하나님이 앗수르의 1차, 2차 공격에서 유다를 구원해내셨는데 여기에 오늘 하나님이 앗수르 손에서 구원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나를 15년 더하실 것이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손에서 구원하리라. 18장, 19장에서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또 하나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보물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고 무기창고를 열어서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18장에서 아수르왕 사네립이 조공을 요구해서 성전 창고에 있는 금은 보석을 다 꺼내고 그래도 금이 모자라서 성전 벽과 기둥에 있는 금을 다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보냈는데 여기는 다시 성전 창고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법의 상자일까요? 오늘 보시면 13절에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 보물의 창고에 보물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열왕기 상하의 역사에서 일부 역사는 역사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신학적 편집의 역사가 순서가 바뀐 경우가 많이 있어요. 20장이 그렇습니다. 오늘 20장에 있는 두 가지 사건, 20장 1절에 그때의 히스기야가 20장 12절에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이, 이 두 번의 그때는 18장 이전의 사건이에요. 앗수르 침략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히스기야 역사 말년에 편집하고 배치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의 정신, 그것은 기도와 교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운명을 바꾸셨고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그의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인에게 기도와 교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히스기야 사건 중에 두 가지 사건을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남겨놓은 겁니다. 먼저 20장